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수를 만수주라 하더이다. 진실로 이잔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만수산 만수봉 만수정 만수주 만수무강 이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죠. 오늘 노인의 말을 날을 맞이해서 첫 곡으로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노인 한 분은 하나의 박물관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평생 살아온 그들 삶의 흔적, 살아오면서 축적된 엄청난 지혜가 모여지면 그 어떤 박물관과도 비교할 수 없지 않다.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하나의 박물관이 문을 닫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노인의 날이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관습은 삼국시대 이래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국가 제도로 정착되기도 하죠. 해마다 음력 9월이면 80세 이상의 관리에게 양로연도 베풀었고요. 학덕이 높은 원로 대신에게 궤와 장을 하사했습니다. 궤와 장은 안석과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이 원로에게 하사했던 장,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를 잘 보면 지팡이 끝에 방형의 살포라는 것을 박아놓았습니다. 제가 1900년도 후반 무렵에 이 궤장 하사연을 연구할 때였는데요. 지팡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 끝에 뭔가 이상한 게 박혀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고 한참 고민했는데요. 어디에도 자료가 없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살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살포는 원래 논에 물꼬를 트는 용도로 쓰는 농기구인데요. 그걸 작게 축소해서 지팡이 끝에 단 겁니다. 국가의 원로란 이 사회에 뭔가 막혀 있을 때 마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주는 존재와도 같다 하는 생각에 원로의 지팡이에 그 상징적인 농기구 살포를 박아 놓았던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노인의 날 우리 사회에 그런 역할을 담당할 원로라는 존재, 그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10월 2일

1.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불교 음악인 범패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음악, 짓소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짓소리는 호소리를 다 배워 익힌 범패승이 배우는데요. 한문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사설을 노래합니다. 발성을 제대로 익히는 것도 어렵고요. 선율도 쉽지 않은 음악에 속합니다. 영산제나 수륙제 같은 의례를 행할 때 괴부를 옮기는 괴불 이운 절차에서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나무 영산회상 불보살, 일체제불 제대보살 마하사를 노래하는 범패 거령산 듣겠는데요. 박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무 영산 회상 불보살 일체제불 제대보살 마하살을 노랫말로 해서 부르는 범패 짓소리의 하나 거령산 들으셨는데요. 나무 영산 회의 회 한 글자만 가지고 아주 긴 선율을 느려서 불렀는데요. 그래서 짓소리를 들으면 마치 모음창처럼 들리곤 합니다.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범패 예능 보유자셨던 박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노인 한 분이 하나의 박물관이란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근 지인들 부모님들 두 분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빈소 없이 부의금도 받지 않더군요. 일면 어색하지만 이해가 가는 장례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즘에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장에 부조나 부의금 받지 않은 곳이 많아서 확실히 우리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또 1007님께서 우리 10월에는 10배 더 많이 웃고 10배 더 많이 행복해지자 하는 내용의 예쁜 엽서와 함께 오늘의 산책길 함께 걸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10이란 숫자를 연이어서 세 번이나 쓴 센스 있는 글이네요.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평조회상 중에 골랐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끝곡까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정릉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그런지 타령장단이 유난히 경쾌하게 들리네요. 평조의 사항 중에서 끝의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하셨는데요. 정농학회의 연주였습니다. 정농학회의 정농은 발을 정자, 농사, 농

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바른 음악을 농사짓자 이런 취지로 이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976년에 창단돼서 올해로 50주년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모임이 소원해진 감이 있습니다만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음악회도 하고 음원도 내기를 기다려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은 창단된 지 4년 후인 1980년에 발매한 음반에 수록돼 있습니다. 1430님께서 가을의 문턱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직도 잘 때 여름 이불 사용하고 있는데 추워요 하셨습니다. 아, 저는 어제부터 내내 덥던 여름 이불을 바꿨거든요. 아주 딱 좋던데요. 이 고니고니님도 오늘부터 이불 바꿔보세요. 아주 쾌적한 수면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듣기 팔아서 출석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해요. 드디어 11월 말이면 저도 노인에 등극합니다요. 서울 올라가서 공짜 지하철 타봐야지 하셨습니다. 와, 우리 고니고니님 지공거사 등극을 축하합니다. 지공거사 아시죠?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거사입니다. 우리 고니고니님도 이 지공거사의 유유자적한 삶을 앞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금요일에 즐거운 산책길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봄봄님 말씀대로 금요일의 산책길, 이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라서 아주 즐겁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우리 가곡 중에 속도가 가장 느린 노래 이수대엽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봄의 노래를 가을에 듣는 맛도 즐거운데요. 봄에만 볼 수 있는 연녹색의 버들, 노란빛의 꾀꼬리가 나오는 풍경이라서 그림 같습니다만 실은 봄 석 달 동안 임의 부재 때문에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가 북이 돼서 그리움의 직조를 힘겹게 짜낸 이의 노래입니다. 우리 가곡은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어서 부르는데요. 초장 앞에 전주격인 대여음이 있고요. 3장 뒤에는 간주격인 중여음이 나옵니다. 5장으로 나눈 노랫말 먼저 읽어드릴게요. 초장 버들은 실이 되고 2장 꾀꼬리는 북이 되어 3장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4장 누구서 5장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듣겠습니다. 김윤서의 노래 김치자의 검고연주입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습니다. 김윤서의 노래 김치자의 검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대금과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보허사 4장 준비했습니다. 보허사 하면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인데 여기에 어떻게 대금이 포함되어 있을까 의아하실 텐데요.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이 음악을 대금과 가야금이 같이 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금 선율을 새롭게 만들어 연주하도록 한 음악입니다. 보허사는 전체가 7장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20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로 연주하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속도를 다소 빠르게 해서 10박 한 장단의 음악으로 전환됩니다. 오늘은 여전히 속도가 느린 20박 한 장단의 보허사 4장을 듣겠습니다. 노부영의 대금,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음악이네요. 보허사 사장 들으셨는데요. 노부영의 대금,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5349님께서 오늘 일하면 3일 연휴가 돌아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박수. 즐거운 금요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향기, 고뇌는 우리 영혼의 보전에 필수적 조건이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모으고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와 관련한 좋은 글을 모아놓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주제에 대해 보완해주는 여러 다양한 글을 인용하고요. 그 출처 혹은 작가의 이름을 밝혀놓았고요. 또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는데요. 글의 끝부분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글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뇌는 우리 영혼의 보전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10월 28일 일기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우리 육체의 보전의 필수적 조건이듯 고뇌는 우리 영혼의 보전의 필수적 조건이다. 1. 대기의 압력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파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빈곤이나 참혹한 노동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운명의 변덕 같은 압력이 없다면 점점 오만이 커져 파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어리석은 광란의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다. 쇼펜하우어. 2. 의사는 이 병자에게는 이런 처방을 내리고 저 병자에게는 저런 처방을 내린다. 마찬가지로 신도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질병과 상처, 커다란 손실 같은 처방을 내린다. 의사의 처방이 병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인 것처럼 신이 인간에게 시련을 주는 것도 도덕적 삶의 회복과 인류 전체의 연대 회복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병자가 의사에게서 약을 받듯 내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약이 입에 쓴 것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다. 병자에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듯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자연에서 하나하나의 존재가 자신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세계의 건강과 완전함은 바로 그런 우발적인 일의 의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성으로 사는 자연은 이성적으로 작용하며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어김없이 모든 존재자의 연대 보전을 돕는다. 아우렐리우스. 3. 우리는 고뇌 덕분에 깨어나 활동하게 되고 오직 고뇌 속에서만 삶을 느낀다. 칸트. 4. 지상의 삶에서 불행을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불행은 인간을 신성한 정신적 고독으로 이끌어 고향에서 쫓겨나 어떠한 세속적 기쁨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의도도 순수하고 행위 자체도 올바른데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것 역시 행복이 될 수 있다. 그 일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 공허한 영예의 해독제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존경과 사랑을 잃는 그때야말로 인간은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 캠피스. 5. 신이 우리에게 신이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스승들을 주었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기쁘게 그들에게 복종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스승들이 있다. 그것은 빈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다. 파스칼. 6. 항해사의 솜씨는 폭풍우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군인의 용감함은 전장에서 시험되듯이 인간의 용기는 삶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드러난다. 대니얼. 7.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시련으로 받아들인다면 행복도 불행도 똑같이 유익하다. 8. 번영에 익숙해지지 마라. 번영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가진 자는 잃는 것을 배우고 행복한 자는 고통을 배워라. 실러. 9. 세상의 삶에서 자신을 떼어놓고
자신의 죄가 세상에 고뇌를 초래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아무 죄 없는 자신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뇌를 짊어졌다고 반발하는 사람만이 고통과 고난을 느낀다. 마무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벌을 받은 유대인의 전설이 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 고뇌 없는 삶을 사는 벌을 받은 인간이 있다면 그것 역시 마땅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두원의 단소 연주로 청성곡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0월 28일의 일기 우리 삶에서 고뇌는 우리 영혼의 보전의 필수적 조건이다 라는 글을 만나보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우리 육체를 보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영혼의 고뇌는 우리 영혼을 보전하는 데 필수적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 사상가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가진 자는 잃는 것을 배우고 행복한 자는 고통을 배우라 하고요. 우리에게 스승이란 빈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불

0: 불행한 일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실현으로 받아들인다면 행복도 불행도 똑같이 유익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행복은 받아들이고 빈곤이나 불행과 같은 것은 피해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그렇지만 힘든 것, 고뇌 이런 건 모두 우리 영혼의 보전에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톨스토이의 일기,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의 내용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8296님께서 톨스토이 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냥 이야기 들으시다가 편하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만 받아들여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춘향이가 옥에 갇힌 이후의 일인데요. 옥에 갇힌 춘향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 헤맵니다. 잠이 들어서 춘향이가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춘향이는 이몽룡을 만나고 둘이 손도 잡습니다. 초경, 이경, 3, 4, 5경이 되어 파루를 치는 그런 무렵의 일인데요. 초경, 이경, 3, 4, 5경의 경은 시간을 헤아리는 단위죠. 예전에는 밤 시간을 5경으로 나누었는데요. 초경은 밤 7시에서 9시, 2경은 9시부터 11시, 3경은 11시부터 새벽 1시, 4경은 1시부터 3시, 5경은 새벽 3시부터 5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서 초경, 2경, 3, 4, 5경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밤 7시경부터 새벽 5시경의 어느 언저리의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시간에 춘향 모친과 향단 이도령이 함께 옥에 갇혀있는 춘향이를 만나러 갑니다. 춘향이의 꿈속 내용 진양조 장단에 맞춰 부릅니다. 꿈속에서 이도령을 만난 춘향이의 꿈속 이야기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이 꿈꾸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초경이용 삼사오이기 든이 팔부 시가이 되었구나.

풍우가 대자이오.

관심무살 도깨비론

판! 쌔소리 보! 보! 보! 나 쌔소리를 피피! 피피! 울는 데 문풍지가 옥문은 털컥 털컥 낙수는 뚝뚝 천둥은 번개 번쩍 딱

人何有那娘唱嘛我那张

논이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끓었어? 으여야구. 춘향아, 네가 이게 웬일이냐? 응? 만사가 내 죄다. 춘향이 막은 면 반가운 꼭

불연이 나.

정정이를 부르네. 사정이 사정이 사정이를 어머니 불렀던 목사정이는 잠이 들었구나.

끝부분에서 춘향 모친이 춘향아 내가 왔다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춘향에게 말하는 부분까지 들으셨는데요. 춘향가 중에서 옥에 갇혀있는 춘향이가 비몽사몽 간에 꿈꾸는 내용 감상해 보셨습니다.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 거짓골이 돼서 찾아온 이도령을 본 춘향 모친이 그를 데리고서 함께 춘향이가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가서 춘향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이고요. 춘향이는 꿈속에서 이도령을 봤죠. 이도령 손을 꼭 잡았는데 이도령 손이 아니라 엉뚱한 걸 붙들고 있어서 허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은 실제로도 이도령을 만나는 걸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들으신 대목 중에는 둘의 상봉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대목 바로 뒷부분에서는 이 둘의 옥중 상봉 장면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 코너에서 들려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문자 주셨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말씀들 감사합니다. 고뇌, 도덕적 겸손 등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톨스토이 글이 참 인용한 구구절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죠.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한범수류 대금산조입니다. 대금의 명인 한범수는 모든 만물의 생성 소멸의 원리가 음양에 있다. 그런 이치가 이 산조의 구성 원리에도 적용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이 산조의 철학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죠. 대금산조의 창시자인 박종기 명인에게 대금산조를 배우셔서 일가를 이루셨는데요. 오늘 한범수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이세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한범수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박용호의 대금연주였고요. 이세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회심곡 골랐습니다. 회심곡은 불가조 회심곡, 소리조 회심곡이 있는데요. 오늘 소리조 회심곡을 안비취, 이윤주 두 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이대에 시도 왔습니다. 마치고 왔고 사실 빌려왔습니다. 관심보다.

인전의 복을 빌고 칠성님 전명을 빌어 열달 배설 하루 이 세상에 생겨나니.

공주호 나를 곱게 길러갔나 어려서는 철을 몰라 부모의 공을 갚을 소냐

잠든 날이면 걱정 근심 자제하며 단사시불 못 사는 인생 어느 하가 품은 건가 벌써냐 청춘 가고 백발언이 애달구두 슬프도다 공덕리가 능히 막아내리 춘초 연년오기여 왕소는 귀불괴라 토록 같은 우리 인생 한번 아차 돌아가며 다시 오기 어려외라 어제 오늘 성든 몸이 저녁내로 병이 들어 신라같이 가는 몸에 태산같은 병이 들어 불어나니 어머니여 자한나니 냉수로다 인삼노 영약을 쓴들 약효력이 있을 소면 매인 불러 설경한다 경떡이나 입을 쏘냐 헌리하여 누웠을째 제1전에 진관대왕 제2의 조관대왕 제3의 송제대왕 제4의 호관대왕 제5

최고의 도시대왕 제10전에 오두전륜대왕 열시왕전 매인사자 일찍사자 월찍사자 한 손에는 철봉 들고 또 한 손에 장금지나 세타스를 비켜차고 학전같이 굽은 길로 하살같이 달려들어 닫은 문을 박차면서 성령 삼자 불러내니 정신이 아득하여

술은 다 못하냐.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약탄관이 해버려 있고 지손 구원 극진한들 칼목심이 몸을 쏘냐. 친구 번님 많다 해도 어느 친구도 행하며

0: 다시 성인아 사는 동 세상 천지 동펀인데 해신곡을 허서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는 일을 합시다.
1: 소리조 회심곡 안비취 이은주 두 분의 소리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국가 원로가 기로소에 들어갈 때는 궤와 장,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했는데요. 지팡이 끝에는 살포라고 하는 일종의 농기구를 작게 축소한 형태를 만들어 박았습니다. 살포는 물이 막혀있던 논에 물꼬를 트는 농기구인데요. 지난날 우리 가뭄 끝에 논에 물을 대면 물꼬를 트는 역할을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인 원로에게 맡겼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물꼬를 트게 해주는 게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로의 존재가 중요한 시대에 오늘 노인의 말 날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노인분들의 수명장수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우리 언어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사라지잖아. 소멸돼 버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라는 건 사실 언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생소해져 버려요. 이 고재를 많이 들어보질 않으니까.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10월 5일 월요일 밤 9시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의 유일한 전수자, 세월 속에 잊혀져가는 가락을 12줄 위에 되살려온 김진애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나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걱정이다. 그건 바로 나만 뒷다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나만 빼고 모두 다 개구리가 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말자. 아니, 자꾸 걱정돼. 천미진 작가의 그림책 올챙이의 걱정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요즘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이희문의 노랫가락 붐붐붐 듣고 왔습니다. 걱정이 한번 떠오르면 머릿속을 꽉 채워버릴 때가 있지요.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 불안감은 사실 더 커지곤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뿐 우리 안에서 분명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고

보고 있다고 말이죠.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두었어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 할게요. 자, 먼저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려요. 뮤직그룹 세움의 연주입니다. 양양.

뮤직그룹 세움의 양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 드릴게요.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공연 연출가 구자하가 2026 국제 입센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극장에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아시아인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입니다. 국제 입센상은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2년마다

왔다 연극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예술적 차원을 제시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 수여되고 있어요. 한 시즌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다른 연극계 상들과 달리 노벨상처럼 작가나 극단의 작업 전반을 평가하는데요. 세계적인 극작가 윤 포세 그리고 작가 페터 한트케는 국제 입센상을 수상하고 나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연예술 작가 겸 비디오 아티스트인 구자하 연출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하고 2011년부터 유럽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독일 베를린에서 전자음악 작업을 거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예술대학에서 동시대 연극 석사 과정을 밟았고요. 또 현재는 벨기에 겐트의 공연예술기관 캄포협력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연극 문법에서 벗어나 음악, 영상, 텍스트, 로보틱 오브제 등을 결합한 하리보 김치, 쿠쿠, 한국 서양극의 역사 등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구자하의 작품을 관람하면 질문을 안고 극장을 나서게 된다면서 그건 소중히 간직하고 찬사를 보내야 할 경이로움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조만간 국내에서도 구자하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10월 7일 수요일부터 10월 11일 일요일까지 2026년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궁중문화축전은 매년 봄과 가을 서울 5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에서 펼쳐지는 축제입니다. 궁궐을 무대로 공연과 전시, 체험과 의례 재현 등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도 발레와 수제천을 주제로 한 고궁음악회부터 또 문이 닫힌 창덕궁의 아침을 거닐어보고 종묘에 담긴 건축기술을 탐험해보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즉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창덕궁 희정당에서는 조선공간미학 백의질서 특별전시를 진행합니다. 희정당은 왕의 생활과 집무를 위한 공간이었는데요. 화재 이후 재건되면서 근대적 감각이 겹겹이 스며들었습니다. 전시는 흰색을 색이 아닌 태도로 읽어낸 선조들의 시선에서 출발해 공간을 조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창경궁 대원실 연마당에서는 장원서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궁궐 조경을 맡았던 관청인 장원서의 기록 속 꽃과 식물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본뜬 종이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덕수궁에서는 어린이 궁궐 체험을 진행하고 또 종묘에서는 궁궐과 도성 순찰을 책임지던 수문장 순라의식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도 길놀이, 궁중놀이, 스탬프 투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가득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중국 상하이 박물관에서 금관의 나라, 신라 문화유산의 정수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1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신라 금관총 금관 등 국보와 보물 15점을 포함해 유물 88건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국립박물관과 상하이 박물관의 상호 전시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하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컬렉션인 청동기 유물이 전시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신라의 황금 문화를 상하이에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특별전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시는 황금 문화, 대외 교류, 불교 예술 등의 주제로 구성했어요. 관람객들은 특히 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황금 금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관은 경주의 주 무덤군에서만 발견됐고 그곳을 조금만 벗어나면 금동관이 출토될 정도로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인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중국에도 신라 문화의 독창성과 신라 왕실의 위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 비단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연출가 구자하의 국제입센상 수상 소식과 2026년 가을 궁중문화축전 소식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이 상하이에서 진행하는 금관의 나라 신라문화유산의 정수 특별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0: 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엄청난 기대작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 조금 기대하고 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극장가에 좀 인기 있는 작품들 꽤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1: 네. 지금 중요한 작품들이 꽤 걸려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온 작품은 극장판 치이카와 이너섬의 비밀 애니메이션인데요. 저한테 아마 올해 어떤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강도로 치면 가장 컸던 영화인 것 같아요.
0: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1: 저도 그냥 귀여운 친구들이 나오는 그리고 올해 일본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 1,000만 관객을 돌파했거든요.
0: 그렇게나요?
1: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0: 충격적이라고요?
1: 아마 대부분의 관객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는 모두가 커다란 고민에 휩싸인 채로 이제 터덜터덜 극장을 나오게 되는 엄청난 반전이랄까요? 반전일 수도 있고 이 작품 특유의 세계관을 굉장히 좀 여실히 드러낸 그런 작품인데요. 일단 내용은 치이카와 족. 치이카라는 것이 한 종족의 이름인데

0: 친구들이 정말 귀여워요. 햄스터, 고양이, 뭐 토끼 이런 동물들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들이라서 동글동글 정말 귀여운데요.
1: 네.
0: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또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그냥 이 친구들은 귀여움으로 그냥 뭐 과일도 따먹고 편하게 살것 같지만 생계가 제일 급한
1: 아,
0: 친구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토벌을 한다거나
1: 오.
0: 여기서의 토벌은 이 세계에 나오는 이 몬스터들을 잡아서 이제 그거를 팔면 돈을 받고 또 제철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1: 네.
0: 뭐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있어야
1: 아,
0: 돼요.
1: 그래요?
0: 그래서 늘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굉장히
1: 어머머.
0: 사는 게 빡빡한
1: 네.
0: 그런 친구들인데
1: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군요.
0: 너무
1: 네.
0: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치이카족에게 초대장이 날라와요.
1: 네.
0: 인어섬에서 우리 섬에 와서 토벌을 하면 보수 100배를 드리겠다.
1: 네.
0: 그리고 맛있는 섬 라면과 한정 디저트까지 다 무제한으로 드린다.
1: 어머.
0: 엄청난 초대장이 와요.
1: 너무 유혹적인 멘트네요.
0: 그죠?
1: 예.
0: 그래서 일상이 이제 힘든 이 치이카와 친구들은 이 인어섬으로 가게 됩니다.
1: 왠지 불안하다.
0: 불안하죠?
1: 왠지 불안하다.
0: 그냥
1: 이런
0: 그
1: 멘트 너무
0: 안에는
1: 불안해요.
0: 커다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고요. 커다란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치이카와 친구들이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근데 이 치이카와 이 캐릭터가 먼작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참 많다면서요.
0: 네, 원작 만화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으로
1: 그래서 먼작귀예요?
0: 네. 그리고 이 치이카라는 말 뜻도 일본어로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의 줄임말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귀여운 녀석들이고요. 하지만 이 약육강식의 세계거든요.
1: 네.
0: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슬퍼하면서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이
1: 네.
0: 세계에서는.
1: 정신 차려, 빨리.
0: 네, 그래서
1: 네.
0: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다는 아닌
1: 아.
0: 이제 친구들인 거죠.
1: 그렇군요. 이게 지금 우리 기자님도
0: 네.
1: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영화로 꼽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이 영화 보고 나서 이제 후기들 이런 거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관객
0: 네.
1: 반응은 어때요?
0: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성인 관객들이 다 이제 충격을 먹고
1: 네.
0: 미드소마나 뭐 살인의 추억
1: 어머.
0: 이런 영화들을 떠올렸다. 심지어는 어떤 한 캐릭터가 이제 잡힌 장면은
1: 네.
0: 바로 옆에 살인의 추억의 엔딩 장면이죠. 송강호 씨가 이제 범인이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그 장소를 보면서 이제 충격에 빠진 얼굴로 영화가 끝났는데
1: 네.
0: 그것과 이제 비교를
1: 그
0: 해보면서
1: 정도예요?
0: 이 정도의 충격이었다라고 고백하는
1: 오.
0: 관객들도 많은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1: 예.
0: 이 이야기가 그냥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이 사이좋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무게를 견디게 되어 있다라는 속죄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고
1: 네.
0: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그 복수가 여원의 굴레에 빠졌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과연 이 영화의 진정한 악당은 누구인지 쉽게 결론 내리기 힘들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귀여워요, 물론. 재밌는 장면도 많고요.
1: 네.
0: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묵직한 스스로에게 철학적인 질문도 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마치 여러 편의 서로 상반된 영화들을 한 편의 애니메이션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도
1: 네.
0: 아주
1: 괜찮다.
0: 훌륭하죠. 네.
1: 일본 애니메이션은 진짜 그냥 귀여움만으로 그 서사를 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맞아요.
1: 예,
0: 네.
1: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그래서 성인들이 그 영화를 감상했을 때도
0: 네.
1: 뭔가 오래 여운이 남고
0: 네.
1: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0: 맞아요.
1: 네.
0: 이 작가 나가노 작가가 베일에 쌓여 있는 작가인데 이 치이카 세계를 이제 구상을 할때 그런 동물들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의 세계 있잖아요. 무심하게 다른 생명을 잡아먹고 자신도 또 나중에 잡아먹히고 이런 약육강식의 모습에 굉장히 매료됐다라고 해요.
1: 네.
0: 그걸 이제 이 세계에 이식을 한 거죠.
1: 자,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던져주는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 애니메이션 소개해드렸고, 극장에서 상영 중인 또 다른 영화 한편더 만나볼까요?
0: 네, 지금 가장 핫한 영화죠.
1: 네.
0: 영화 암살자들인데요.
1: 와,
0: 네.
1: 이거 드디어 합니까?
0: 네. 영화를 두고 굉장히 다양하게 거센 반응들이

0: 있는데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루고 있죠.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 1974년 이제 8월 15일로 돌아가서 사건 발생 단계부터 그 수사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 불러왔던 파장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는 영화입니다.
1: 네. 허진호 감독의
0: 네.
1: 연출이고요.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배우 등이 출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0: 네.
1: 이 영화가 뭐 개봉되자마자 진짜 뭐 굉장한 논란이 있더라고요. 갑론을박이 뭐 SNS에 굉장히 많이 떠돌던데
0: 네.
1: 영화 완성도?
0: 네.
1: 그냥 영화의 재미? 이런 것만 놓고 보자면 어떻습니까?
0: 수사물 추리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하는 단계까지 이걸 어떻게든 진실을 파헤쳐내려는 기자와 형사의 어떤 그런 뭐 고군분투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촘촘하고 빨라요.
1: 네.
0: 그래서 그들의 수사 단계에 굉장히 훅 하고 빠져들어가는 몰입감이 있고요. 근데
1: 네.
0: 저는 사실 이제 영화 외적인 논란을 좀 어리둥절했던 것이 이거 정치적으로 그렇게 논란거리가 될 만한 영화라고 저는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1: 그 지금 논란이 되는 지점은
0: 네.
1: 그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실제와 다르게 묘사했다. 보이콧하는 측은
0: 네.
1: 그걸 주장하는 건가요?
0: 그렇죠. 근데 그 실제라는 것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파고들고 사실 어떤 특정 인물을 악마화한다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1: 네.
0: 유경수 여사나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치듯이 굉장히 잠깐 등장하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기자거든요. 이 기자들이 이 정말 취재하기 어려운 사건을 그리고 이 권력 중심에 있는 인물을 이제 파고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역경들을 헤쳐나가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어떤 언론의 본령이랄까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영화인데
1: 네.
0: 그다지 집중하지 않은 쪽에 훨씬 더 지금 무게가 실려서 이런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고 나면 그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1: 허진호 감독도 지금 이 논란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아마
0: 네.
1: 인터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0: 네.
1: 처음부터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0: 네, 그렇죠.
1: 네.
0: 이 진실을 밝혀가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기자, 언론인들에게 중심을 놓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지금의 언론 환경이 녹록치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1: 네.
0: 언론의 역사라는 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피로 쓰인 역사다. 그것을 잊지 말고 언론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데 지금 약간 호도되고 있고 또 언론은 또 어떤 언론들은 그거 이제 바람을 타고 다시 이제 기사 클릭 장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1: 사실 그걸 지적한 것인데요.
0: 네,
1: 그죠?
0: 그래서
1: 예.
0: 정말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널리즘의 그 본령을 잘 지키는 저널리스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0: 네.
1: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0: 네.
1: 다만 역사적인 배경을 끌고 와서 이
0: 그쵸.
1: 픽션을 구성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란도 있는
0: 네.
1: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거나 나의 생각을 정리할 때는 일단 보고,
0: 그렇죠.
1: 네, 자기만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 네, 요 정도로, 네, 만나보고요. 자, 이번 주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영화 선정해 오셨어요?
0: 네, 이 영화도 정말 핫한 영화죠.
1: 네.
0: 이창동 감독님의 가능한 사랑 얘기를
1: 와,
0: 안할 수가 없죠.
1: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거
0: 네.
1: 보셨어요? 잖아요.
0: 네네.
1: 네.
0: 저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이러한 거장에게도 여전히 아직 발굴되지 않은 영역이 있었구나.
1: 네.
0: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 친화적이고,
1: 이 영화가요?
0: 네. 그리고 코미디적인 요소도 많고,
1: 네.
0: 무엇보다도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들 저도 좋아하지만, 신화 미랑 같은 영화들을 한번더볼 엄두가 사실
1: 안
0: 잘안
1: 나죠.
0: 나는
1: 네.
0: 영화거든요.
1: 어려워요.
0: 왜냐면,
1: 무거워요. 예.
0: 보는 이의 영혼을 한번 휘저어놓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후폭풍이 큰데 가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 가능해요?
0: 가능합니다.
1: 두번
0: 두번
1: 가능해요?
0: 관람도 가능할 정도로
1: 네.
0: 네, 재미있게 볼수 있게 만드셨고요.
1: 오.
0: 일단 내용은
1: 예.
0: 그 중공업 해고 노동자 들을 다루고 있어요. 해고 노동자인 호석 부부가 중심에 놓이는데 이 호석 부부의 일상을 다큐멘터리 감독인

0: 예지가 찍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 네.
0: 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집을 잘 갔다라고 하죠. 부유한 남편과 모자랄 것 없이 살고 있는
1: 네.
0: 상류층 여성인데요.
1: 네.
0: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호석과 아내 미옥의 일상으로 깊게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층에서 온 4명의 사람들이 일견 평화로워 보이지만 잔잔한 물 아래서 소용돌이가 치듯이 점점 끌어오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그러면 약간 기생충처럼 좀 계층에 관한 어떤 그 불합리성, 구조리 이런 거 이야기하는 영화일까요?
0: 그런 것도 은연중에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들로 선명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래서 내가 저 계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을까, 내 계급이 어딜까를 이제 끊임없이 감각하게 만든다면, 가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달라요. 내가 내 계층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좀 점검하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1: 이거 역시 그 암살자들 못지않게
0: 네.
1: 후기가 진짜 다 영화 평론가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어쩌면 자기들만의 그 해석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0: 네.
1: SNS를 진짜 다 뒤덮고 있던데 저도 아직 보지 못해서 기자님의 감상평은 어떨까요? 맛보기로 제가 딱 듣고 싶어서요.
0: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쪽이든 별로라고 얘기한 쪽이든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해서 발화량을 굉장히 많이 끌어낸다라는 점에서 정말 잘 설계된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물론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미로운 지점은 영화 자체도 흥미롭지만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이 속한 세계와 내가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쌓아왔던 시간과 경험에 비추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호를 해석해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감독님의 분명한 의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같은 디테일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1: 오, 재밌네요.
0: 네, 그것들이 이제 또 모여서 이 영화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사이에 또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저는 이게 영화가 어떻게 볼까요?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가시화의 굉장히 높은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보는 사람들이 몰랐던 혹은 봤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영화로서 이제 제시를 하고 그것을 또 다시 이제 읽어내게 만드는 게 이창동 감독님과 같은 거장들이 할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네. 그렇게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영화이고,
0: 네.
1: 그만큼 또 묵직한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투자가 국내에서는 어려웠을까요? 아무튼, 이 작품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면서요.
0: 네, 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그 이어서 이제 노동자들이 옥쇄 파업을 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진압 과정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1: 그쵸.
0: 그것들을 이제 여과 없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옥쇄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테러를 차단하고 이제 사업장 내부를 점검하고 그야말로 이제 사생결단,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각오로 저항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농성 파업인데,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찍고 있잖아요.
1: 그 인물이 조여정 씨가 한 인물이죠?
0: 그래서 실제 다큐멘터리 화면처럼 영화 안에서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쟁의 파업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윤색을 한번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이 영화의 자세이기도 하죠.
1: 그래서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했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 형식이 없었으면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없었던 것이 이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감독님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드러내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지 확신이 서지가 않으셨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함께 각본을 쓴 오정미 작가가 그러면 다큐멘터리 감독을 등장시키는 게 어떠겠냐.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감독님이 아, 비로소 이제 내 이야기를 할수 있겠구나. 남의 고통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화에서 조여정 씨가 연기한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창작자로서의 윤리. 남의 고통에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는 어떤 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거는 모든 영화를 비롯한 모든 예술의 어떤 원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1: 그쵸.
0: 그런 요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0: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죠.
1: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가능한 사랑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한 곡이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인데 이 곡이 네. 극 중에서 전도연 배우가 부르게 되나 봐요?
0: 네. 전도연 배우가 이제 술을 마시고 예.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아봤을 때 정말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온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수봉 씨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 길을 걷는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쓰입니다.
1: 네.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0: 심수봉 사랑밖에 난 몰라 오랜만에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해고 노동자였던 호석 그리고 그의 아내인 미옥, 설경구와 전도연 씨가 분한 그런 역이었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상우. 이 두 사람은 조여정 씨랑 또 누구였죠? 조인성 씨. 네, 이렇게 크게는 네 명이 이제 서사를 이끌어 가는데 지금 그 노동자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의 가족이
1: 네.
0: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호석과 미옥과는 전혀 다른 네. 부유층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0: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지 같은 경우에는 해고 노동자를 만나는 자리인데
0: 네.
1: 이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가고
0: 또 뭔 말입니까?
1: 가격을 차마 말해줄 수 없는 비싼 셔츠를 입고 올 정도로 부자고 무신경해요.
0: 너무 무신경하네요.
1: 네, 무신경합니다. 예.

0: 예.
1: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는 나는 저들을 진짜로 사랑할 거야. 사랑해야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 그래야만 진짜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 또 믿는 인물이기도 해요.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계속 부딪히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예지라는 인물이 진짜 저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찍는 걸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절대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 예지 가족과 호석 가족을 계속 대립을 시키면서 이들이 절대 섞일 것 같지 않다라는 긴장감을
0: 그렇죠.
1: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예지와 남편 상우, 이 가족 내에서도 또 계층 분화가 일어나요.
0: 아,
1: 예지
0: 그래요?
1: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나는 그냥 압구정에만 살았다 뿐이지 상우에 비하면 급이 안 됐지 막
0: 네.
1: 이러면서 아직도 이두 부부 사이에 계층이 있고, 그리고
0: 아.
1: 남편 상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자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0: 네.
1: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거예요.
0: 대대로.
1: 네,
0: 네.
1: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고 할아버지가 경찰이었어요. 많은 단서들을 주는 거죠.
0: 그러네요.
1: 친일파 출신이다 이런
0: 네.
1: 단서들을 주면서 어떤 부자인지를 굉장히
0: 아.
1: 아주 작은 디테일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상상할
0: 짐작하게?
1: 수 있게
0: 예.
1: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격이 없어 보이지만 또 아주 작은 디테일들로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몸으로 뿜어내는 인물이에요.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같이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셔요. 근데 소주를 이제 마시는데 그때 상우는 제가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못 마신다고 하고
0: 네.
1: 거절을 해요.
0: 네.
1: 근데 본인들의 별장으로 초대했을 때는 와인을 마시거든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또 마셔요.
0: 소주를
1: 아니요, 와인을.
0: 와인을
1: 와인을 마시는
0: 아, 술이
1: 거죠.
0: 내 급이 아니다
1: 예, 네, 그런 거죠.
0: 이거군요.
1: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서도 이제 온몸으로 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랑 다르다, 너희는. 그런 인물입니다.
0: 아니, 이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1: 네.
0: 그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가
1: 네.
0: 만들어가는 다큐멘터리가 과연 이게 진실성이 있을까 자꾸 의심하게 만들겠네요. 또그 관객으로부터.
1: 의심하게 만들고, 그건 또 무엇보다도
0: 네.
1: 정당한 의심이라는
0: 정당한
1: 것이
0: 합리적인 의심.
1: 영화 안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0: 자, 그럼 예지와 그 남편 상우의 사정, 그리고
1: 네.
0: 그들의 이제 어떤 계층이나 계급을 조금 상상할 수 있었다면, 호석의 가족 상황도 뭐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될까요?
1: 네. 호석과 미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영화 속에서 SP 중공업이라고 표현되는 이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0: 네.
1: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가족이었어요.
0: 네.
1: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단순히 어떤 하던 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아, 본인의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호석은 지금 굉장한 트라우마 상태, PTSD 상태에 놓여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미옥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0: 그렇죠.
1: 심리
0: 예.
1: 치료도 권유하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워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0: 근데 그 과거 회상 속에 등장하는 호석과
1: 네.
0: 미옥이 훨씬 더 가난했을 때도 더 행복해 보이고 좀
1: 네.
0: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도 그려낸다면서요.
1: 아직 망가지기 전이었던 거죠. 특히 호석 같은 경우가 그랬고, 이 과거 회상 씬은 어떻게 굉장히 영화에서 잘 썼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카메라를 두고 예지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
0: 네.
1: 두 인물은. 그럴 때 미옥이 정말로 인터뷰를 잘하는 것이, 과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과거로 돌아가서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0: 네.
1: 그러면 감독 입장에선 이걸 안쓸 수가 없죠.
0: 그렇죠. 예.
1: 그때 이제 예지의 눈빛이 정말 탐욕스럽게 빛나죠.
0: 그러니까
1: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처럼.
0: 과거와 현재의 그 극명한
1: 네.
0: 차이를 예.
1: 이걸 내가 영화에 쓰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그게 번뜩이는 거죠. 그때
0: 네.
1: 이제 미옥이 하는 얘기들이 과거 회상 씬으로 드러나거든요. 또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달빛 흐르고 둘이 바닷가에서 한참을 아무 말안 하고 교감하던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다 보고 나면 또 더욱더 섬찟해지는 것이, 예지나 상우도 과거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과거 해상 장면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호석과 미옥의 어떤 아름다운 과거를 영화가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것마저도 카메라 권력을 가진

0: 예지에 의해서 리플레이된 회상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건 그냥 감독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저의 해석인데
1: 감상평,
0: 그렇게
1: 예.
0: 생각하지 않으시는 관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더 생각해 보면 카메라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어서 한 장면을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인 거죠.
1: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영화에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0: 그쵸.
1: 의미들이겠네요.
0: 네.
1: 예.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을 외부인이자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예지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과연 진짜 지금의 그두 사람, 호석과 미옥의 현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0: 네. 그게
1: 예.
0: 바로 이 영화가 노린 지점이죠. 타인의 고통, 타인의 삶을 카메라에 온전히 담을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결국에는 그걸 만드는 창작자라는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작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이제 조금 더 진짜에 가까워질 수도 전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예지가 작업하는 방식을 보면 느낄 수 있죠.
1: 네.
0: 결국에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품 속에서 다루는 타인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내가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품게 되는 것은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일이죠.
1: 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창동 감독이
0: 네.
1: 어쨌든 이런 주제성을 가진 영화를 내기까지는 이제 본인이 이게 그 실제였던 쌍차, 쌍용
0: 네.
1: 자동차 파업 사태를 보면서 이런 주제를 담아야 됐다고 생각했고, 어떤 식으로 담으면 좋을 것인가, 그
0: 네.
1: 시선으로 오만함을 보이지 않아야겠다는 그 조심성 때문에 계속
0: 네.
1: 오다가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0: 맞아요.
1: 장치를 만들게 되었고,
0: 네.
1: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이런 질문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삶에 막 감동한다든지, 혹은 그 삶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본질적으로 질문도 하게 되네요.
0: 네. 이 영화는 사실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동시에 답을 내리는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어떤 답, 교훈 같은 것들은 얻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일단 예지 캐릭터를 보면 이창동 감독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집에도 계속 찾아가고 밥도 같이 먹고 별장에도 초대해서 휴가를 보내게 하고 어떤 종류의 호의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다 거짓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과 비슷한 크기로 이들의 어떤 고통을 잘 내가 끌어내서
1: 결과물로,
0: 담아내서 내 영화를 만들어서 상업 영화 감독으로서도 성공해야지라는 본인의 개인적인 욕망도 분명히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둘이 같이 있다고 해서 이 양쪽 둘다 그렇다라면 진심이 아닌 건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마 그래서 관객도 자기 안에 부딪히는 여러 욕망들을 이 영화를 보면서 발견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1: 네.
0: 모두가 노동자임에도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라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보여서 근로자라는 말로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나라이다 보니까 노동자 그리고 해고 노동자와 격렬했던 파업을 계속 눈앞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그 노동자들과 나의 관계는 또 어떤 관객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관객으로 하여금 관객은 어떤 저 노동자들을 보면서 어떤 욕망을 품게 될지 나는 그래도 좀 살만하네 저
1: 그러니까,
0: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1: 네.
0: 이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들 자체를 영화 안에서는 결국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1: 그래서 이 제목을
0: 네.
1: 왜 감독님은 가능한 사랑이라 했을까?
0: 네.
1: 어쩌면 반어적 표현이지 않을까? 물론 뭐 답을 내려준 영화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0: 네.
1: 가능한 사랑이라고 그 던진 제목에
0: 네.
1: 좀 속뜻을 어떻게 많이들 해석할까요?
0: 저는 바람에 가깝지 않을까. 가능했으면 하는. 이 영화에는 가능한 사랑도 나오고, 불가능한 사랑도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진짜 사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타인이 굉장히

0: 고통에 지금 빠져 있어요.
1: 네.
0: 그러면 나도 같이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같이 가슴 아파하고.
1: 네.
0: 근데 이 영화에서 카메라를 든 예진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희열을 느껴요. 박호석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신적 상처를 어쩌지 못해서 막 절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옥은 차마 다가가서 어떻게 위로를 하지 못해서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울어요. 어떻게 그 고통이 너무 느껴지니까.
1: 네, 네.
0: 내 것의 고통이 됐으니까.
1: 네.
0: 그런데 예진은 오히려 그걸 카메라에 담고자 도둑처럼 몰래 숨어서
1: 네.
0: 그 촬영을 하거든요.
1: 예.
0: 거기에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서 예지가 호석이나 미옥을 보는 시선은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미옥이 호선을 보는 시선은, 호석을 보는 시선은 또 가능한 사랑인 거죠. 여기에서 사랑은 어떤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는 이해와 포용, 연대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죠.
1: 네. 와, 이거 뭐 계속 이야기 나눌수록 나의 시점은 어떨까가 궁금해지는
0: 네.
1: 그런 영화인데, 뭐 배우들도 너무 짱짱해서요.
0: 네.
1: 어땠습니까? 주연 배우들의 연기는?
0: 일단 이창동 감독님이
1: 예.
0: 인터뷰하신 것들을 보니까 캐스팅에는 내가 자신이 있다.
1: 아.
0: 내가 캐스팅은 잘한다. 라고 굉장히 힘주어 얘기하셨는데.
1: 자부하신다고.
0: 네.
1: 네.
0: 딱 맞습니다. 일단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배우들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다 연기를 잘하지만 이 캐릭터에 맞는 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정말 귀신같이 잘 포착을 하셨어요. 특히 조인성 씨가 연기하는 상우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관객으로 하여금 잘 그려지지 않는, 색깔이 잘 그려지지 않는 인물이기 쉬워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매사에 나이스하고 여유로운 사람. 약간 땅에 발이 닿지 않는 사람 같은 인물인데 현실성을 부여합니다. 저렇게 나이스하지만 재수 없는 사람 내가 만난 적 있는 것 같은데 트라우마를 건드려요. 그리고 조여정 씨 같은 경우에도 이창동 감독의 페르소나인 예지를 이제 연기를 하면서
1: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0: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네.
0: 진희를 의심하게 하지만 믿고 싶기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1: 그렇죠.
0: 조여정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결이 잘 살려주고요.
1: 네.
0: 설경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트라우마에 휩싸인 인물이고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멍하니 있거나 왜냐하면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인데
1: 네.
0: 이러한 인물의 트라우마를 표현하는데 설경구 씨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1: 그 정도면
0: 박하사탕에서부터 이어진
1: 네,
0: 그
1: 네.
0: 어떤 세계의 모든 고통을 껴안은 사람이 가지는 그 트라우마를 너무 잘 표현했고요. 그리고 전도연 씨는
1: 네.
0: 전도연 씨 연기 잘한다고 말하는 건 입 아프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이제 미옥 캐릭터를 보면서 느끼는데 미옥을 보면서 관객이 동시에 미옥이 느끼는 수치심, 분노, 욕망 이런 것들을 나도 느끼게 돼요.
1: 네.
0: 아, 저 사람 정말 연기 잘한다. 미옥이 같아가 아니라,
1: 그게 아니라
0: 내가 미옥이 되는 그런 순간을 전해주거든요.
1: 와, 네.
0: 그때 아마 모든 관객들이 아, 왜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연기라고 했는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1: 와, 기대됩니다. 사실 개봉으로 극장에 걸리는 거는
0: 네.
1: 이제 얼마 안 남았죠?
0: 네. 이제 10월 5일까지만 지금 예매가 열려 있고요.
1: 네.
0: 개봉하게 된 것도 사실 아카데미 출품작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1: 그렇죠.
0: 이제 일주일 네. 이상 이제 자국의 상업영화관에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영하는 거라서 굉장히 귀중한
1: 그러네요.
0: 기회입니다. 물론 이제 11월에 OTT에서 공개되면 보실 수는 있지만
1: 좀 다르죠 또.
0: 네. 그리고 마지막 엔딩의 여운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저는 분명히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전체적인 감상평
0: 네.
1: 하시겠습니까? 쭉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0: 일단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베니스에서 은사자상을 받고 나서 노동이 사라진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노동이 사라졌다는 시대는 비단 이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가시화되지 않는 것만을 뜻한다는 것을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노동이라는 것이 개인과 자꾸 분리되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정체성, 영혼을 잃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호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모두 노동자잖아요.
1: 그렇죠.
0: 노동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거기서 생겨나는 나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정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가능한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소식과 함께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난 다큐를 하는 사람이잖아. 영화 가능한 사랑 속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끝.

새벽 편의점 불면의 불빛 선명한 도시의 북극성 목마르고 허기진 유목민의 오아시스 고단한 삶의 길

법이야 법이로다. 대리기사 옷이 허탕쳐 쓰린 속 사발면 한 그릇 정찬으로 달래고 타월공장 초과장은 복권을 긁으며 권고사직 막걸리 축구

짓더냐. 새벽 기도 가는 김권사는 생전 아들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고 새벽반 학원길 취준생 최군이 엄마표 삼각김밥에 투유로 빈속을 채우는 곳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가도 가도 갈 길 먼 도시의 유목민들 북극성 불빛 따라 허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사발면은 김치고추 주먹밥을 낳고 주먹밥은 즉석어묵을 낳고 즉석어묵은 참치죽을 낳고 참치죽은 봉지만두를 낳고

다시 사발면을 낳고 사발면은 또 허기를 낳. 허기진 일상이 연목처럼 되돌고 뒤섞이는 곳.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몸도 마음도 목마른 도시의 유목민들. 오아시스 물길 찾아 허위

손에 끌어온 화면 위를 터치하는 대신 종이 위에 연필을 눌렀을 때 느껴지는 서걱거리는 감촉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손쉽게 음악을 재생하는 요즘이지만 먼지를 털어내고 LP판 위에 바늘을 올릴 때 들려오는 그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편안함을 안겨주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날로그라는 건 단순한 옛것에 대한 향수만은 아닐 거예요. 지우개 가루를 털어내고 빛바랜 종이 냄새를 맡으며 조금 더디더라도 마음을 온전히 얹어보는 순간들의 모음일 텐데요. 바쁘게 빠져나가는 일상 속에서 이런 손때 묻은 시간 하나쯤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최지혜의 여러분의 연주로 회상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날로그 시절을 잠깐 회상해봤어요. 모든 게 다 수동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불편하긴 했지만 그 나름의 낭만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둔 글보다 수첩 한 구석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은 그 짧은 메모 한 줄이 오랜 뒤에 꺼내봤을 때 훨씬 깊게 마음을 두드리곤 하잖아요. 디지털 자판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 당시의 망설임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체 속에 그날에 내 마음이 그대로 읽히는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LP판의 톡톡거리는 소리나 필름 카메라의 둔탁한 셔터 소리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촉감처럼 조금 더디고 불편해도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날로그에는요.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만드는 은은한 힘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는 어떤 아날로그의 온기가 머물고 있을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을 열어서 손때 묻은 이 수첩 하나 가만히 꺼내보고 싶어지는데요. 여러분도 아날로그의 추억 하나씩 꺼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수련의 해금 연주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전해드릴게요.

가을 속을 흐르는 해금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6642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안수련의 해금 연주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듣고 오셨습니다. 참 시계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 벽에 걸어놓는 시계 다 바늘 돌아가는 시계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벽에 거는 시계도 화려한 LED 조명의 디지털 시계가 참 많더라고요. 뭐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 대신에 요즘에는 뭐 오디오 파일에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재생되는 음악 쉽게 들을 수 있고요. 버스나 기차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 종이표 사서 탔었는데 요즘에는 QR코드 받아서 이렇게 스캔만 하면 되고 참 많은 것들이 이거 바뀌었다 싶은데 물론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그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요즘에는 진짜 편하게 음악을 뭐 옛날 노래도 다 찾아서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안 버리고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에서 들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성을 함께 버리는 것 같아서 지금도 집에 그 한쪽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운 아날로그 감성 뭐가 떠오르실까요? 6642님께서 완벽함보다는 조금은 느리고 뭔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어도 정겨웠던 지난 시절의 전자제품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전자제품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옛날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묻어있어서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김인설님께서는 편안하고 좋은 음악이 있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함께해요. 찾아와 주시고 7208님께서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1430님께서 오늘도 출석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성큼 오고 있어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날씨네요. 진짜 요즘에는요. 어디 안 가기 참 아깝다. 그런 날씨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 이 시기 금방 지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 시간 내서 추억을 좀 남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날씨입니다. 내일도 주말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주말 계획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일상에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듣고 싶은 음악도 이 번호로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통해서 좋은 글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안드레아 칼라일의 나는 언제나 늙기를 기다려왔다 중에서 일부분인데요. 노년을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자아 발견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성찰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봐야죠. 그곳 풍경을 보다. 진주 유등축제가 열리는 경상남도 진주 남강과 진주성으로 떠나볼게요. 루트머지의 노래와 연주예요. 달빛 아래 오동잎 모두 지고 감상해 보겠습니다.

루트머지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달빛 아래 오동잎 모두 지고 함께 감상하고 왔고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니까요. 편한 방법 찾아서 청취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편하게 청취 가능하십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예쁜 글씨로 보내온 편지 한 통. 그 속에 담긴 정겨움과 정성스러운 그 사랑의 속삭임에 순수한 감동을 그린 곡이에요. 편지 전해드릴 텐데요. 서정미의 대금, 안태상의 기타 연주로 만나보시죠.

가고 한옥 찻집.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허영심을 동원하고 심지어 산업적 동반자와 함께 한다고 해도 노화에서 벗어날 순 없다. 인생 내내 우리에게 닥쳐온 신체적 변화를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안다. 우리 몸은 적대적인 환경이 아니다. 우리는 몸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단장하고 운동시켰으며 또 몸에게 크고 작은 즐거움을 주었다. 우리와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미지의 영역을 함께 누렸다. 그랬던 우리 몸이 이제 지금껏 그려왔듯 자연스러운 자기 길을 따르겠다는데 거부해야 할까? 노년기에 대한 글을 찾아 읽을수록 우리는 노인을 한 무리의 집단으로 보도록 배워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관점은 모두가 각자 이 시기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든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장 과정이 모두 다르듯 노년기 역시 각자 모두 다르다. 친구들이 나이듦에 관한 내 의견을 들으면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 몇몇은 그렇게 반응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경험을 계속 부정했다. 그들은 사실을 사실이라 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어쩌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하고 비교적 젊은 노인이던 그 시절에 혼자 조용히 자문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내 대답은 그거야 내가 태어난 지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나이가 들었지라는 것이지만 그래도 묻는다. 해가 거듭되는 걸 보면서 이런 일을 예상하지 않았다면 현실을 부정하는 셈일 텐데도 막상 내게 이 일이 닥치니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난 아직까지는 노년에 관한 호기심이 너무 커서 이 시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 지구라는 별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도 늘어나는 무게가 어느 순간 날 짓누를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를 둘러싼 것들에 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지켜본다. 처음부터 마땅히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도의 연주로 길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안드레아 칼라일의 나는 언제나 늙기를 기다려왔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늙기를 기다려왔다니요. 저자인 안드레아 칼라일은요, 80살을 앞둔 미국의 작가예요. 100세까지 살다 떠나신 어머니를 긴 시간 돌보고 또 자신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이듦에 대한 생각들을 글 속에 차근차근 담아내는데, 남들의 시선이나 또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나이 드는 것을 억지로 모른 척하기보다는 내 몸과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고요, 지금을 온전히 관찰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여운을 남기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 다른 속도와 다른 방식으로 자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년기 역시도 한 집단으로 묶일 수 없는 각자만의 시간일 텐데요.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안드레아 칼라일의 나는 언제나 늙기를 기다려왔다 함께 해봤습니다. 이중집의 시를 노래한 시조 뉘라서 날 늙다던 거 준비했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나 삶의 변화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조예요. LP 녹음 음반 자료로 3분 35초의 길인데요. 잡음이 심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아날로그 하면 LP판에서 나오는 지지직 소리가 그리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용기를 내서 이 곡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고음반 중에 음악 전해드릴 때 음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 구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그것마저 아날로그 감성이라서 참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대의 감성을 오롯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월하의 노래로 시조 뉘라서 날 늙다던 거 전해드립니다.

김월하의 노래로 시조 느라서 날 늙다던고 전해드렸는데요. 김인설님께서 좋은데요? 최고예요. 음질도 괜찮아요. 옛날이 그리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 정말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지금 사실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는 딱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아날로그 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들으신 시조의 원문 내용이 뉘라서 날 늙다던 거 늙은이도 이러한가 꽃 보면 반갑고 잔 잡으면 울음난다 춘풍에 흩나는 백발이야 낸들 어이하리요 인데요. 누구라서 나를 늙었다고 하는가 늙은이도 이러한가 꽃을 보면 반갑고 잔을 들면 웃음난다 그러나 봄바람에 흩날리는 백발이야 낸들 어찌할 수 있겠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늙어가는 것을 서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한옥 찻집에서도 만나본 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각자의 속도로 정말 멋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음악 이루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부 마지막 곡 벌써 들을 시간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군요. 금송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해피바이러스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나윤영의 노래로 달도 밝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월매가 밝은 달을 보면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는 노래였습니다. 네, 가을이면 뭔가 좀 감정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기분도 분명히 있으시죠. 우리 6642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내용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그 보셨던 동네 풍경들 있잖아요. 동네 도랑가로 흐드러지게 피고 꽃내음 멀리 흐르던 노란 들국화. 아, 그 길이 눈앞에 그리운데 지금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진 그곳.

많이 그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어릴 때 봤던 풍경이 더 그리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때의 그 추억들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더 그리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우면 그냥 오롯이 그리워하는 것도 또 마음 따뜻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7208님께서는 아까 1부에서 그 벽시계 얘기했었잖아요. 잠깐. 벽시계가 20년이 지났네요. 그 바늘시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예전 생각해보면 벽시계도 그렇고 그 벽시계 중에서도 뻐꾸기가 이렇게 시간마다 나와서 뻐꾹뻐꾹 울리는 것도 있었고 큰 괴종시계도 많았잖아요. 와, 그 시각마다 댕댕 이렇게 울렸던 그 괴종시계 참 그 옛날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요즘에도 이게 오히려 그 옛날 느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서 소품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옛것의 정취를 버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꺼비님께서 길을 가다가 두 번 세 번 쳐다보는 거 공중전화 박스 우체통입니다. 이것도 진짜 요즘 보기 힘들지 않나요? 공중전화 박스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에 한 군데 딱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최근 들어서 없어졌더라고요. 이것마저 이제 없어지는구나. 어디에서든지 보기 힘들어지는구나. 우체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감성들, 공중전화 박스도 그렇고 우체통도 보고 마찬가지고 보면 옛날 감성이 생각나는 건 진짜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7740님께서 초가을인데도 피어있길래 안찰칵함은 표현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안찰칵하면 좋아하는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해서 한번 찍어보셨다고 하시면서 그 호박꽃 노랗게 피어있는 호박꽃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 6월부터 늦게는 뭐 10월까지도 꽃이 핀다고 하네요. 노란 또 호박은 초록색이잖아요. 잎도 초록색이고요. 그 사이에 호랗게 피어나서 대칭이 되니까 더 예뻐요. 보는 순간 얼마나 황홀하고 예쁜지 꽃 취향도 특이하다 할 수도 있지만 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호박꽃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그 약간 못생김을 표현할 때 호박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호박꽃이 이렇게 예쁜데? 색감이 이렇게 노랗고 예쁜데 별 같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피기 전의 모습 보면 예쁜 노란색 호박꽃 사진 덕분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금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만나봐야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 경상남도 진주 남강과 진주성으로 오늘 여러분 모시고 한번 떠나볼게요.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김인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박승희의 노래로 상모 듣고 올게요.

두꺼비님께서도 참 좋아하시는 곡이죠. 박승희의 노래로 상모 전해드렸는데요. 김인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어르신들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바라본 적 있으세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시는 모습이나 또 버스 계단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내딛는 모습에서 우리는 문득 시간의 속도를 떠올리게 돼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느릿한 걸음이나 주름진 손길이 단지 나와는 멀리 떨어진 훗날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지나온 그 긴 세월은요. 누군가의 자식으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가장 뜨겁고 치열하게 세상을 일궈낸 빛나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온한 일상 역시도 앞선 세대가 묵묵히 버텨낸 노고와 헌신 위에 단단히 세워진 셈이죠. 마침 오늘 10월 2일은요. 그런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회의 어른으로 존중하는 노인의 날입니다. 원래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은 어제인 10월 1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다지기 위해서 오늘을 노인의 날로 지내고 있어요.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뭔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그리고 온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눈인사 먼저 보내고요. 부모님 안부도 묻고요. 그렇게 마음 전해보시면 좋겠어요.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연주로 시간 여행 전해드려요.

0: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연주 감상하셨어요. 시간여행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사철가 만나볼게요.
1: 이산저산

세상사 쓸쓸로 들어 나도 어제 청춘일로니 오늘 백발한심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한번 월백 서울백 1700원이 모두가 백 빠르 퍼시로. 아.

이내 한 말 들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참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처럼

주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 하는 놈 차례로 차보다가 제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을밤을 은은하게 물들이는 빛의 물결. 경상남도 진주의 남강과 진주성으로 떠나볼게요.

내일부터 진주에서는 수천 개의 등불이 남강을 밝히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서산으로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나지막이 내리기 시작하면 남강과 진주성 일대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세상을 드러냅니다. 저녁 6시 강물 위에 하나 둘 불이 켜지면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로 알록달록한 유등이 물결 따라 아른거리고요. 남강을 병풍처럼 둘러싼 진주성 성벽과 웅장한 촉성루의 윤곽이 조명을 받아서 빛의 성채처럼 떠오르곤 하죠. 낮 동안 고즈넉하던 강변길이 은은하고 따스한 빛의 숲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유등의 유래를 차근히 짚어보면 그 빛들이 한층 더 깊고 아련하게 다가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치열했던 진주성 전투에서 어두운 밤 남강에 등을 띄워 군사 신호를 보내고 성 밖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던 곳에서 이 등불은 시작됐습니다. 칠흑 같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생사와 마음을 전하던 그 절박한 신호가 오늘날에는 평화와 소망을 비추는 다정한 축제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진주성은 단순히 축제가 열리는 장소를 넘어서 승리와 희생의 기억을 함께 품은 역사의 공간입니다. 바람을 따라 성벽 길을 찬찬히 거닐다 보면 남강을 내려다보는 영남 제일의 누각 촉성루와 의로운 넋을 기리는 사당 의기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촉성루 마루에 서서 강물을 굽어보면 빛으로 물든 남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강바람을 타며 들려오는 은은한 물소리가 가슴을 조용히 다독여줍니다. 강 위에 띄어놓은 소망 등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가족의 안녕을 비는 따뜻한 마음들이 담겨 있을 텐데요. 빛이 흐르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가슴 속 묵혀두었던 소원 하나 강물에 가만히 실어보내는 건 어떨까요?

조조선의 노래였어요. 논개 전해드렸습니다. 역사의 숨결과 평화의 소망이 빛으로 피어나는 곳. 경남 진주의 남강과 진주성 오늘 만나봤어요.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는요.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열리는데요. 매일 저녁 이 기간에 6시가 되면 강물 위에 대형 수상 등 또 진주성 안팎의 육상 등에 은은한 불이 켜지면서 장관을 이룹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물 위를 가로지르는 부교를 건너며 등불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부교 체험부터 또 직접 소원을 적어서 강물에 띄우는 유등 체험까지 이 가을밤에 분위기 있게 운치를 더해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개막일인 내일 저녁과 주말에는요.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 또 불꽃놀이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일정 확인해 두시면 더 좋겠죠. 오랜 세월을 품어온 성벽과 또 그 아래 흐르는 빛의 강물 속에서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가을날의 기억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경남 진주의 남강과 진주성 함께 다녀왔어요. 정수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진주 유희 전해드립니다.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노래한 진주 남봉가를 연주한 곡이었어요. 진주 유희 듣고 오셨는데요. 정수년 외에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7426님께서요. 오전에 초등 6학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하고 왔어요. 제잘제잘 책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쨍쨍한 기운을 받고 온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와, 책 읽어주러 가셨다가 기운 받고 오셨군요. 맞아요. 아이들은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주변 지날 때 아이들 모습 보면서 에너지 느끼거든요. 좋은 에너지 주고받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요. 보뜰마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했어요. 소리 취한 달의 노래와 연주로 희망가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바람은 선선하고요. 주변을 둘러봐도 거슬릴 것 하나 없는 편안한 계절입니다. 햇살 비켜드는 창가에 누워서 조용히 졸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이나 오래 입은 외투 주머니 속에서 찾아낸 달콤한 사탕 하나. 그리고요. 생각지 못하게 들려오는 반가운 입금 알람 소리처럼 우리를 살며시 미소 짓게 만드는 건 어쩌면 이런 작은 일상들일 텐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소소한 장면쯤 하나, 아니 두셋 많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중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동탄 복합문화센터 반석 아트홀에선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 소송 사건이 펼쳐집니다. 조선 최고의 착한 남자로 알려진 흥보를 상대로 흥보 마누라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정인데요.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지의 법정을 배경으로 판소리의 흥보가 속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법정에선 흥보와 흥보 마누라의 변론과 반론이 오가고요. 장담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흥보가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들춰내는데요. 관객이 배심원이 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형으로 꾸며집니다. 과연 흥보 부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소리꾼 신유진, 오단의 김보람, 한진수, 전태원이 함께하는 흥보 마누라 이혼 소송 사건에서 판소리 속 이야기를 색다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월 8일과 9일 오후 2시엔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여주 세종문화

관광재단의 숨, 세종의 뜻이 머무는 길이 관객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우리 춤으로 풀어낸 창작 무용극인데요. 세종의 뜻과 숨결을 따라가면서 전통춤의 매력까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한 전통 이야기를 오늘의 감각으로 만나는 두 편의 공연, 가을 나들이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주원국악원 큰마당에선 대전 시립무용단의 세 번째 기획공연 신무실록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수호, 김수연, 문근성 명무 등이 구성한 안무를 대전 시립무용단의 춤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전통춤의 대표적인 작품부터 개성 있는 창작춤까지 모두 6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의 의미를 만나보고요. 선비의 삶과 예인으로서의 정신과 자태를 담은 남성춤 장안가, 작은 수건 한 장에 흥과 정서를 담아내는 수수선무도 선보입니다. 이어서 10월 4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2016 평남수건춤 보존회 정기공연이 열립니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은 이번 공연에선 이북 5도 무형유산 평남수건춤 보유자 한순서 명인의 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전통춤을 선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의 중심이 되는 평남수건춤은 수건을 활용한 섬세한 춤사위와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서사적인 구조가 특징입니다. 가을밤 몸짓으로 전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느껴보고 싶다면 두 무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 음악을 국악 관현악으로 만나보는 특별한 무대가 열립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우리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은 물론 클래식과 영화음악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객원지휘는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백윤학이 맡아 무대를 이끕니다. 먼저 1부에선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보다 친숙한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클래식 명곡 6곡을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풀어내고요. 여기에 디즈니와 지브리의 음악까지 더해집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의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에서 익숙한 음악들의 색다른 변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이야, 달력을 그저 한 장 넘겼을 뿐인데, 하루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계절이 그냥 확 바뀌었습니다.
1: 공연 잘 다녀오셨어요?
2: 네, 잘하고 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어제 아주 저 없다고
1: 네네
2: 더 신났던 것 같은데요.
1: 아, 분위기는 좋았었어요.
2: 아, 네. 항상 믿고 맡길 수 있는 이광복 씨.
1: 아우,
2: 어제 신봉사 역할 그렇게 잘했다고. 아, 너무 난리 났던데요.
1: 감사하더라고요.
2: 진짜. 네. 네. 고맙죠.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고요. 또 네. 선선하고 정말 가을이 엄청 짧은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2: 모두가 알죠.
1: 네, 내일 주말이니까 데이트도 좋고 소풍도 좋고 가을 나들이, 그리고 뭐 공연 보실 분들은 공연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날이 좋으니까 요즘 한강으로 소풍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한강에서 치킨 시켜 먹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요즘은 그렇게 회를 사가지고 한강으로 가는 회크닉. 이게 유행이라 그러던데요.
1: 이 회에다가 피크닉을 합쳐서 회크닉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야, 한강에서 회를 먹는다? 아, 이거 정말 제

0: 절코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10월과 함께 가을이 드디어 제철을 맞았죠. 제철 가을에 함께하는 국악방송 바티의 상사디아. 오늘도 제철 국악으로 함께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민요밴드 B.O.B의 노래와 연주로 노들 왈츠 듣고 왔습니다.
1: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한강에서 회를 먹는 회크닉이 또 새로운

0: 여가 문화로 떠오르고 있군요.
1: 이제 아무래도 치킨 뭐 이런 거보다는 부담은 덜하고 너무 아, 헤비하지 않으니까
0: 먹었을 때
1: 예, 예. 경제적인 거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가
0: 올라가더라도
1: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한강은 또 운치가 있잖아요.
0: 그죠, 그죠, 그죠.
1: 한강에서 회테크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회를 포장해서 한강으로 가가지고 함께 먹는 코스가 SNS에서도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네. 요즘 뭐 횟집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다 파니까
1: 맞아요.
0: 그냥 뭐 한 3만 원짜리 하나 사서 먹으면 되니까
1: 가볍게
0: 좋네요 진짜. 좋죠. 아 진짜 요즘 날이 좋아가지고
1: 네.
0: 아 우리 애들도 어디 가자고 막
1: 가고 싶죠.
0: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가는 것도 너무 좋고 뭐 도시락을 어떤 걸 사야 될까?
1: 맞아요.
0: 뭘 먹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긴 하더라고요.
1: 그게 제일 고민이죠.
0: 그죠, 그죠.
1: 갔을 때 뭘 먹을 것이냐. 네, 이게 네.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0: 그렇습니다.
1: 그럼 가을 소풍 제철이니까
0: 여쭤볼까요?
1: 그렇죠. 약간... 지금 뭔가 딱 어울리는 도시락 메뉴는 뭔지 네. 여러분들만의 또 해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만약에 뭐 이 가을에 우리 동네랄지 아니면 뭐 어쨌든 좋은 곳으로 소풍을 간다고 했을 때
1: 네.
0: 여러분들께서 가을 도시락으로 이런 걸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거나 아니면 이런 거 시켜서 먹어도 좋을 것 같다.
1: 아 시켜서 먹는 거? 네. 그것도 괜찮죠.
0: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가을 소풍 때 먹고 싶은 도시락 메뉴 네네네. 반찬 그리고 뭐 준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냥 뭐 가까운 김밥집에서 김밥을 포장한다.
0: 그것도 괜찮고요.
1: 그것도 괜찮고.
0: 에.
1: 마트에서 진짜 포장돼 있는 거, 에. 뭐 회든, 그쵸. 뭐든 딱 사가지고 간다. 아니면 유부초밥. 유부초밥도 아. 가을 소풍에 진짜 좋죠.
0: 유부초밥 좋죠.
1: 네. 컵라면에다가 그러네. 유부초밥.
0: 그러네.
1: 아, 이것도 기가 막히고요.
0: 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김용우의 소리로 시선 밴 노래 중 누졌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좋습니다. 7049님께서 봉영님 생방송 맞아요? 어제는 눈물 연기까지 하시더니
0: 어제 두화 공연을 보러 오셨군요.
1: 보러 가신다는 청취자분이 계셨거든요.
0: 예.
1: 7049님이셨군요.
0: 예. 아이고, 근데 얼굴을 못 뵀네요.
1: 아, 또 그 내일 뭐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0: 내일까지입니다.
1: 예.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
0: 네. 그렇죠?
1: 금천 맞아요. 뮤지컬 센터.
0: 네, 예. 맞습니다.
1: 잘 끝났어요?
0: 예, 사고 없이 잘 끝났고 이제 오늘 내일까지 좀 잘 해야죠. 눈물 연기를 해요 제가.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
1: 아, 그럼 눈물 연기 해야죠.
0: 진짜 너무 이 작품 자체가 애절해요.
1: 네. 실제로 눈물이 또 나겠네요 진짜.
0: 7049님 입장에서는 어제는 딸을 잃은 아버지 연기하다 갑자기 생방 중에 막 웃고 떠드니까 거기서 오는 간극 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진짜.
0: 어쨌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1: 그러게요 진짜. 네. 아유, 주말에 또 어디 놀러 가지는 못하겠네요 이번 주는.
0: 그쵸. 네. 네. 10월 달은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을 소풍 갈 수 있는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1: 네네네.
0: 갈 때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1: 그쵸?
0: 도시락 뭘 싸고 싶으신지. 네. 어떤 방법으로 싸시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1: 네. 8888님께서 야외에 나가서 먹으면 모든 게 맛있는데 치킨 한 마리 포장해서 가거나 아니면 닭강정도 집에서 보다 엄청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0: 닭강정 좋네요.
1: 뭐 치킨 라인은 뭐
0: 네.
1: 사실 뭐 국룰 중에 국룰이긴 하죠.
0: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치킨 같은 경우는 뼈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1: 네네네.
0: 대신 닭강정은 바로 그냥 이쑤시개만 있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닭강정 괜찮네요.
1: 괜찮죠 진짜.
0: 네. 7237님 안녕하세요. 소래포구 어시장 가는 길에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 디아를 듣습니다. 둘째가 이직회사 면접에 최종 합격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죠.
1: 기억나요 기억나.
0: 예. 일요일에 남편이랑 자전거 라이딩 소풍 가려고요. 컵라면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 담아서 커피도 마시고 주먹밥 과일 그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0: 괜찮네요.
1: 축하합니다 진짜로.
0: 잘 됐네요.
1: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네. 이직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0: 그러게요.
1: 아 진짜 집에 경사네요 경사. 축하드립니다.
0: 이런 날 소풍 가야죠.
1: 아 가야죠.
0: 집에서 좋은 일이 가득하고.
1: 그럼.
0: 밖에 나가면 날씨가 좋고 느긋하게 그냥 오후를 가을 표 딱 내리쬐는 곳에서 함께 보내면 얼마나 그렇죠. 좋을까요.
1: 사랑하는 사람과.
0: 맞아요.
1: 네,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0684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기가 다니는 어린이집 땡땡이 치고 공원으로 소풍을 왔습니다.
0: 아하.
1: 소풍에는 무조건 김밥이겠죠. 아기 김밥

0: 그리고 각종 주전부리를 싸와서 먹고 어른들은 치킨 시켜 먹었어요. 요즘 배달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 아기들 신나게 뛰어놀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집에 왔습니다. 아, 지금 집으로 귀가하셨군요. 그런데 아기가 차에서 잠들어서 깨어날 때까지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1: 아, 진짜로?
0: 오늘 최고로 좋으셨겠다.
1: 너무 좋으시겠네요.
0: 물론 아침에는 좀 쌀쌀했으나
1: 네.
0: 지금 나가서 놀기에
1: 딱
0: 점심시간에 딱
1: 좋아요.
0: 좋죠.
1: 지금 낮 최고 기온이 한 22도?
0: 딱 좋네.
1: 서울 기준으로.
0: 애기 진짜 많이 뛰어놀았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진짜.
1: 이 날씨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가장 좋은 것
0: 좋죠.
1: 같아요.
0: 네.
1: 0684님의 메시지에 저희도 행복해지는데
0: 네.
1: 떡 선물, 아, 애기 깨니까 떡 선물 드릴게요.
0: 라디오 볼륨도 좀 낮추시고.
1: 아, 볼륨을 낮추시면 되잖아. 우리가
0: 그쵸, 우리는 하고 볼륨을 낮 맞네.
1: 떡 선물 드립니다.
0: 자, 필요에 따라서 볼륨을 낮추실 분들은 낮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8288님께서 근처에 공원이 있어가지고요. 참치 샌드위치나 김밥을 싸서 놀러 가고 싶어요. 커피도 같이 내려서 가야죠 하시면.
1: 참치 샌드위치 좋다.
0: 좋죠. 아니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공원 이런 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1: 네.
0: 뭐 멀리 안 가도
1: 맞아요.
0: 됩니다 진짜 사실은.
1: 집 근처 공원 가도 돼요.
0: 네. 사실 가까운 곳으로 가면 제일 좋은 게 차 막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1: 맞아요.
0: 스트레스 자체가 없으니까.
1: 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어디 가면은 주차하느라고 한 30분을 항상 기다려야 돼요.
0: 맞아요.
1: 거기서 버려지는 시간, 차 안에서 고달픈 시간,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제외할 수 있으면 동네 근처도 진짜 괜찮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6186님께서 날씨가 덥습니다. 아침 저녁은 날씨가 좀 떨어지고요. 작년에는 수시로 비가 왔는데 말이죠 하시면서. 그쵸 요즘.
1: 아 작년에 그랬던가요?
0: 아침 점심이 특히 밤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1: 네. 네.
0: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옷 여벌을 꼭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6855님. 야외 나가면 꼬마 김밥에 컵라면, 김치 요거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간편합니다 하셨는데 이거죠.
0: 라면 김밥은 맞아 진짜.
1: 너무 막 뭐, 물론 이제 정성껏 도시락을 싸도 물론 좋겠지만
0: 네.
1: 싸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밖에 나가면 뭐든 맛있거든요.
0: 에.
1: 꼬마 김밥에 컵라면, 김치면 끝났습니다. 더 필요 없어요.
0: 아유, 좋습니다.
1: 네.
0: 훈둥어매님께서 저는 어제 도시락을 먹었어요. 12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있어서 9시부터 수업 시작이라 점심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1: 어허.
0: 오랜만에 멸치볶음에 진미 오징어채 그리고 고구마 순 김치 김 이렇게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정석. 네, 이렇게 도시락도 참 좋았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1: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0: 네.
1: 어머님들이 이 반찬들 굉장히 많이 싸주셨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멸치볶음, 진미채,
0: 그렇죠.
1: 이런 것들.
0: 에.
1: 근데 맛있어요.
0: 맛있어요.
1: 원래 많이 먹으면 물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건 안 물려요.
0: 맞습니다.
1: 노경수님이
0: 부산 날씨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지금 뭐 부산뿐만 아니라 그죠? 네, 전국적으로 지금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1: 지금이 진짜 소풍 제철이에요.
0: 뭐 얼마 전에는 막 너무 더워요. 뭐 가을이 언제 오나요? 그랬었었는데.
1: 그러게요.
0: 네, 지금은 진짜 행복하네요.
1: 4726님. 얼마 전에 추석 때 먹은 송편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동네 떡집에서 뜨끈뜨끈한 백설기. 괜찮다. 백설기 한 덩이 사들고 동네 뒷산으로 가을 소풍 가고 싶어요. 이거 진짜 괜찮네요.
0: 좋네.
1: 좋다. 백설기. 백설기를 좀 보온이 되게
0: 네.
1: 반찬통 같은 데에다가
0: 네네네네.
1: 포장해가지고
0: 그렇죠.
1: 이거 너무 좋겠는데요. 간단하고 맛도 좋고 또 포만감도 있고
0: 네.
1: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0: 4726님께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0: 이거 또 나들이 가실 때 필요할 때 있을 테니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1: 자, 아까 우리 청취자분께서 주먹밥 얘기하시니까
0: 네.
1: 이 음악이 딱 떠올랐습니다. 정민아의 노래 주먹밥 듣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도시락 뭘 싸고 싶으신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0: 정민아의 노래로 주먹밥 듣고 왔습니다.
1: 네. 저도 내일 자전거 나들이 나가기로 돼 있어가지고.
0: 수리가 다 끝났습니까?
1: 네, 다 끝나서. 예. 아까 그 서래포구 지금 가고 있어요 하신 분 네. 계시잖아요. 저, 네. 저도 내일 코스가 결국에는 이제 서래포구 쪽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0: 만날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분과.
1: 아니 청취자분은 오늘 지금 가시는 거고.
0: 또 갈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겁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0: 왜요?
1: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갔었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0: 아 안장이 네. 원래 아파요 뭘.
1: 아프더라고요. 네.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0: 그 이제 엉덩이도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안장 뭐 폭신한 걸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기는 네, 하는데.
1: 최대한 지금 폭신한 걸로 지금 거의.
0: 그래도 아파요.
1: 그렇더라고요.
0: 오늘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근데 희한하게 많이 타다 보면요, 나중에 엉덩이가 안 아픕니다.
1: 안 아파요? 네. 오, 네.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0: 그때까지 타십시오.
1: 네.
0: 하루 이틀 타고 말지 마시고.
1: 알겠습니다.
0: 네. 7416님, 가을 소풍 도시락이요. 집 김밥으로 야채 치즈 참치 김밥 몇 줄 말고요. 와우. 닭봉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려가지고 간장과 꿀 소스로 꿀치킨 만들어서 도시락 싸고 싶어요. 오. 저희 딸은 참치김밥과 꿀치킨을 좋아하거든요. 품은 들어도 소풍 가서 먹으면 꿀맛이잖아요.
1: 아, 진짜 꿀이네요 꿀. 꿀 떨어지려도
0: 꿀 떨어지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안 그래도 살짝 당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0: 맞아요.
1: 살짝 이렇게 당 이렇게 꿀로.
0: 네, 요즘에 이제 물론 김밥집도 많아지고 다양한 김밥들이 출시되고 있긴 하지만
1: 네네.
0: 절대 이길 수 없는 건 엄마의 김밥이죠.
1: 아, 엄마 최고죠.
0: 네, 엄마의 김밥 맛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 맛은.
1: 애기랑 갈 때도 항상 엄마 송이 씨가 이렇게 다 싸주고 이렇게 해요. 엄마표.
0: 뭐 쌀 때도 있어요. 유부초밥을 쌀 때도 있고 김밥을 쌀 때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서 먹으려고 합니다.
1: 아, 엄마 네. 최고 맛있는 엄마 김밥인데.
0: 엄마가 힘드니까.
1: 아,
0: 그렇구나. 싸. 아, 사장,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1: 사장님.
0: 사 이렇게.
1: 아, 사사. 네. 오케이. 네.
0: 싸보다 사가 좀 낫지 않나요?
1: 아, 그럼요. 그리고 0808님의 문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 44년 차 둘째 며느리인데

0: 집안 대소사 모두 혼자 준비한 그 사연에 청취자분들 그리고 진행자분들의 조언에 따라 얘기를 했고 다음부터는 각자 집에서 보내고 평소에 만나기로 하여 완전 기쁘고 좋습니다.
1: 어, 축하드립니다. 졸업하셨어요.
0: 기억나죠?
1: 예, 알죠.
0: 그래서 무엇보다 남편이 앞장서서 철벽을 쳐주어
1: 어머.
0: 순간 울컥하였으며
1: 어머머머.
0: 이제 명절도 자유의 몸이 되어 너무 좋아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1: 어머머머머. 축하드립니다.
0: 그래, 기억나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하시라고.
1: 맞아요.
0: 기억나죠?
1: 맞아요.
0: 네. 네. 왜냐, 할 만큼 다 했고
1: 그럼
0: 그다음에 명확하게 얘기해서 각자 이제 분담을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1: 네.
0: 이제는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꾸자, 그렇죠?
1: 네.
0: 와, 축하드립니다.
1: 상화 씨 말대로 됐네요.
0: 그리고 남 그 사부님이 그래 이렇게 당연히
1: 공감을
0: 앞장서,
1: 하고 있었던 거야.
0: 그렇죠.
1: 평소에도
0: 예,
1: 예, 예. 우리 와이프가 참 고생을 그치? 많이 한다 이걸, 우리 아내가.
0: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해야 하나? 그렇게 짬을 보고 있던 찰나에
1: 말 안 했으면은 어 그냥 다들 괜찮은가
0: 그치,
1: 보다.
0: 괜찮나 보다. 그치 그치.
1: 이렇게 몰라, 생각을 몰라. 했었을 거예요.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아, 이번 그냥 매일 매일이 주말 같으시겠네. 가을 응? 주말. 네. 그죠?
1: 명절만 해도 몇 번이고.
0: 아 축하드립니다.
1: 제사 문제는 어떻게 됐나?
0: 그러니까 그것도.
1: 제사까지 포함해서
0: 명절도 자유의 몸이 돼요라고 돼 있잖아. 명절.
1: 그러니까 제사 이제 기일 같은 거.
0: 그것도
1: 아마 0808님이 기일도 다 챙기지 않으셨을까
0: 그러셨겠죠.
1: 싶어가지고
0: 그러셨겠죠. 집안의 대소사를 다 하셨다니.
1: 그렇죠. 그것도 분담할 수 있으면 좋겠죠.
0: 아 그럼요. 에. 이렇게 하든지.
1: 혼자 다 책임지는 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에, 저희도
1: 너무 너무 잘 됐어요.
0: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1: 시대가 바뀌어야 돼요.
0: 그럼요.
1: 네 바뀌고 있고요.
0: 네.
1: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2361님. 도시락 싸기 귀찮고 사면 일회용기 쓰레기도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고구마랑 삶은 달걀로 끝입니다. 고구마 삶은 달걀 하나씩이면 최고의 도시락 아닌가요? 우유나 커피 한 잔 사서 먹으면 딱입니다.
0: 아,
1: 하셨어요.
0: 네.
1: 요즘에 군고구마 또
0: 고구마가
1: 제철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고구마로 만든 뭐든 다 좋습니다.
0: 든든하고.
1: 맞아요.
0: 그쵸? 계란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뭐. 최고죠.
1: 네.
0: 거기다가 이제 커피나 맞습니다. 우유까지 먹으면 이제 든든합니다.
1: 고구마랑 우유의 조합이 정말 괜찮아요.
0: 그렇습니다. 6276님께서 오늘 리다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돼요. 어, 맞습니다.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1: 어허.
0: 방송 잘 끝까지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1: 저희도 리다 씨를 그 예전에도 만나 뵀었지만 아, 오늘도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2018년에 출연하시고 오늘 8년 만에 정규 2집을 들고 달려와 주신 노래하는 해금 연주자 리다 씨가 오늘 멋진 가을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뭘 챙겨왔던데 등도 챙겨오고.
0: 그러게요.
1: 대단하셔. 의상도 예쁘시고
0: 열정이.
1: 하여간 굉장히 디테일하신
0: 맞습니다.
1: 분이세요.
0: 잠시 뒤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 라이브 있습니다.
0: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공연 선물까지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1: 네.
0: 서울 도남은 국악당 개관 10주년 공연 2016 소리제전 소리연애 공연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지는데 우리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분들은 두 쌍을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 소리꾼 김보림 씨의 적벽가 공연에 초대를 합니다.
1: 네, 이 공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0: 네.
1: 한 분당 두 장씩 두 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4820님께서는 유부 초밥에 컵라면 추가요.
0: 맛있죠.
1: 입맛 없을 땐 챙겨 먹기 귀찮으면 전 한강으로 걸어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유부 초밥을 사 먹어요. 걸어서 가야지 라면이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걸어서 집으로 오면 소화가 다 됩니다.
0: 맞아.
1: 옆집 아줌마한테 같이 가자니까 싫다네요 하셨어요. 그냥 둬야죠 뭐. 근데 진짜 유부 초밥과 컵라면이면
0: 맛있죠?
1: 더 바랄 게 없어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0: 뭐 거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고 느끼고 거기에 살짝 추출한 내 배 정도를 채워줄 수 있는 정도.
1: 맞아요.
0: 그 정도면 정말 예, 더 바랄 게 없죠.
1: 자연이 반찬이에요.
0: 자연이 반찬이다. 표현이 좋은데요.
1: 아 그런가요?
0: 예.
1: 자연이 밥이다.
0: 자연이
1: 그건
0: 밥이다.
1: 좀 이상하죠.
0: 자연이 반찬이다.
1: 반찬이다가 예. 그죠?
0: 한강이 국물이고 그죠?
1: 한강이 청국장이다.
0: 아 청국장. 아 청국장으로 갑니까? 알겠습니다.

0: 아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컵라면 먹고 나면 네. 그 국물이 남잖아요.
1: 그 편의점에서 버릴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근데 국물을 이제 아이 뭐 아무데나 버려도 되지 하고 이제 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어쨌든 약간 안 좋기 때문에 네. 염분이 있어가지고 생태계에 좀 안 좋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국물을 잘 처리를 하시거나
1: 뭐 어떻게요?
0: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내 뱃속에 이제
1: 소화가 되니까
0: 짬통
1: 그렇죠. 아,
0: 맞아요. 짬통에 잘 처분하시고 네.
1: 아무튼
0: 됩니다.
1: 쓰레기를 잘 처리하면 좋겠다. 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8888님 야외에서 맛있게 먹고 쓰레기 한 조각도 챙겨오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이겁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1: 우리 자연을 우리가 지켜야겠죠.
0: 네.
1: 김영기님께서 오후에도 열심히 일하고 3일간 연휴 잘 보내고 싶어요 하시면서 아 그쵸 그쵸 그쵸 토, 일, 월 이니까.
0: 아 월요일까지. 아 네. 그렇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네요. 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멋진 자세죠.
1: 아, 그렇죠. 네. 우리 봉혁 씨는 어떻게 오늘도 못 쉬고 내일도 못 쉬고
0: 모레도 못 쉬어요. 아이고. 연습 있어가지고.
1: 아이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열심히 하세요.
0: 뭐 부름 안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1: 저는 내일 이제 자전거로 부름부름 하러 갑니다.
0: 아, 네. 부름부름. 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소풍 제철 아니겠습니까? 갈 수 있을 때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드리면서 박현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세산조 씨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박현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김족하류 가야금 산조, 새산조시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리다 씨 팬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부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야.
4: 아유 장인어른.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1: 왜 이렇게 부르고 그러냐.
4: 아 요즘요 그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데이트 비용이 부담이 돼가지고 연애하기도 쉽지가 않대요.
1: 아 그래. 데이트 비용을 반반씩 내는 터치페이도 부담돼가지고 연락을 끊고 잠수 타는 그런 G세대들이 많다더라고.
4: 아 그쵸. 아 그리고요 우리나라 G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냥 아우 그런 막 아우 막 비싸다고 그냥 막 아우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래. 그러니까. 응? 우리 때는 그 돈 없어도 그저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여자친구 집에다 바래다 줬다가 또 걷고 응? 또 그, 바래다 주고
4: 그쵸
1: 그래, 돈은 없어도 응? 낭만은 있고 그랬단 말이야.
4: 아유 장인어른 아 지금 그런 거지.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진짜 꼰대 소리 들어요 진짜. 아니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데이트 비용이 부담돼서 그렇대잖아요.
1: 아니 내 말은 부담이 적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내 말은.
4: 아니 물론 이제 전 세계 청춘들이 돈이 안 들거나 부담이 적은 뭐 산책 같은 이 데이트를 선호하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내 말이 그 말이라고.
4: 아무튼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도 안 하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매칭 방식으로 데이팅 플랫폼도 엄청 이렇게 많이 만들어줬대요.
1: 아 우리도 저 부처님 알고리즘으로다가 절에서 미팅도 하고 그러잖아. 아이 근데 지금 말이야 저 알고리즘이 문제가 아니라고.
4: 아유 진짜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청춘들이요 그 데이트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 남들 뭐 백화점 간다 뭐 한다 그거 뭐 흉내 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식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산책 가고 그럼 되는 거야. 이것도 꼰대냐?
4: 꼰대죠.
1: 이게 왜 꼰대야? 행복은 여기저기 그래도 있는 법이야.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연애는 연애대로 그렇게 하자고.

0: 고래야의 노래로 애원이래 듣고 왔습니다.
1: 0808님께서 뭐든 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시절에는 가지고 있는 걸로 데이트하고 결혼했지만 잘 살아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0: 없죠.
1: 네. 나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0: 그쵸.
1: 그걸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0: 자, 벌써 이제 퀴즈 풀 시간이고요.
1: 네.
0: 리더 씨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 그리고 6958님께서도 같은 비슷한 얘기 해주셨네요. 국립붙은 미술관 박물관은 무료도 많고요. 저렴한 입장료에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연이나 이벤트도 무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꼭 돈이 들어가야지만 데이트라고 생각할까요? 가까운 남산이나 과천만 해도 가을 단풍 구경하기 참 좋습니다. 이런 말하는 제가 꼰대일까요? 아니죠. 걱정해 주시는 거죠.
0: 어떤 메시지이신지는 그쵸. 너무 공감해.
1: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돈이 없어도 꽤 많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0: 저도 돈 한 푼 없었어도 그래도 어떻게 연애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랬어요.
0: 진짜로.
1: 우리 저도 그랬네요. 연애할 때 돈 없었어요.
0: 그때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1: 영화 보고 밥 먹고 나면 그게 그렇게 부담되고 막 그랬었어요. 하지만 행복하게 지금 결혼해서 또 잘 살고 있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의 선물은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요, 65세 이상 인구는 1112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까지 늘었다는데요. 40년 뒤에는 고령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를 추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도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삶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65세 고령자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요?
2: 1번 85세, 2번 86.7세, 3번 88세.
1: 자, 65세 고령자의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은 몇 살까지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그렇죠.
1: 네. 네.
0: 의학도 엄청 발달돼 있고.
1: 네.
0: 그때 내 기억에 맞나 정보가 맞나 싶기도 한데.
1: 네.
0: 일론 머스크가 100세 이상? 120세? 뭐 그렇게까지 뉴럴링크를 할지 뭐 이런 네. 걸로 해서
1: 네.
0: 그런 얘기까지 되던데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 65세 고령자의 기대 수명은 몇 살까지일까요?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85세, 86.7세, 88세.
1: 네.
0: 이거 힌트를 어떻게 드릴까요? 드려야 될까요?
1: 그러게 어렵네요. 힌트 드리기가.
0: 저는 이걸로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1: 네.
0: 님이라는 글자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는
1: 여기 보기 중에 하나만 땡이 들어가 있네요.
2: 네.
1: 아, 좋다.
0: 거기에 저는 포인트 힘을 네. 좀 싣고 싶습니다.
1: 네. 네.
0: 그렇게요.
1: 그래요.
0: 네.
1: 저는 아유, 진짜 힌트 어렵긴 한데 네.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1: 3 1 2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0: 3, 1, 2?
1: 네.
0: 3, 1, 2?
1: 순서를 잘 보세요. 3, 1, 2. 도저히 없어가지고.
2: 3, 1, 2요?
1: 네.
0: 또 같은 맥락인데 또 네. 우리가 미래가 불안할 때
1: 네.
0: 누군가에게 내 미래를 좀 물어보고 싶을 때
1: 네.
0: 이거 보러 간다고 하죠?
1: 어떤 거요?
0: 이거 보러 간다고. 생년월 이렇게 얘기하면서
1: 사주요?
0: 에 그걸 한
1: 아 그걸 한자로
0: 에이.
1: 아 아까 같은
0: 그러니까
1: 얘기네요.
0: 같은 맥락이랑
1: 아,
0: 그랬어요.
1: 아, 아.
0: 그렇죠.
1: 312 드리겠습니다.
0: 312 312가 뭐야?
1: 자, 1번 85세, 네. 2번 86.7세, 네. 3번 88세. 그러게요. 이제 뭐 정답과 상관없이 팔팔하게 88세까지 가면 좋겠네요. 8888님이 보내주셨고요.
0: 아, 8888님 입장에서는 네. 또 그렇게 정답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1: 네. 근데 어차피 기대 수명은 계속
0: 늘어나죠.
1: 겁니다.
0: 네. 발달할 테니.
1: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테고.
0: 그렇습니다.
1: 10년 뒤면 또 얼마나 늘어나 있겠어요.
0: 그럼요.
1: 예. 대신 이제 수명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걱정거리는 딱 하나죠. 노후.
0: 아...
1: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50대만 돼도 정년이다 보다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와 버리고 정년 퇴직을 해도 앞으로 이제 최소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0: 그래서 미래 사회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 목숨이 아파서 생을 마감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너무 오래 사니까
1: 더 살지 말지.
3: 그걸 오.

0: 오히려 선택하는 시대가 될 거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라고 그런 이제 미래학자들이랄지 AI 그 관련된 네. 그런 이제 전문가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1: 자, 그럴 정도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0: 2번 312죠. 86.7세.
1: 네.
0: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점. 상화 씨의 이런 점이 좋아요. 크크크 하신 훈두어맨님 계시고요. 저,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자, 떡 선물. 떡 선물은 4289 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 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1926년 10월 1일 나운규 감독이 영화 아리랑을 발표했죠. 개봉한 날인데요. 서울 종로 3가에 있던 옛 극장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100주년을 맞은 영화 아리랑과 함께 밀양 아리랑도 1926년 이것 음반으로 최초 기록이 됐었죠. 그리고 경기민요의 거목인 이명창도 1926년 같은 해에 태어나 올해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악방송에서 10월 국악인으로 이명창을 선정해서 10월 한 달 매일 오전 8시 48분과 저녁 7시 24분 두 차례 방송을 하는데요. 국악방송이 선정한 10월의 국악인은 누구일까요?
0: 1번 묵계월, 2번 이은관, 3번 안비취. 뭐 다 명인이시죠?
1: 네. 네.
0: 묵계월, 이은관, 안비취 선생님 모두 다 명인이십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중에 국악방송에 선정한 10월의 국악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0: 저는 명인 선생님이시지만 힌트를 위해서.
1: 설마 성함 가지고?
0: 힌트.
1: 조남을 가지고.
0: 그렇게 가겠습니다.
1: 아, 오늘 용기 있으시죠?
0: 저는 오늘만 살거든요.
1: 아,
0: 썬팅의 투과율.
1: 진짜 너무한다.
0: 썬팅의 투과율이 높은 애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게 가면 저도 하나 있네요.
0: 어? 뭐죠? 용기를 얻으셨네요.
1: 시스루.
0: 시스루? 명인 선생님인데? 명인 선생님인데?
1: 썬팅이나 시스루나.
0: 아, 그래요?
1: 예, 그렇지 않습니까?
0: 자, 어쨌든 힌트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썬팅의 투과율이라고 했고요. 봉용 씨는 시스루라고 했습니다. 1번 묵계월, 2번 이응관, 3번 안비취. 맞춰주시면 선생님 죄송해요.
1: 선생님 이해해 주실 거죠?
0: 선생님.
1: 선생님 다 지켜보고 계시죠?
0: 저희도 먹고 살려고.
1: 후배들이 이렇게
0: 선생님 이거 아니면 아... 도저히 어떻게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1: 선생님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0: 네. 아, 죄송합니다. 네.
1: 아, 정말 송구스럽네요.
0: 네.
1: 네.
0: 이해해 주실 겁니다.
1: 선생님은 굉장히 또
0: 허허허허.
1: 예. 이그 이 녀석들.
0: 귀여운 녀석들.
1: 니들 살자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어. 썬팅이 웬 말이냐. 야, 시스루. 으이구 이것들아. 그래. 마음껏 한번 해 봐라. 이러실 것 같아요.
0: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이제서 들어옵니다.
0: 너무 예. 행복합니다, 진짜.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되겠죠?
1: 벌써 발표요? 네. 그러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예. 가야겠네요. 정답 덕분에 웃었다고 하신 7237님도 계시고요. 네. 0808님도 너무 웃겼다고.
0: 아, 감사합니다.
1: 선생님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0: 네.
1: 자, 정답은
0: 3번
1: 안비취 선생님이십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다 위로를 많이 해주시네요 저희한테. 이해해 주실 거라고 걱정 말라고.
1: 너희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희 끝났다.
0: 모든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죠.
1: 그렇죠.
0: 회자 정리.
1: 고맙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0: 짜자잔 살아났고요.
1: 자, 김치 선물의 주인공
0: 56 이구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국악방송이 선정한 10월의 국악인은 누구다? 안비취 선생님이시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0: 자, 1부 끝곡 이가현의 노래로 둥둥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우리 언어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사라지잖아. 소멸돼 버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라는 건 사실 언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생소해져 버려요. 이 고재를 많이 들어보질 않으니까.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10월 5일 월요일 밤 9시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의 유일한 전수자, 세월 속에 잊혀져가는 가락을 12줄 위에 되살려온 김진애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모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으면

0: 와, K컬처 효과 대단하다. K컬처 덕분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 소비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네.
1: 맞아. K-POP, K-뷰티를 넘어 이제는 한국 병원까지 찾아가는 K-의료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커졌다더라고.
0: 헐리우드 배우들도 영화 홍보하러 왔다가 다들 피부과는 빼놓지 않고 간다더라.
1: 밥 먹고 화장품 사고 기념품 같은 소소한 쇼핑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의료 관광 분야에서 특히 소비액이 큰 폭으로 늘었대요. K-의료 관광이 방한 수요와 관광 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0: 아, 여기에 우리 전통문화 공연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일 텐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하면서 경복궁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은 가는데 국악공연이나 작품들을 보러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네.
1: 아휴, 가을에 좋은 공연, 좋은 축제들 많은데 우리나라 관객들부터 우리 국악과 전통문화 예술을 많이 많이 찾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10월 2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무려 20년 전의 목소리네요. 박자익 씨 목소리도 들리고요. 소리아 밴드의 뷰티풀 코리아 듣고 왔습니다.
1: 본인은 왜 빼요? 네? 본인.
0: 네, 훈동호이님도 어머 MC 봉 하셨는데. 어, 그렇죠. 예, 20년 전 목소리였네요.
1: 이때는 거의 래퍼였죠, 진짜.
0: 네, 아, 그런가요?
1: 살아 있었죠. 네. 지금 나왔으면 어 K 지금 흐름에 K 네. 어 컬처 흐름에 맞춰서 엄청 또 인기를 아, 끌었을 것 같습니다. 네.
0: 너무 20년 빨리 앞서갔네요.
1: 아, 너무 앞서갔어요.
0: 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1,505만 명으로 지난

0: 같은 기간 1,238만 명보다 무려 21.6%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1: 방한 수요가 늘면서 소비액도 같은 기간 14조 180억 원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중에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K-의료 관광 분야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 비중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잘 됐네요. 그리고 K-의료 관광 이것도 참 좋습니다. 실제로 국내 지역 축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전통 문화 축제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1: 네. 네. 지역의 전통 문화 축제도 좋고 또 뭐 가을에 좋은 국악 공연, 전통 공연들 많이 있죠.
0: 네.
1: 그리고 경북 영주에서도 선비풍류와 국립 청년 연희단이 만나서 펼치는 신명이라는 공연이 10월 3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0: 네.
1: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들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0: 윤슬님께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제가 하고 있는 전통 공예를 비롯해서 한복, 음식 등등 우리 전통 음악과 문화 상품도 노출이 많이 되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어제 5.7 공부를 한다는 청취자입니다.
1: 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지루하지 않고 재밌네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 왜 그 밑에 거는 왜 얘기 안 해요?
0: 네? 국악계 컬투쇼 같다?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하죠.
1: 국악계 컬투쇼면 봉영 씨가 어떤 역할일까요?
0: 아, 모르겠어요. 좀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1: 그래, 알겠습니다.
0: 아니, 타 방송 거 뭐. 네. 잘하고 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1: 자, 6276님께서 리다님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0: 그러게요.
1: 바투의 상사디아 처음 듣는데 벌써 분위기가 좋네요. 국악 좋아하는데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0: 저희도 궁금합니다.
1: 네.
0: 잠깐 리허설할 때 들었었는데 목소리가 직접 이거 들어보세요.
1: 네. 네.
0: 자, 리다 씨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1: 불금의 국악
0: 라디오 버스킹 버스킹.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아노 전공으로 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학교에서 처음 들은 해금 연주를 듣고 눈물이 글쎄 떠르르르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냅다 해금으로 전공을 바꿔버린 용감한 여학생이 지금은 노래하는 해금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왔어요. 왔어. 해금을 연주하고 노래까지 하는 싱어송라이터 리다 씨가 8년 만에 새로운 앨범, 2집 앨범을 들고 오늘 불금의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으로 왔어요.
1: 거기다가 졸업 연주에 필요한 한복을 받기 위해서 미인대회까지 나가셨다고 하는데요. 상까지 받은 경력의 해금 싱어송라이터 싱소라 리다 씨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오늘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오랜만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 리다 씨에게 반가운 인사와 추임새 궁금한 것들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버스킹 주인공 해금 싱어송라이터 리다 씨 마이크 받아주세요.
4: 와, 감사합니다.
0: 미인대회 나오셨어.
4: 아, 아까 소개해 주셔서 왠지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여러분. 해금 들고 노래하는 해금 싱어송라이터 리다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요.
0: 8년 전이요?
4: 네, 그때는 두어 곡 정도 들고 나왔었는데 예. 오늘은 싱글 10곡, 정규 앨범 두 장을 들고 8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리다 씨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죠.
4: 어떻게 하셨죠? 예, 힘껏 소리 질러봤습니다.
0: 그러게요. 너무 좋아요.
1: 섭외 전화가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담당 PD님께서.
4: 네.
1: 그때 또 어떠셨어요? 이분들이 왜 이제 전화했어?
0: 8년 만에
4: 아니요,
1: 그러셨는지.
4: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큰 목소리로 네. 싹싹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예. 사실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 진짜 어떻게 이제 무대를 꾸릴

0: 네.
1: 괜히 한다 했나? 라이브인데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이 평소에 하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자 싶더라고요. 그리고
2: 맞아요.
1: 우리 청취자분들도 물론 탁 떨어지는 완벽한 소리도 좋아하시겠지만 조금 삐끗해도 이 팔딱팔딱 살아있는 현장감이 느껴지는
0: 맞아요.
1: 이 소리도 즐겨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연주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악기를 들고 오시면 되는데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오셨어요. 집에 있는 뭐라고 하죠? 랜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이뻐요.
1: 네, 이게 제 공연 단짝인데요. 네. 오늘 작가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삿갓리다, 성은 리고요. 삿갓리입니다.
2: 아, 삿갓처럼 생기긴 네. 했네요, 진짜로.
1: 네, 그래서 제 공연 단짝인데 지금 스튜디오에 그 노란 작은 불빛이 켜졌는데요. 예. 궁금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보러 와주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소리도 이 불빛처럼 작지만 따뜻하게 여러분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어떤 시그니처입니까? 리다의 시그니처?
1: 네, 점점 제가 얘랑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2: 네,
1: 이제 오늘 또 이름도 생겼고 같이 다닐 예정입니다.
2: 삿갓리다.
0: 단어 표현은 좀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아기들의 애착 인형,
1: 네.
0: 애착 뭐 이불 이런 것처럼 함께 동반하는 어떤 오브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감성?
0: 감성. 예뻐요. 감성하는 예쁩니다. 네.
2: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걸 딱 키면서 연주를 시작하면.
1: 맞아요.
2: 그러면 이제 수미상관으로 끝났을 땐 이 랜턴이 꺼지겠죠.
1: 그렇죠? 맞습니다. 디테일하십니다.
2: 근데 삿갓리다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지 않을까?
0: 뭐요?
2: 뭐 리다 갓이라든지.
0: 갓이 낫지 않을까요?
2: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서 하시고.
0: 네?
2: 왜 근데 그 많은 오브제들 중에 이런 랜턴을 생각하신 거예요?
1: 이게 저는 혼자 공연을 아무래도 다니고 있는데요.
2: 네.
1: 그래서 혼자 공연을 다니고 뭐 그래서 퀴즈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해금도 하고 하다가 이게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사람들도 집중이 되고 조금은 더 재밌는 무언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네.
0: 자 그러면 라디오 버스킹 버스킹 지금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 곡부터 한번 달려보는데요.
1: 네.
0: 첫 곡 소개부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곡은 달무리 탱고라는 곡이고요. 리다라는 이름으로 이게 처음 나왔던 곡이에요. 하늘 탱고 리듬 위에 올려봤는데요. 해금 하면은 보통 곱고 애잔한 소리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2: 네.
1: 그런데 이 곡에서는 좀 거칠어요.
2: 어허.
1: 긁고 몰아치고 성질도 막 냅니다. 제가 앨범을 내고 인별그램으로 메시지를 하나 받았었는데요.
2: 네.
1: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팬이라고 하시면서 알람으로 이만한 곡이 없다고.
2: 사람을 일으켜요?
1: 네. 이게 성질도 막 내다 보니까 들으면 기운이 번쩍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0: 기대됩니다.
1: 네, 그래서 해금의 거친 매력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네.

0: 진짜 해금이
1: 열일하네요.
0: 네. 어. 짜증을 막 내네요.
2: 그래서 했다.
0: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반응이 막 뜨겁고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3: 네. 5462님. 오 아침에 기상알람으로 쓰기 너무 좋은데요. 저도 기상알람을 몇 개월 듣다 보면 그 음악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1: 그냥, 현실.
3: 네 아침에 커피 마실 때 듣고 싶어요. 네 좋아요. 네 9147님 등 하나 켰을 뿐인데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멋지네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금을 춤추듯이 연주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해금 연주가 너무 듣기 좋아요. 어, 이 곡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289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까 번호를 안 읽었죠?
0: 네, 괜찮아요.
3: 아, 괜찮아요? 네,
0: 지금 소개해드렸으니까.
3: 아, 네네.
0: 3901님도 있네요.
3: 네, 3902님. 리다라는 이름은 본명인가요? 이름이 너무 이쁘네요. 무슨 뜻일까요?
0: 리다.
3: 아, 저희 리다가요. 울리다, 그리다, 들리다의 리다입니다. 아~ 네, 큰 언니가 지어줬고요. 아~ 제가 일남 삼녀인데 네, 큰 언니가 지어준 활동명입니다.
1: 아 네. 그래요. 네.
0: 들리다, 그리다.
3: 네.
1: 아, 리다, 그래서 리다구나. 네.
0: 좋습니다.
1: 아 여건 심야 라디오 DJ 각이다고 훈둥어매님이.
0: 맞습니다.
1: 지금 리다 씨가 DJ 같고 우리가 게스트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네,
0: 지금 너무 좋아요.
1: 네. 너무 잘 목소리 좋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으시죠?
3: 아 네.
1: 그러면 다음을 너무, 이어갈 때는 네. 약간 심야 라디오처럼 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3: 네, 네. 조금 더 살살 얘기할까요?
1: 그렇죠. 지금 텐션이
0: 네.
1: 텐션이 저희 텐션이에요. 네. 리다 씨 텐션으로 한번 가보죠.
0: 우리도 낮추자.
3: 네.
0: 소개하시면 됩니다.
3: 소개할까요?
0: 소개할까요?
3: 네. 네, 저는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는 피아노 전공으로 예고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해금 소리를 처음 듣고 듣자마자 눈물이 나던데 제가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 뒤로 제가 자나깨나 이 해금 생각만 나서 결국은 전공을 바꿨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지난 8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확실히 목소리가 우리한테 맞췄을 때랑 지금 리다 씨 얘기할 때랑 엄청 다르네요.
0: 그러니까.
3: 아 그런가요?
1: 평소에는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3: 네.
0: 편하게 한번. 네.
1: 그럼 8년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 네. 아 그래도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은 더 높여볼게요.
0: 네.
3: 네. 앨범도 여러 장 냈고요.
1: 네.
3: 2019 대구를 노래하다. 그리고 2023 통일미래 공모전에서 1등. 네, 장관상도 받았었고요.
1: 오호.
3: 또 그리고 작곡 전공으로 대학원도 졸업을 하면서
0: 작곡으로 하셨어요?
3: 네. 그래서 배운 게 많아졌어요. 이게 또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게 다 공부해가면 매일매일 부딪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하나 둘 직접 하게 됐는데 이제는 작사, 작곡, 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까지 제가 합니다.
1: 진짜 찐 싱어송라이터가 됐네요.
3: 네, 1인 기획사입니다.
1: 그러니까.
3: 간의 수공업입니다. 네, 그렇게 차곡차곡 만든 곡으로 처음 낸 정규 앨범이 바로 2023년의 제주의 밤입니다.
0: 제주의 밤.

0: 이 제주의 밤은 어떤 앨범입니까?
1: 네, 제가 제주를 여행을 하면서 만든 앨범인데요.
2: 네.
1: 재밌는 일이 제가 좋아하는 책방에 갔는데 거기서 제 노래를 탁 틀어주시더라고요.
0: 와, 알고?
1: 아니요, 모르고.
2: 모르고요? 세상에.
1: 그래서 순간 아, 딱 얼음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게 저는 이걸 내도 누가 들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아 이게 누군가는 들어주구나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또 그런 기억이 쌓여서 계속 음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 서점 사장님과 좀 얘기 좀 해보셨어요?
0: 이 네. 음악 저라고.
3: 아 이거 전데.
0: 책 좀 공짜로 주라고.
1: 네, 근데 이제는 제가 딱 들어가면 바로 그 제 음악을 틀어주시더라고요.
2: 아 이제는 가면
1: 네, 이제는 네, 이제는 또 바로 틀어주셔서.
2: 예.
1: 네. 조금.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요.
1: 네.
0: 자, 그럼 두 번째 곡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서 한번 라이브 한번 가볼까요?
1: 네, 제가 또 수산리에 좋아하는 또 서점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0: 제주에 있는.
1: 네 맞아요. 아. 제주 수산리에 그 제주에 그 창조설화가 있죠.
2: 네.
1: 그 설문대 할망이 계신데
2: 그쵸.
1: 할망이 사람을 제주로 끌어당긴대요. 끌어당겨서 살게 하거나 또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행을 오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저도 이 할망한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였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아.
1: 그렇게 제주 이야기에 빠져 지내다가 해녀분들께서 부르던 이어도 사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너무 슬프고 또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이걸 제 방식으로 한번 만들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노래도 부르는 거죠?
1: 네. 정불점?
0: 네. 무한자대시고.
1: 제주도에
0: 얼마나 사셨을까? 그거 궁금하네요.
2: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가 됐어요. 갬성갬성.
0: 네.
2: 그렇죠. 밤 10시로 만들어버리는 매력이 좋아요. 있습니다.
0: 아,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0: 자, 그러면 튜닝도 하셔야 될까요? 괜찮으세요?
1: 아, 참. 네.
0: 네네, 편하게 하십시오.
1: 네, 네. 괜찮습니다.
2: 목도 가다듬으시고.
1: 네.
0: 자, 가보겠습니다. 이어도 사나 가보겠습니다.

0: 아,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다.
1: 박수까지도 칠 수 없을 정도로 네. 좋았습니다. 괜찮으세요?
0: 긴장되세요?
2: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렇죠. 떨리고.
0: 그런데도 오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1: 쉽지 않은데.
0: 자, 이어도서 하나 네. 듣고 왔고요. 지금 와. 문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네.
1: 4289님.
2: 네, 4289님. 리다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하던 일 잠시 멈추고 듣고 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윤수희님. 해금이 짜증이 낸다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주하시는데 소리도 참 좋아요. 저는 해금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해금과 오치를 하고 있는데 해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리다님 목소리도 예쁘시고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 해금이
2: 윤수님.
0: 어렵죠.
2: 네 맞아요. 해금이 처음 할 때가 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3년까지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게다가 이게 이제 활로 찰연하면서 음정을 네. 왼손으로 또 운지를 해가면서 연주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꽤 힘들고 어렵고 네. 혹시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조언 같은 거 해주신다면 윤수님께.
2: 윤수님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도 왠지 벌써 네. 친근감이 좀 드는데요. 윤수님 해금을 하실 때 해금이 굉장히 좀 예민한 악기잖아요. 그래서 해금이랑 같이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재밌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든지 재밌는 게 또 중요하고 오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걸 좋아하고 맞아요. 사랑해야지 오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네. 노래해라 즐겁게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1: 네. 4871님 문자도 있습니다.
2: 목소리가 예쁜데 슬프네요. 오. 네, 왜 해금 연주자가 왜 노래도 하시는 걸까요?
1: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2: 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0: 일단 네. 예쁜데 슬프다.
2: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네. 아름다운데 좀 슬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그 마음이 또 목소리로 그대로 묻어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한 계기는?
2: 제가 원래는 해금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아하. 그래서 이 언어를 하고 싶은데 이 노래를 할 때마다 누구를 섭외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게 또 비용도 있고 또 할 때마다 섭외하기 쉽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조금씩 해볼까. 내가 조금씩 내가 어차피 하고 싶은 말도 많으니 조금씩 해보자. 그리고 또 내 노래도 좋아해줄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도 노래를 네,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0: 즐기면서.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계세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죠?
2: 네.
0: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지금 즐거우신가요?
3: 네.
2: 괜찮으신가요?
3: 네.
2: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슬슬 이제 졸리실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경쾌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같은 앨범에 있는 우아우아라는 보사노바라는 곡인데요.
0: 네.
2: 제가 인간극장을 가끔 보는데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보고 여러 번 보는데 이 날마다 소풍편을 여러 번 봤어요. 이분이 도시생활을 서울을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오신 분인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공기랑 풍경도 먹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곳에 가면 특히 제가 숲에 가면요. 잠깐 앉거나 누워서 이불 이렇게 크게 벌려요.

0: 우와 이게
1: 입을 크게 벌려.
0: 네, 공기랑 풍경을 먹으려고
2: 먹는다는 느낌. 네.
0: 그래서 옆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지만 크게 벌리고 이게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풍경이.
2: 오, 그럴 수 있겠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0: 네, 그래서 이 우아우아가 사실은요 풍경을 먹는 소리예요. 이게 아주 원초적인 곡이죠. 네, 아까 우와 우와 해 주셨는데 같이 옆에서 네. 네, 오늘
2: 우와.
3: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네, 제가 이 곡은 원래 관객분들과 함께 부르는 곡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오늘은 우리 이상하 씨, 김봉영 씨가 함께 해 주실 네.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2: 네.
0: 이 노래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2: 네.
0: 우와 우와 우와 우 기분 좋아. 다 같이 해 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좋아요.
1: 기분 좋아.
0: 네, 좋아요.
1: 선생님.
0: 네.
1: 자꾸 저는 다른 음으로 가고 싶은 막 충동이 있는데 어떡하죠?
0: 어, 한번 어떤 음인가요?
1: 우와 우와 우와. 아, 계속 부르고 싶다.
0: 네, 저도
1: 선생님 어떡해요?
0: 어, 좋아요. 그 감성 좋아요. 이거 되게 원초적인 느낌이어서 그 네. 감성으로 어, 딱 맞추셨어요. 그 감성으로
1: 아, 네.
0: 부르시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1: 아, 네. 불러야 되는데 물 한 잔 드세요.
2: 우리가 하니까 무슨 또 소리가 돼버렸네요.
1: 그러니까 연습 이제 선생님 물 드신 동안 우리 연습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우와 우와 데레레 기분 좋아 이거지.
2: 맞나요?
1: 맞아요. 지금 틀렸어요. 맞았어요?
0: 어, 맞아요.
2: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0: 네. 우와 우와 우와 우 기분
2: 아,
0: 좋아
1: 우와 우까지
2: 빠지는구나.
1: 우와 우 아, 우와 예. 우와
2: 우와 우
1: 어, 기분 좋아.
0: 네, 기분이 좋으시면 됩니다.
2: 아, 그래요. 뭐든.
0: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창밖이든 모니터든요 보이는 풍경 하나를 하나 크게 한 입 저랑 같이 드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요, 저도 운전할 때 바투의 상사디아를 들었거든요. 네. 앞만 보시고 네. 눈은 앞에 집중하시고 입만 크게 저와 함께 풍경을 먹어보겠습니다.
1: 네.

0: 선생님
1: 컴플레인, 일단 죄송합니다.
0: 제가 컴플레인 걸고 싶어요. 아, 이게 가르쳐주신 분이 다르잖아요.
2: 좀 달랐나요?
0: 패기 치고 싶지 않았는데 제주 바람.
2: 아, 네, 제주 바람이 먼저고 그다음이 예. 기분 좋아가 좋아. 먼저.
0: 선생님 다 가르쳐 주셨어야죠.
1: 음정이 다르던데요.
2: 아, 그래요?
1: 저희 가르쳐 주셨다고요?
2: 아, 기분 좋으면 됩니다.
0: 아, 기분은 좋습니다.
2: 아, 그럼 됩니다.
3: 그럼 됐어.
0: 아, 핵심은. 네. 우리가 망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1: 아, 그리고 우리가 방해가 될 법도 한데.
2: 아, 아니 전혀 아닙니다.
1: 리다 씨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잘 가시더라고요. 네,
2: 그리고 제가 미세한 실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쉬우시면 음원 버전으로 들어주세요. 거기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1: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리다 씨는 아쉽지 않았고. 저희가 문제였어. 저희가.
2: 아, 네. 같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1: 아니, 그럼에도 근데 네. 리다 씨 목소리의 매력이 이 곡에서 정말 잘 사네요.
2: 아, 정말요?
1: 지금 문자 보세요. 다 우와우와 네. 난리가 났어요.
2: 7807님 바툭 코러스 오늘 매력 있네요. 네, 프로 소리꾼 분들께 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코러스도 해주시는 신선한 방송 바투의 상사리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4289님
2: 우와 곡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리다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하던 일 잠시 멈추고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불금 앤 국악 덕분에 기분 좋은 노래를 발견했어요.
1: 그러게요.
2: 네, 앨범 버전도 꼭 들어주세요.
0: 네, 진짜.
1: 꽈배기님이 상화 씨, 봉혁 씨 기분 좋은 거 맞나요? 하셨는데 저희는 기분 굉장히 좋았어요.
0: 기분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잘해서 받쳐드리고 띄워드리고 싶은데 그게 너무 죄송해서 그랬습니다.
1: 7792님
2: 네, 리다님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했어요. 감사합니다.
1: 지금 저희가 다 소개는 못해드렸지만 네. 우아우아 기분 좋아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좋아. 보내주세요.
2: 네. 네, 여러분 가을 소풍 가실 때 아까 또 가을 소풍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풍경을 가득 먹어보세요.
1: 좋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스페셜로
1: 네.
0: 그 리다 씨께서 퀴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1: 이게 우리가 뭔가요? 아까 퀴즈 풀고 싶다 그러니까 퀴즈가 준비가 됐네요. 어떤 퀴즈예요?
2: 네, 이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의 유우춘전에 보면은 조선 시대에 거리를 다니던 악사들이 해금으로 신기한 소리를 흉내내면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섰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버스킹 할 때마다 이 퀴즈를 내곤 하거든요.
1: 어허.
2: 제가 먼저 한번 내볼게요. 맞춰주세요.
0: 네. 그러면
2: 먼저 연습으로 내보겠습니다.
0: 아, 연습입니까?
2: 네, 연습으로.
1: 그러니까 해금 소리를 듣고 동물을 맞히면 되는 거죠?
2: 네, 맞아요.
0: 그거를 퀴즈 소리로. 저기 문자로 보내라는 거죠?
2: 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연습이에요.
0: 아, 연습.
2: 네, 동물 소리예요. 다 네, 동물입니다.
1: 네. 네.
2: 먼저 첫 번째 동물입니다.
0: 나 원앙 소리 생각났어.
1: 정답.
2: 네.
1: 황소.
2: 네, 맞아요. 황소입니다.
0: 아, 맞춰도 황소. 돼요?
2: 네. 네. 지금은
1: 연습이라고.
2: 네, 좋아요.
1: 한 세 번 얘기했다. 연습이라고.
0: 아, 그때의 충격 때문에. 우와.
1: 한 번만 더 들려 주세요. 진짜 황소 소리인지 한번 또 들어 볼게요.
2: 네.
1: 야, 이런 느낌.
2: 소소소.
1: 황소 느낌.
2: 네, 그다음 동물입니다.

0: 정답.
1: 네.
0: 강아지.
1: 강아지 아닙니다.
2: 정답.
1: 네.
2: 개구리.
0: 아니에요. 정답. 네. 돼지.
1: 아까도 돼지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0: 아, 정답.
1: 네.
0: 오리.
1: 오리예요. 오리. 아, 네. 오리.
2: 깨깨.
1: 네. 오리 깨깨을.
2: 근데 이렇게 다 이거 다 저희가 맞춰버려도 되는 거예요?
1: 네. 아, 한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2: 한 문제가 더 있어요. 오케이.
0: 지금도 맞춰도 돼요?
1: 네. 지금까지 어. 이제 네. 연습 문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갈게요.
2: 아, 예. 아, 이건 뭐?
1: 네, 이거 쉽죠?
2: 아니 아니.
0: 정답.
1: 네.
0: 치킨 아닙니까?
1: 아.
2: 정답.
1: 네.
2: 이상화.
0: 아. 닭띠.
1: 어, 네, 닭입니다. 맞아요. 닭이에요. 닭.
2: 네.
0: 여기까지가 연습
1: 네,
0: 문제라고요?
1: 연습입니다.
2: 아, 그럼 이제 청취자 퀴즈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1: 네, 이제 청취자 퀴즈입니다.
0: 하나 낼 거예요, 두 개 낼 거예요?
1: 하나 낼 거예요.
0: 그러면 이거 듣고 네. 우물정 0302번으로 문자로 정답 맞춰주신 분께 선물을 드린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자, 문제 나갑니다.
1: 네, 가보겠습니다.
2: 아, 알겠다.
0: 귀신 아니야?
2: 저도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0: 네. 아, 맞추면 안 되죠?
2: 맞추면 안 돼요. 청취자 퀴즈니까.
1: 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마 또 집에
2: 반려.
1: 네,
0: 아~
1: 집에 또 네 키우시는 분이 많을
2: 길에서도 있는
1: 맞아요.
2: 애죠. 그
1: 네,
2: 친구.
1: 맞아요.
2: 아하. 자, 여러분들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리다 씨가 낸 청취자 퀴즈 정답 기다려 보겠고요.
0: 아, 이 지금 하신 그런 퀴즈 이벤트를 실제 공연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네, 실제로도 오. 제가 중간중간에 합니다.
0: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진짜.
1: 네, 우와. 맞춰주시면 제가 원래 비눗방울 같은 네. 네, 그런 약간 무용한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가져오려다가 네. 네, 여기가 아무래도 장비도 많아서
0: 네네네.
1: 아,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 와, 정답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7792님 아, 네. 읽어도 될까요? 7792님 예. 국악방송인데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2: 아,
1: 키키.
2: 아, 저희 국악 그런 곳입니다. 네. 3337님
1: 리다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즐겁네요. 아.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라이브가 남아있죠.
1: 네. 네.
0: 소개와 함께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마지막 곡은요. 네. 이거는 이 곡은 미량 네. 아리랑이라는 곡인데요.
2: 아, 미량 아리랑.
0: 미량 아리랑.
2: 네네네.
0: 요게 네. 이번에 새로 내신 정규 2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가요?
1: 네.
2: 내면의 아. 잔상들.
1: 네.
2: 네.
0: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곡으로
1: 네.
0: 이제 해주시는 거라고.
1: 네. 그 전에 혹시 퀴즈 정답이 들어왔나요? 퀴즈 정답 한번.
0: 지금 발표해요?
1: 지금 발표할까요?
0: 지금?
2: 정답이야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 이거 발표하고 갈까요?
1: 네.
0: 아, 이분께 선물 보조 배터리 선물.
2: 일단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1: 정말요?
2: 뭐 2482님, 6967님, 1002님, 뭐 7792님 정말 많아요. 그분들 중에
0: 한 분.
2: 한 분을 리다 씨가 직접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967님 고양이 고양이요. 리다 언니 완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2: 선물은 어떤 선물을 주시죠?
1: 네, 보조 배터리 선물로 드리도록
2: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967님
0: 축하드립니다.
2: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금으로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네. 낼 수 있다.
1: 네.
2: 요게 또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1: 네.
2: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어요?
0: 더 있어요? 창극에서도 많이 쓰이죠. 네. 창극에서.
1: 네.
0: 뭐 이렇게 문 여는
1: 맞아요.
2: 뭐 이런 것도
0: 뭐 이렇게 그런
1: 네,
0: 것도
1: 그렇죠. 그건 이제 또 다음 공연에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마지막 곡이 미량아리랑이라고 네. 하셨어요.
1: 네.
0: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2부 시작할 때 이 미량아리랑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2: 네.
1: 왜냐하면 이 마지막 곡이 바로 미량아리랑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거든요.
2: 네.
1: 서재윤님과 함께 작곡을 했고 아리랑 창작대회에서 3위를 받은 곡이에요. 이 미량을 한자로 풀면요. 숨겨진 햇볕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저는 그 볕을 마음속에 감춰둔 각자의 무언가로 해석을 해봤어요.
2: 숨겨진 해를.
1: 네, 숨겨진 것을.
2: 아하.
1: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곡으로 만들어봤습니다.
2: 요거는 발표가 안 된 곡이에요?
1: 네, 맞아요. 아직

0: 음원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제가 공연에서 종종 하는 곡이라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지금 여기서 들으셔야겠네요. 지금 못 들으시면 뭐 따로 음원이 없으니까 네. 놓치지 마세요. 미량아리랑 자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이다시의 해금 연주로 미랑아리랑까지 네. 들으면서 버스킹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 리다님 연주의 노래까지 제주도 많으시고 팔방미인이시라고 2390님이 네.
2: 아, 감사합니다. 저기 네. 봐주셔서
0: 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걸음 해주셨기 네. 때문에 그 8월에 이 집 나왔었죠.
2: 네. 네.
1: 내면의 잔상들.
0: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정규 2집 내면의 잔상들은요. 1집이 바깥 풍경, 제주를 노래했다면 2집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면들을 모은 앨범이에요. 여행을 밖으로 한번 다녀왔으니 이제 안으로 다녀온 건데요. 종묘제례학을 바탕으로 만든 신과의 조우 그리고 정가와 정악을 뿌리로 둔 곡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또 제주의 밤 앨범은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세션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네. 국악기 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담을까 그렇게 매일 씨름하면서 한 곡 한 곡 담은 곡입니다.
0: 기대가 됩니다.
1: 내면에. 애정을 많이 쏟으신 것 같아요. 그죠?
0: 그러니까
1: 네.
0: 세상에
1: 그래요. 그러면 이번 앨범 때 진짜 다 하신 거예요? 작사 작곡 편곡 믹싱 마스터링까지 다
0: 유통
2: 네. 아 유통은 이제 맡기고 네. 네, 믹싱

0: 마스터링까지 하는데 아, 이 오디오 엔지니어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정말
1: 믹싱,
0: 대단하시구나.
1: 믹싱 마스터링이 쉽지 않다고.
2: 그건 완전 전문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0: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배워가면서 네.
1: 아, 또 레슨을 뭐, 받으셨었어요?
0: 아, 저는 주로 뭐 공부를 유튜브 자료나 아. 혹은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네. 하고 네. 또 아는 분들께 수소문해서 전화로 직접 배우기도 하고 이야.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2: 근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믹싱이랑 마스터링은 어떤 뭐가 다른 거예요?
1: 어떻게 다릅니까?
0: 믹싱이 이제 편곡 단계에서 사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믹싱은 이제 음악의 크기를 앞뒤 혹은 옆으로 배치를 네. 하는 거라면 네. 마스터링은 이제 최종 음압도 올리고 완성을 싹 포장을 하는 단계라고 네, 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렇군요. 그것까지 다 할 줄 아는 리다 씨. 진정한 네. 싱어송라이터로
1: 그렇습니다.
2: 8년 만에 돌아왔고 오늘 라이브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 어떠세요? 지금 1시간... 이렇게 다 이끌어 주셨는데 재미 있으셨어요? 저희는 네. 너무 행복했어요.
0: 아, 네. 저도 정말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근데 아, 제가 살짝 긴장을 한 것 같아서 네. 아까 제가 번호도 안 불려드리고
1: 아니요 아니요 다 하셨었어요.
2: 완벽주의가 있으시네.
0: 아, 말을 너무 많이 했나?
2: 이제 랩톤도 꺼야죠.
0: 그 차례여야 되었네요.
1: 네. 뭐 멘트하면서 여러분 탁탁.
2: 아 그렇죠. 네.
1: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그냥 끄지 마시고.
0: 네, 네. 여러분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 버스킹 버스킹 리더 편에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맞아주시고 또 음악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 들어준다는 게 맞아요. 힘이 되거든요.
2: 맞아요.
0: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어요. 또 네. 불러주세요.
1: 네.
2: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랜턴 네. 꺼주세요.
0: 아, 네. 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1: 네.
2: 아하, 이렇게 끄는 거예요.
1: 아, 너무 좋았어 진짜.
2: 아 근데 진짜 그 내면의 잔상들 곡이 기대가 됩니다. 좀 듣고 싶기도 하고.
1: 그래서 오늘 이제 끝 음악으로 이제 요거 하나 띄워드리면서 네. 저희도 마무리 지을 거고요.
2: 네.
1: 2026년 리다 씨의 신보 타이틀곡 내면의 잔상들 듣고요. 저희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리다 씨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네. 해주셔서.
1: 고맙습니다.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2: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봐요.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화내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말로 전해지는 이 행복을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살짝 부족한 재산, 완벽하다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외모, 내가 생각한 것의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남과 겨뤘을 때 한 명에겐 이기고 두 명에겐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연설할 때 청중의 딱 절반 정도만 박수를 쳐주는 말솜씨. 의외로 행복의 조건 중에 완벽한 것이 없는데요. 적당히 부족한 상태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과정에 진짜 행복이 깃든다는 뜻이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노래가 좋다와 함께 나를 채우는 행복한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가곡 우조소용 불안이 뗄지라도 보내드립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소용 불안이 뗄지라도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복을 위한 다섯 가지 조건에 비하면 이 우조 소용에 나오는 노랫말들은 너무 욕심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부족한 게 좋다는 말이 영 낯선 얘기만은 아닌 것 같죠. 밥 먹을 때도 딱 한 숟갈이 아쉬울 때 제일 잘 먹은 것 같고 재밌는 이야기도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할 때 끝나야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고 공연을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야 다음 무대도 또 기다리게 되는 것 같고요. 늘 부족

부족한 걸 채우고 살면서도 채우려고 살면서도 막상 빈틈 하나 없이 꽉 차면 또 재미가 없는 게 사람 마음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은 자리가 있다는 거, 또 뭔가 들어올 자리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2시간 여러분의 빈자리에 좋은 노래를 좀 채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조감룡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을 조감룡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태평소 신하위 준비했는데요. 황민왕의 태평소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황민왕의 연주로 태평소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쉽게 소개해드리는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창은 말 그대로 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5언이나 7언으로 된 한문시를 노래하고요. 다른 말로는 율창이나 영시, 송시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송서가 산문으로 된 글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시창은 시를 노래하는 것이고요.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문인들이 이 시창을 향유했는데요. 홀로 시를 지어 노래로 부르기도 했고 글방에 모여 한 시를 지은 뒤 서로 화답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썼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도 인왕산 등지에서 시사라는 모임을 갖고 한시를 짓고 시창을 불렀다는데요. 판소리 춘향가에도 시창이 등장합니다. 이도령이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나타나서 지은 칠언절구의 한시를 시창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시창이 자연스럽게 판소리에 삽입된 것을 보면 한시를 지어 부르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름난 문인들의 빼어난 작품이 시창으로 불렸는데요. 조선 영조대 시인인 석북 신광수의 작품은 관산육마라는 제목의 시창으로 알려져 있고요. 십인안간이라고도 부르는 시창, 경포대는 순조 때의 인물인 심연경이 지은 작품, 그리고 십재경영이라고도 부르는 금강정은 중종 때의 사람인 정문손이 지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문인들의 교류수단이었던 시창은 20세기 초 전문 음악인들이 유성기 음반으로 녹음하고 라디오에서 방송되기 시작하면서 음악 갈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1913년 김연옥과 조모란에 의해 유성기 음반에 처음 녹음이 되었는데요. 당시 시창을 녹음하거나 무대에서 부른 이들은 대부분 서도소리 명창들이었다고 하고요. 시창을 잘한 사람으로는 장학선, 백운선, 김정현 등이 유명했고 이들은 주로 관산육마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학선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관산육마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장학선의 소리로 시창 관산육마 보내드렸습니다. 이 흥타령을 듣다 보면 문인들이 지은 시와는 또 다른 절절한 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절절한 시를 노래로 했을 때 우리는 사무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흥타령 들어볼 텐데요. 윤진철의 소리, 서정호의 아쟁, 김정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0: 윤진철의 소리, 서정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흥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배뱅이 굿 중에서 상좌 중 염불하는 대목부터 배뱅이가 상좌 중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대목, 상사병에 걸린 거죠.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그 대목들 들어보겠습니다.
1: 이렇게 기르는 것이 물준 오이 자라든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 세월래 뒷집 내월래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다 낳고 잘 사는데 가운데 집 배배는 늦게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남이 가중에 약혼해놓고 시집 가려고 할 적에 마참 금광산 절에서 어여쁜 상자 중이 이 배백네 집 문학기 와서 이제 염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승 문안이로소이다.

동상 신방에 어진 시주님 내 평생 심중에 잡순 마음 연만하신 백발로인 일평생을 잘 사시고 잘 놓으시다 왕생극락을 바론 호시고 죽음길에도 혼노소가 있어 늙으신 내 젊은 내나 젊으신 이는 먼저 가고 늙으신 내는 나중 갈지 아하해나 이미로다 때마침 패비가 염불 소리 듣고 문 앞을 내다보니까 어여쁜 상자충이 염불하고 있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 이제 패비는 바느질은 내던지고 상자충만 머는이 바라보고 있다가 이때 이제 마침 그 상자충이 안방을 보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자기를 내다보는데 이 또 베베이가 얼마나 잘생겼든지 상자충이 그 베베이를 보고서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한마디 해보는데 억정

시주하오이 아 이렇게 녹아가지고 도로 이제 금광산 졸로 올라가서 반낮 생각을 하느니 그 아가씨 생각 즉 베베이 생각만 하다가 상자중이 글로 말미암아 그만 병이 나서 거진거진 죽어가게 됐어요. 이때 그 절에 이제 주지가 그 상자 중의 병세를 알아가지고 이 상자 중 살릴 계기를 꾸미는데 쌀이나무를 보다가 차독을 열어가지고 차독 속에다 이 상자 중을 집어여가지고 겉을 조유로 잘 발라가지고 이 차독을 여러 중돌이 걸머 미구서 배병네 집을 찾아가는데 간다 간다 간다 배병네 집을 찾아간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배병네 집을 찾아가자 당도 했네 당도 했네 배병네 집을 당도 했네 여러 중들이 베베 아버지를 불러가지고서 이 차독은 밀가루 차독인데 정승댁 제일 깨끗한 바다 좀 두었다 주십시오 하니까 베베 아버지는 그 차독 속에 밀가루가 있는 줄 알고 그 중든 것은 모르고 이 차독을 갖다가 자기 사는 딸 베베이 자는 바에다 갖다가 이 차독을 갖다 놔두게 되었어요. 차독 속에 있는 중은 두 눈이 멀뚱멀뚱 있는데 한 반쯤쯤 돼가지고 이제 이 베베 아가씨가 이제 예장 혼수 받아놓고 이제 물레질 하는데 낮에 그 중들이 왔다 갔다 갔다 하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때 여러분의 자기 집이 동냥 왔던 상자의 생각이 나서 베베가 이런 노래 부르면서 물레질했어요. 삼승 팔승 십이승 나서 어느 낭군을 의복해 주나 포거지고 포거나지고 상자 중이가 포거나지고 차도 그서 가만히 듣자니깐 그 여자가 소리해요. 이때 중이 한마디 봤죠 이제

대변 깜짝 놀랐죠. 아 차도 안에서 아 소리가 나는데 이거 귀신인지 사람인지 이상하니까 이때 사방을 보면서 베베이가 또 한마디요. 보고나 싶단 타령은

이땐 차도가 있는 중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진정컷 날 보고 해오실까. 차도 뚜껑을 열고 부어라. 그땐 베베가 은장들 꺼내가지고 차도 뚜껑을 뚝 뜨고 보니깐 아 귀가 박죽 같은 중이 하나 앉았는데 가만히 꺼내놓고 보니깐 아무 때 연분에 자기 집에 동냥 왔던 그 상자 중이 분명해요. 그래 이제 그때 차독 밖에다 꺼내놓고 그럭저럭 부모님 눈 속이면서 몇 달간 놀다가 하루는 상자 중이라는 말이 자 여보 아씨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부모님 눈 속여가지고 살 도리가 있으니 난 저 황해도 봉산 가서 근립이나 많이 해가지고 명년 2, 3월 좀 오겠소. 이렇게 언약을 굳게 맺고 황해도 봉산으로 나간 후에 명년 2, 3월까지 기다렸으나 가던 상자 중이 영 오지 않았어. 기다리다 못하고만 이 베베가 또 글로 말미암아

상자 중이야. 어디 가고 패배인 나 죽는 줄을 몰라 주나.

들고 패배 죽는 줄을 몰라주나요? 야속하고 무정헐다 상자 중이 어디 갔소? 야속하고 무정해요.

너가 우리로 잘 오노 불쌍하고도 가련구나 가련허도 불쌍해요 태배의 어머니 거동보소 한주 침내를 눈에다 대고 호방지방이나 울면서 이야

그리냐 오화 넘창강은 어노 인제가면은 혼재화여 인제당 갈면 혼재화여 못해 산이 평지가 되고

0: 우렁우렁하고 단풍이 불면은 서동갈제 북풍 한설 찬바람 내 눈물이 앞을 가려 나무강간내 오화 넘창강나노 나나나나 떠거지 넘차노노
1: 배뱅이 굿 들었습니다. 상좌중 염불하는 대목부터 이 배뱅이가 상좌중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대목까지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은 남도민요 연곡입니다. 둥단계 타령, 까투리 타령, 남원산성까지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왕유랑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인데요. 박보아, 박초월, 성우향, 한농선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이어서 들었습니다. 박보와 박초월, 성우향, 한농선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랜만에 뱃따라기를 16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 박지원 선생이 쓴 열하일기에서 등장하나요? 이 뱃따라기가 한문 발음으로 배타라기라는 말로 등장을 하면서 참 슬픈 노래가 있다. 아,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서 오, 이게 제가 부른 노래도 아닌데 괜히 으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참 구구절절한 사연입니다. 배타라기 오봉녀 명창의 소리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공자님 아 세노와 보.

소나바지 물결 따라 흘러를 갔으니 에고 에고 소리 울 적에 백일이 무광하여

오봉녀 명창의 소리로 배따라기 보내드렸습니다. 이 매일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보내드리다가 오랜만에 긴 시간 보내드려서 예,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배따라기가 저는 예전에는 배를 따라간다 아,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기록들을 찾아보면 뭐 정확한 어떤 한 의견이 이렇게 정설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배 떠나기가 방언으로 되면서 배따라기라는 말로 예, 바뀌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지원의 기록에도 이 배타라기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떠나는 이별의 정서를 담은 노래로 보통 소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승되는 오늘 들으신 배따라기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뱃사람들의 어떤 고단한 삶 그리고 떠도는 신세 뭐 이런 것들을 길게 풀어내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달플 때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셨다가 아 오늘 좀 고달프다 하시면 뱃따라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오늘 이 음악,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도원결이 대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원결이 대목은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것이고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여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합심할 것을 결의할 때 도원결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박봉술제 적벽가의 경우는 도원결이로 소리가 시작되는데요. 보성소리 적벽가는 도원결이가 없이 삼형제가 공명의 집으로 찾아가는 삼고초려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신 도원결이를 비롯한 적벽가의 배경을 안일이로 설명하기 때문에 보성소리 적벽가는 긴 안일이로 소리를 시작하죠. 도원결이나 삼고초려 없이 방망파 전투부터 시작하는 소리도 있는데요. 이것을 민적벽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도원결이는 초기 적벽가에는 없었으며 삼고초려 대목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도원결이를 삼고초려 앞에 넣은 것은 공명의 지략도 중요하지만 의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의 긍정적 영웅상을 강조해서 악인형 인물인 조조와 대비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도원결이는 적벽가에서 주로 쓰이는 우조로 소리를 하는데요. 장단은 중모리 혹은 진양조나 중중모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중 중모리 장단으로 부르는 박봉술제 적벽가의 도원결이 들어볼 텐데요. 김일구 명창의 소리 정철호 명인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한나라 만령 유한호 삼국 시절에 황종 유약하고 군도 병기한디 간용하다 조명덕은 천자를 가칭하여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흡을 명심하며 창의 한사 유현덕은 종사를 돌보와 혈성으로 구치하니 충간이 공립하고 정조기 삼분을제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조화 잘긴드라니허랴 그치 한나라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서 도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디

하나라 다큐니라 우상촌 봉이 들어 군안계 피절하고 반도왕은 안물 아침 노래 부르렀다 계단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오백마로 채 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행을 청하는 뒤 유현덕으로 방형 삼고 양은 중형이요 장이떡 아우되야 몸은 비록 상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관장무용제는 같은 전을 한날 한시에 죽기로 승인약을 하고 피끓는 우국 충심 돈결이 이루어 구나 한마리 부르느여 풍진이 뒤끌러나 황은적을 평난하니

0: 이와이 나눌지 꼬이와골 평정한우 난색한용 조하만원 협천야 횡포하고 벽안자 손유문원 강동을 응거하야 북한을 야랑헌나
1: 적벽가 중 도원결의 대목을 김일구의 소리 정초로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좋은 소리인데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저희도 함께 달래고자 산조 삼중주를 붙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모리부터 자진모리 대목까지인데요. 김일구의 아쟁, 정경옥의 가야금, 김성아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산조 삼중주였습니다. 중무리부터 자진무리 대목까지였는데요. 김일구의 아쟁, 정경옥의 가야금, 김성아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방송 끝곡은 전라도 여천의 거문도 뱃노래 준비했습니다. 정경용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2016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가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C여터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악관현악축제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개의 국악관현악단과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참여해 각 악단만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선보입니다. 먼저 10월 6일 개막 무대는 KBS 국악관현악단이 맡아 첼로를 비롯한 다양한 악기와 국악관현악의 조화를 선보이고요. 10월 7일엔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이 일본과 몽골의 음악을 국악관현악과 연결합니다. 또 10월 10일엔 국내 최초의 민간 국악관현악단인 중앙국악관현악단이 박범운 작곡의 마당놀이 춘향전과 심청전을 관현악 협연으로 들려주고요. 10월 17일 축제의 마지막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장식합니다. 비트박서 빅민과 함께 작곡가 이일우의 비트박스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작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안산시립국악단, 전주시립국악단,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성남시립국악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16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전국의 국악관현악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같은 국악관현악이라도 악단마다 어떤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은 멋을 느낄 수 있는 가야금 산조축제가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이지영, 최문진, 김혜숙의 가야금 산조 축제 3일 3색인데요. 이번 축제에선 3명의 연주자가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각 유파의 산조 전바탕을 비롯해 창작곡과 풍류음악까지 다채롭게 들려줍니다. 먼저 10월 6일 화요일엔 이지영 서울대학교 교수와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가야금과 대금이 어우러지는 산조를 시작으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선보이고요. 10월 7일 수요일엔 최문진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이끄는 효산악회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전통 연희곡인 봉장취에 이어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월 8일 목요일엔 김혜숙 전 국립국악원장과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연구회가 함께합니다. 최옥삼의 춤음악인 안땅과 살풀이 등을 먼저 들려주고요. 이어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가야금 산조의 다양한 음악 세계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가야금 산조 축제 3일 3색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한편의 연극처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서울 도남은 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공연 2016 소리제전 소리연회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특히 판소리가 가진 연극적인 매력에 주목했습니다. 소리꾼과 연출가 그리고 고

선수가 한 팀을 이뤄 판소리의 원형은 지키면서도 무대엔 오늘의 감각을 더합니다. 먼저 10월 9일엔 유태평양이 연출가 이철이, 고수 유휘천과 함께 심청가를 들려줍니다. 10월 10일엔 소리꾼 김보림이 서정환 연출가

젊은이들은 아직 늙어보지 못했지만 노인들에겐 모두 젊음의 경험이 있죠. 우리가 젊음의 한가운데 속해 있을 땐 젊음이 어떤 모양인지 볼 수 없으니 그 시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데요. 젊음을 한 발 앞서 경험해보고 그 젊음에서 멀어져도 본 노인분들이야말로 인생에서 젊음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게 된 젊음 전문가인 게 아닐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젊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서서히 다가올 늙음은 어떻게 맞이해야 좋을지, 인생의 베테랑이신 그분들께 길을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두레소리의 연주와 노래로 아니 노지 못하는 청춘 그 어느 땐가 들으면서 10월 2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10월 2일 오늘이 노인의 날이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원래 노인은 지혜로운 어른이라는

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도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사회 규범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는 노래 제목도 있는 것처럼 아직 늙어본 적 없는 젊은이들이 젊음과 늙음을 모두 아는 노인들에 비해 인생을 반밖에 모르는 거겠죠. 지금은 100세 시대라 사실 몇 살부터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저보다 한 발 앞서 젊음을 경험해 보신 모든 인생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인생 경험이 담긴 이야기들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쿵 앱에서 사연 쓰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치환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희망가.

안치환의 노래로 희망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을 위한 공연 초대 이벤트가 있죠. 현재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음악극 섬 1933부터 2019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933년 소록도의 한센인, 그리고 1966년부터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2019년 서울의 발달장애 아동가족의 이야기를 교차하며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반복되는 편견과 차별의 현실을 비추는 작품입니다. 2019년에 창작 초연돼 2024년 국립정동극장 재연을 통해 제9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극본상과 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요. 올해 9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다시 한번 국립정동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입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함께 꼭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7만 7천 원 상당의 티켓을 두 장씩 드립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 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도 마련돼 있는데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꽃이었구나.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는 곧 잊혀지는 노래들, 흔히 유행가라고 하죠.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유행가가 있었지만 그 노래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다고 모두 고전이 되는 건 아닌데요. 100년 전 영화 주제곡으로 작곡돼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로 여겨지는 아리랑은 우리나라 유행가 역사상 가장 오랜 세월 인기를 누리며 고전의 반열에 오른 곡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전승되는 여러 종류의 아리랑 중에서도 우리가 별다른 수식 없이 그냥 아리랑으로 부르는 바로 그 노래. 1926년 무성영화 아리랑이 개봉할 때 감독이자 주연 배우였던 나운규가 직접 작사하고 개봉 영화관의 전속 악대인 단성사 악대의 작곡을 의뢰해 탄생한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영화 아리랑의 흥행에 힘입기도 했지만 이전까지의 민요들이 구전으로만 전승되던 것과는 달리 유성기 음반과 라디오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전국에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유행가와 같은 방식으로 확산된 메가 히트곡의 시초였던 셈이죠. 처음엔 주제가 아리랑 또는 신아리랑 등으로 불리다가 어느새 그냥 아리랑이 된 노래. 지금은 아리랑의 확산에 있어 중심이자 기본이 된다는 의미로 학계에선 이 노래를 본조 아리랑이라 칭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이춘희의 소리 본조 아리랑으로 출발합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본조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이 노래가 고작 10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주제가였다니. 생각보다 길지 않은 역사에 누군가는 실망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 영화 주제곡이 어느 날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만들어진 거였다면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훈규의 아리랑이 개봉하기 30년 전인 1896년, 외국인 선교사들이 주로 보던 한 잡지에 미국 출신의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체보한 아리랑 악보가 수록됐는데요.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소개하며 헐버트는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이 노래는 밥이 그들의 음식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음악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들을 수 있다. 헐버트가 직접 체보한 선율은 지금 우리가 구아리랑이라고 부르는 노래와 거의 흡사한데요.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나훈규의 영화가 상영되기 최소 30년 전부터 이미 아리랑이라고 불리던 노래가 있었고, 한국인에게 밥과 같은 노래라 할 만큼 자주 불리던 그 노래가 훗날 나훈규의 아리랑의 모체가 되었으리란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구아리랑은 또 어디서 비롯된 노래였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리랑의 원류로 꼽는 노래는 강원도 산골에서 불리던 아라리입니다. 때로는 일판에서, 때로는 놀이판에서, 그야말로 밥 먹듯이, 아니 밥을 못 먹어 허기를 달랠 산나물을 캐면서도 숨쉬듯 부르던 노래가 바로 아라리였는데요. 학자들은 조선 말 경복궁 중건을 계기로 산골 사람들의 노래가 고개를 넘어 확산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꾼들이 모여들어 오랜 공사 기간을 동고동락하는 동안 강원도에서 차출되어 온 일꾼들이 고향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를 듣고 서울 사람들이 따라 부르다 보니 강원도의 메나리 음계가 서울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토리움계로 변형됐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구아리랑의 선율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럼 강원도 정선의 아라리를 모티브로 창작 국악그룹 그림이 새롭게 만든 곡 길, 그리고 김용우가 새롭게 부른 구아리랑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구아리랑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이자람의 노래 그림의 연주로 길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으로부터 출발해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즌2. 어제가 나운규의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었던 만큼 오늘은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노래가 된 과정과 역사를 되짚어가며 몇 곡의 노래를 만나봤는데요. 애초에 아리랑이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던 노래에서 대중가요이자 유행가로 가지를 뻗어간 만큼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시대의 정서를 담아내며 가지뻗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대의 대중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아리랑을 만날 수 있는 곡을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열의 강강인데요. 이 곡은 2017년 아리랑의 정서를 담은 새로운 노래, 바로 청춘 자신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을 찾고자 시작된 프로젝트 아리랑 곱하기 물음표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었습니다. 밝음을 물들이다 라는 뜻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오열은 아리랑의 후렴구에 등장하는 고개에 집중했는데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고개, 즉 우여곡절은 있고 이를 함께 헤쳐나가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을 강강이라는 노래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예 공모전을 통해 이 시대의 아리랑이 새롭게 탄생하기도 했지만 그냥 대중음악가가 자신의 앨범에 수록한 곡들 중에도 아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곡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김동률의 구애가를 오늘 코너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 곡은 2001년 발매된 김동률 3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경쾌한 멜로디에 사랑 고백의 가사를 담은 이 노래는 대중들에게 각인된 김동률표 발라드와는 노선을 달리한 곡이었죠. 이런 새로운 시도에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후렴구가 오히려 더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때까지 대중음악가들의 아리랑 활용이 주로 한의 정서에 집중돼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그럼 먼저 오열의 강강부터 김동률의 구애가까지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줘요. 못 이긴 척하면서 살짝 넘어가줘요.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송소희의 난세엔이라는 곡입니다. 경기 소리꾼 송소희 씨는 이제 멋진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죠. 작년에 발표한 나더 드림은 대단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난센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송소희 씨의 페스티벌 공연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고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직 그때는 미발매된 곡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곡이 발매되길 제가 기다렸는데 추석 전에 발매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어서 선곡해봤어요. 송소희의 노래로 난센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1호의 연주와 노래로 달편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이번 주 공연 초대 이벤트 마감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음악극 섬 1933부터 2019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이 포함된 신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자, 그럼 그동안 여러분께서 저장해 두신 이야기와 음악들이 담긴 문자 냉빙고로 가볼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주 연휴 중에는 국악방송 추석 특집방송 관계로 문자 냉빙고를 열어보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2주 전 9월 18일로 가봅니다. 0118님께서요, 보미님 한 주도 고생하셨어요. 주말 잘 보내셔요. 방송 중엔 운전 중일 거라 예약 문자 보냅니다. 조용히 잘 듣고 갈게요. 해주셨어요. 와, 멋지십니다. 언제나 안전운전이 중요합니다. 2111님께서요, 오늘 부산 친수공원에 상어가 나타나서 놀랐어요. 요즘 바빠서 국악방송 잘 못 들었는데 만나가 저의 선물이네요. 행복해요.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의 북항이가 등장한 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 뭔가 진짜 타임머신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명절 앞두고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프닝에 나누었더니 우리 4682님께서 이렇게 다정한 문자를 주셨네요. 선물은 받으면 좋지요. 근데 국악방송처럼 막 퍼주다

살림 거둘라면 어떡해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참으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또 듬뿍듬뿍 드리고 싶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정말 추석이 딱 일주일 남았군요. 만나 이 시간은 늘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잘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추석이 딱 일주일 지난 후 이렇게 문자 냉빙고에서 꺼내보네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생생히 저장해 보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5912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국악인가요의 연주와 노래로 동락태평가.

국악인가요의 연주와 노래로 동락태평가 5912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는 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2주 전에 남겨주신 이야기들 마저 꺼내볼게요. 0750님 찬월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바질 꽃입니다. 학교 울타리 구석 아주 작은 텃밭에 바질은 줄기도 굵고 튼튼하게 자라 꽃을 피우고 있는데 교실의 바질은 줄기도 가늘고 잎색도 연하고 작아서 비교가 됩니다. 식물은 온전한 햇살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는 딱 맞는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초록초록한 줄기에 새하얀 꽃들이 층층이 피어나는 꽃이라 보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가을빛이 더해가는 해질녘, 만나가 모두에게 기운을 전하는 햇살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덕담도 나눠주셨네요. 정말 이 식물이 햇살을 받아야 더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 사실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네요. 4835님께서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노을진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즐거운 만나 함께합니다. 이봉근의 농부가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정말 하늘 예쁩니다. 자, 그럼요. 4835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자님 빙고 문 닫을게요. 롭 아라우조의 피아노, 이봉근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농부가.

이봉근의 노래 롭 아라우조의 피아노 연주로 농부가 48355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토케토리의 연주와 노래로 봉지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교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맡으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그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상국 시인의 시 가운데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금요일이어서 그럴까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뭉클하게 가슴에 와서 닿는지 아마도 그건 하루 종일 밖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고 괜찮은 척 버티다가도 집에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도 괜찮기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공한수가 쓴 시에 김성희가 곡을 붙인 내 고향 테너 윤병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상국 시인의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참 많이 애썼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일찍 집에 가자고 합니다. 골목길 감나무에게도 인사를 하고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말을 걸고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고 하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벌써듯 밖으로만 돌았던 자기 자신을 다시 스스로에게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이청리 시 이종록 작곡 사봉 낙조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나태주 시 이성복 작곡 그리운 산청 테너 하만택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이 부른 사복낙조, 테너 하만택이 부른 그리운 산청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유동환 시인의 시 그대 강가에에서 뽑았습니다. 금빛으로 부서지는 그대 강가에 나 오늘 작은 쪽배로 둥둥 떠 있네. 노도 젖지 않고 물결 따라 흐르니 어디서 이 기쁨 만끽할 수 있을까?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류동환 씨 정덕기 작곡 그대 강가에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테너 유채훈이 부른 박하목 씨 윤용화 작곡 보리밭, 나주시리 밥창단이 부르는 김대규 씨 국현 작곡 가을의 노래 두 곡 보내드립니다.

테너 유채운이 부른 보리밭, 나조실이 밥창단이 부른 가을의 노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하루의 끝에 나를 가장 나답게 해주는 곳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잘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곳. 헐렁한 옷을 입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함께 저녁을 먹는 곳. 얼른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평거 일소백미생이입니다. 황숙경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N 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9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공연한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 공연실황을 준비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상설 공연으로 국악이 좋다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다양한 국악 공연으로 관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기악 연주와 판소리, 무용,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 공연으로 가을날의 국악의 향연에 관객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날의 첫 곡은 기악압주 현악산조로 연주됐는데요. 현악산조는 김일구류 아쟁산조를 바탕으로 아쟁과 가야금, 검은고가 함께 연주한 현악 중주곡입니다. 판소리와 아쟁의 명인인 김일구 명인이 구성한 곡인데요. 장단은 단모리로 시작해 진양과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구성 연주됐습니다. 단모리에서는 가야금 연주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장단마다 악기별 독주가락이 연주되면서 연주자만의 기량과 개성을 느낄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럼 기악압주 현악산조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기악연주단입니다.

0: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입니다. 심청가는 효녀 심청이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빠지지만 효심에 감동한 용왕의 도움으로 다시 환생해서 황후가 되어 부친의 눈을 뜨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효를 주제로 한 판소리 다섯 바탕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이번 공연에서는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나선 뒤 백기를 세워 슬픔을 표현한 배의 밤이 대목부터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까지 공연했습니다. 심청이 인당수 깊은 물에 몸을 던지기 전에 느껴진 밤바다의 음산함과 긴장감에 이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대목까지 심청가에서 가장 극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배의 밤이 대목부터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까지 감상하겠습니다. 소리에는 이건호, 고수에는 김수원입니다.
1: 배의 밤

0: 기여고
1: 쓰고 그렇지
0: 오구관기쟁경이라 낙하는 여고모 제비여고 출수

구독이고 어가로하다 보고 토도나니 수심이요 해반 청산을

그러니 허니 부지아초 조상군공

것을 부리오.

어찌 허리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쳐 한계 뒤서 꺼져진 날 갈 길은 천리 많이 난 남고 삼면일공공 어독천그러져 천지정막은 뒤 간신히 떠들어와 횟전머리 탕탕 물결은 와르르르르르르르르 줄롱줄롱 토사공영자이야 황황급급하여 토사기계 차릴지 섬살로 밥지 꼰수 잡고 동우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방위 찾아 갈라놓고 산도 잡어 큰칼 꽂아 기른 듯이 받쳐놓고 토사공고 동바라 그관을 전제하고 폭채를 양손으로 쥐고 폭을 두리동 두리동 두리동 동동동 두리동 두리동 동동동 헝헝 시패를 모아 이제 물통 얹어 놓어 후생의 포들 받아 다 갈기 위여 번지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시 군현제소 배를 타고 나서릴지 오복의 정한 공소 코절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지 노가로 건너주고 해상의 폐한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어선대지 건너주고 공명의 탈조하는 동남풍 빌어내어 조조의 백만대병 조율로 하공어니 폐하니면 너희 허리 가져보골 두리동 두리동 동동동 두리동 두리동 동동동 주유호 경양언니 도연명기 그래요 해 화련이 고번지난 장안

강동거요 임솔지 초치로를 소동 파도라에 꽃치국 총총어사와하니 고여성무 무정거다노 부기고 해도 난이 화정보란 고희월려 재련주요 타구발선 하고 보니 상구서지기 아니냐 우리 선의 24명 상구를 위협하여 경세에 우경년은 표박 고사를 다니던 오늘날인 당수이 인재수를 드리고자 통해신 하명이며 서해신 것은 기별 남해신 중용이며 북해신 웅왕이며 안지장과 천태 지신이 하감하여 주옵소서 큰주부골 두리동 두리동 둥둥둥 두리동 두리동 둥둥둥 피정으로 바람 주고 바람으로 인도할지 환란 없이 도우시고 대천마 큰 배를 내어 돛대우에 봉기 꽂고 봉기 후에 여나방께 점지하여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당자 우리 들라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더니 만든 여보시오 선인님 내 토하동이여 뜻집이 나이소 토사공이 나서더니 소들 들어갈 키난디 토하동이 저의

심청이 기가 막혀 사배하고 어따라 지도지만은 아이고 아버지 불후여식은 요만

눈을 떠서 대명천지 다시 보고 좋은데 장가들어

0: 글랑 염려 말고 어서급히 보내들라 상황 같이 제 초그러니 심청이 거동바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 풍 무릎 쓰고 배쩌도로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만경 창파 갈매기 격으로 떴다 무례가 푸
1: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무용 부채춤 반주음악입니다. 부채춤은 부채를 양손에 들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구사하며 추는 창작무용인데요. 1954년 명무 김백봉에 의해 처음으로 창작된 이후 오늘날과 같은 군무 형식의 화려한 춤으로 발전됐습니다. 부채를 이용해서 물결치는 모양과 꽃잎

입이 떨리는 모습 등의 다양한 연출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은 무대였는데요. 오늘은 이날의 무대를 대신해서 부채춤 반주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음악에는 국립남도국악원 기악연주단이 함께합니다.

무용부채춤 반주음악 감상하셨습니다. 이어 감상하실 곡은 서영석류 피리산조입니다. 서영석 명인은 민속악의 대표 명인으로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전통음악을 접하고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익히고 연주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세계로 서영석류 대금산조와 해금산조 그리고 피리산조와 아쟁산조까지 만들어서 연주했고요. 그 음악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들으실 곡은 서영석류 피리산조로 서영석류 특유의 호방하고 힘있는 성음의 매력으로 연주됐습니다. 그럼 서영석류 피리산조 감상하겠습니다. 피리 연주에는 변정섭, 장구에는 김수원입니다.

기악독주 서영석류 피리산조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민요 오돌독이 둥단계 타령 이어도사나 옹해아입니다. 오돌독이는 대표적인 제주민요로 제주도의 생활상과 풍경을 노래하며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이어지는 민요입니다. 그리고 둥단계 타령은 전라도 서해안과 섬지방에서 널리 불리는 부녀들의 노래로 후렴에 둥단계당을 부르기 때문에 둥단계 타령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옹해안은 경상도 일대에서 부르던 보리타작 소리에서 비롯한 노래입니다. 지역마다의 특징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민요 오돌독이 둥단계 타령 이어도사나 옹해아를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민요에는 국립남도 국악원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9일 국립남도 국악원 진학당에서 공연한 국악이 좋다 공연실험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국악방송과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지금까지 정유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날 사랑한 일 있었지. 얼면서 녹으면서 짭조름하고 쫀득한 그런 아픔 있었지.

과메기 맛 같은 애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과메기의 진한 맛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차가운 바닷바람에 마르며 더욱 맛이 깊어지듯 사랑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곡 도종환 시인의 시 혼자 사랑에 이건용이 곡을 붙였고요. 전경욱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박경희 시인의 시 과메기 맛 같은 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과메기의 진한 맛을 사랑에 비유한 시였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도 사랑이지만 진하고 깊은 것도 사랑의 맛이겠죠. 우리 삶을 다채롭게 채우는 다양한 우리 마음의 맛과 향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엔 춘향을 만나러 가는 이도령의 마음을 서도밴드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서도밴드의 내가 왔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야 남원에는 봄이 들어 꽃들이 만발하고 벌나비도 날아들지. 춘향과 몽룡은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네, 서도 밴드의 내가 왔다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그리고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어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엔 하모니카 산조 열림을 박종성의 하모니카, 고명진의 장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종성의 하모니카, 고명진의 장구가 함께한 하모니카 산조 열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을 만나보시죠.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케이팝과 아이돌 관련한 문화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K라는 접두사가 우리의 여러 문화 분야에 붙게 된 계기도 바로 이 K-POP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이 K-POP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다루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욕망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서사 예술에서 흥미롭게 다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바로 그 아이돌 문화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이희주 작가의 장편 소설 성소년입니다. 데뷔작인 환상통부터 아이돌 팬덤 문화와 그 정념을 다뤘던 이희주 작가는 여기서도 아이돌에 대한 무서울 정도의 사랑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90년대를 배경으로 청년과 중년을 아우르는 여성 4명이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던 아이돌 요셉을 독점하기 위해 납치를 한다는 강렬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팬이기도 하고 혹은 어릴 적 알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요셉과 얽혀있는 인물들입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 여전하던 90년대, 여성이 욕망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려지는 게 바로 성소년이죠. 간략한 소개만으로도 아주 재밌어 보이는 소설이죠.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책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빔의 Funny Things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이희주의 장편 소설 성소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인기 아이돌 요셉을 4명의 여성이 납치하는 이야기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욕망이 작동하고 서로 부딪히는 방식을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흥미롭게 제시하는 작품인데, 작품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셉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요셉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요. 왜냐면 우리에게 행복이란 수식은 불가능하거든요. 대신 우리는 같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요셉을 납치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안나가 심정을 털어놓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 사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이런 것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를 납치할 정도로 집착하게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과 타인에 대한 갈망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을 원하면서 행복해지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결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아주 강렬한 이야기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작품이 바로 이희주 작가의 성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ank you.

연희 별곡에 달리는 소녀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에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민요를 오늘의 감성으로 편곡한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최수연과 볼로시가 함께한 건드렁 그리고 예결밴드의 야광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수연과 볼론 씨가 함께한 건드렁 그리고 예결 밴드의 야광별까지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 맑은 빛, 차가운 못에 비쳐 비단결이 일렁이네. 맑고도 고고함이 뉘 이와 흡사할고, 이 산속의 노선생 그뿐인가 하노라. 조선시대 김창엽의 구름을 읊은 시인 열두수 가운데 가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구름은 마치 술을 놓은 듯 펼쳐져 있어서 연못 위에 비친 풍경은 비단결이 일렁이는 것 같다고 했죠. 또 산속에 있는 노선생만이 가을 하늘을 닮았다고 했는데요. 노선생이란 속세를 떠나 고요하게 지내는 나이든 선비를 의미합니다. 비단구름 가득한 가을 하늘은 맑은 심성과 고고한 기계를 가진 군자의 모습입니다.

김나리의 노래로 평시조 흰구름 듣고 왔습니다. 옛글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김창엽의 구름을 읊은 시 12수 가운데 가을에 관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시들에선 계절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 비 온 날, 갯날, 꽃밭, 낚시터까지 여러 시기와 상황, 장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구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목엔 이런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구름은 수시로 모양을 바꾸어 그에 따른 색다른 흥취를 자아내는데 이것을 관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음속으로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하늘 한번 올려다보면서 구름을 즐기는 운치 한번 만끽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또 이어서 음악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인호가 작곡한 구름 운, 낮잠을 깨니 흰 구름 둥둥 가운데 일부를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구름 운, 낮잠을 깨니 흰 구름 둥둥 가운데 일부를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다음 주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엔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명인 명창들이 지내온 삶을 목소리로 기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10월의 주인공은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의 유일한 전수자이면서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회장인 김진의 명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론도는 하루 쉬었다가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이 김종기 명인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김종기 명인은 가야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악기에 능통했습니다. 김종기 명인이 남긴 거문고산조 유성기의 음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유성기 음원을 기반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복원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원은 거문고 아티스트 유미영님이 복원한 음원이고요. 이 음악 처음에 지지직 소리가 좀 들리게 될 텐데요. 김종기 명인이 연주한 복각 음원입니다. 김종기 거문고 산조를 유미영의 거문고 윤호세의 장구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종기 검은고 산조 일부를 유미영의 검은고 윤호세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조선시대 김창엽이 구름을 읊은 시에서 저녁에 관한 것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 구름 잠잘 곳을 그대여 알겠는가? 초가집 동쪽 머리 개수나무 산봉일래. 구름도 고요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저는 오늘의 끝곡 구름이 노을빛 따라 김희영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죄책감을 느끼고 삽니다. 할 일 없는 날 모처럼 빈둥거리다가도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요. 맛있는 걸 먹고는 아우 너무 많이 먹었나? 죄책감을 느껴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고 건강을 위해 깐깐하게 따져서 먹는 것은 익숙하면서 마냥 누리는 것은

왜 이리도 서툰 걸까요?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래도 되나? 묻지 말고 이래도 돼 하면서 그 좋은 일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윤미래 씨의 하루하루로 정해봤어요. 자, 여가 시간을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게 맛있는 거를 실컷 잘 먹고도 먹지 말걸 그랬나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혹시나 여러분도 그런 쪽은 아니신지, 스스로에게 너무 깐깐한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조금 풀어주셔도 좋겠다라는 마음 전합니다. 마침 느슨해도 되는 금요일 밤이네요. 태사자의 노래입니다. 타임. This is serious music we are dealing with here. When serious music.

자, 여러분 가을에 멋진 공연 한 편 어떠세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특별한 판소리 무대를 만나보십시오. 2016 소리재전 소리연애 서울 남산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지는데요. 판소리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무대 구성과 연출의 현대적 감각을 더한 3인 3색 판소리 공연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유태평양, 김보림, 김수인 씨가 출연하는데요. 자, 이음 가족은 10월 11일 일요일 6시 김수인 씨의 춘향가 공연에 초대합니다. 보고 싶은 분들 말머리 공연 달고 문자로 신청하세요. 문자 번호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두 쌍 초대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오늘 선곡표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방금 알려드린 문자로 또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이죠. 다정한 상담소 오픈합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성우 방호 씨와 함께 할 텐데요. 2부에는 K클래식 한 장도 같이 넘길 거고요. 자, 노래 듣고 갑니다.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 AI 룸이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네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어떤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자,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고요.
2: 예. 예, 참 저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0: 그러네요.
2: 예.
0: 지난주 추석 연휴 때문에
2: 예, 방송이 없어서 예. 네, 그럼 저 2주 만에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
2: 예, 연휴가 끝나는 일요일 날 그 경주를 갔습니다. 네, 이호이호님이 예약을 하셨다고 일주일 전에 알려주셔가지고요. 갈래 안 갈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 간다고 해요? 약간 끌려가는 분위기로.
0: 너 갈래 죽을래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2: 네.
0: 아니, 예. 근데 거기 무슨 친척이 계신 거?
2: 아니요, 아니요. 첨성대도 보고.
0: 추석 연휴에?
2: 예, 예. 그 가니까 고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예.
2: 예. 아우,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예. 고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고분고분하게 있었습니다.
0: 우리 성우님 빌드업. 잘못하면 자칫하면 예. 제가 끼어드셔서 다 망칠 뻔했어요. 근데 뭔가 예, 예. 뭔가 표정의 빌드업이 느껴져서 제가 잘 참았어요.
2: 감사합니다.
0: 다행이다.
2: 네. 아이고.
0: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2: 예.
0: 아니 근데 추석 연휴에 아니 경주는 물론 너무나 좋은 네. 곳이고 저도 자주 갑니다만 네. 굳이 추석 연휴 그 차 밀리는데?
2: 아, 끝나는 날이어서 네. 사실 내려갈 때 3시간 반 만에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0: 하나도 안 밀리는
2: 하나도 안 밀려.
0: 올라오는 건?
2: 올라오는 건 막히고요.
0: 당연하죠. 아니, 갈 생각만 하고 올 네. 생각은.
2: 그래서 예, 괜찮았습니다.
0: 아, 예,
2: 끝물이라.
0: 예, 예, 다행입니다. 예, 겨우

0: 참 보통 이렇게 추석 연휴 뭐 이미 며칠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추석 연휴 직후에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왔거든요. 남자분들은 끌려다니느라 힘들었다. 여자분들은 여기저기 가서 음식하고 치우느라고
1: 아,
0: 힘들었다.
1: 맞아요.
0: 아, 모두에게
1: 예.
0: 행복한 추석이어야 하는데
1: 네.
0: 왜 이런 거지 우리는. 이호이호님은 행복하셨겠다.
1: 네, 모든 게 풀려서 오셨습니다. 다행히.
0: 아유, 그럼 그
1: 네.
0: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걸 얻어 오셨네요. 자, 그래요. 그럼 이제 아, 저기 도착한 사연
1: 네.
0: 좀 살펴볼까요?
1: 아, 예. 슬프도록 아름다운님.
0: 네.
1: 정말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는 루미. 방성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그래요.
1: 제가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1: 네.
0: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0: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자,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2: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 한 조각이 남으면 갑자기 모두가 양보의 달인이 됩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남는 순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니에요.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고, 저도 괜찮아요. 결국 마지막 한 조각은 한참 동안 접시 위에 남아 있다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한입 때문에 갑자기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셈이죠. 이럴 때는 그냥 제일 먼저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먹는 사람이 승자인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서로 양보하는 게 진짜 예의일까요?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 한 입은 대체 누가 먹어야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요거 좀 애매하긴 하죠.
1: 아, 정말 애매합니다.
0: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한 조각을 누가 먹어야 할지
1: 네.
0: 정해달라는 사연이었습니다.
1: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야, 막내가 먹어라
0: 아우, 그러면
1: 이런 말씀
0: 좋다.
1: 많이 해주셨어요.
0: 예.
1: 예.
0: 저는 어렸을 때 누나랑 누나 친구랑 이렇게 셋이 먹는데
1: 네.
0: 하나가 남았길래 저열몇살 차이 나는 누나였거든요.
1: 예.
0: 당연히 내 거겠거니 하고 이렇게
1: 아.
0: 여유 부리고 있었는데 누나 친구가 갑자기 마지막 거 먹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래
1: 또?
0: 이러면서 확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용기가 없었구나.
1: 용기가 없었구나.
0: 그다음부터는 저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죠. 자, 우리 인별그램 댓글로 청취자분들이 주신 의견 살펴봅니다.
1: 예, 불량토끼님.
3: 마지막 한 조각은 가장 먹고 싶은 사람이 눈치 보지 말고 먹어야죠.
0: 마지막 거 가지마
1: 예.
0: 하다가 젓가락질 꼬인 느낌입니다.
1: 가장 먹고 싶은 사람이 눈치 보지 말고 먹어야죠. 그냥 먹더라도 흉보지 않을걸요. 하셨습니다.
0: 그러게요.
1: 불량토끼님.
0: 내가 내 입장에서
1: 네.
0: 다른 사람이 마지막 거 먹었다고 뭐라 할 거예요? 사실 그러진 않잖아요.
1: 그렇지 않죠.
0: 그러면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1: 아.
0: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은 또 섭섭할 수 있으니 너무 우리가 착해서 그래. 너무 착해서
1: 맞습니다.
0: 그런 것 같아.
1: 아.
0: 양보의 민족님. 아이고 저래.
1: 예, 재밌네요. 양보의 민족님. 저도 드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아무도 안 먹으면 속으로 조금 아쉽죠. 차라리 상대방이 먼저 집어가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맞아 맞아. 갈등이라도 안 하게.
1: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고맙네 오히려 빨리 가져가 주는 사람이.
1: 고민거리를 바로 없애주시네요.
0: AI 루미보다 낫네.
1: 아.
0: 하자드님.
1: 네. 귀엽게 가위바위보 한 판으로 정해서 먹는 게 제일 깔끔해요. 하셨습니다.
0: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 싫어 나는 괜찮아 그냥 니네끼리 할수 있으니 무조건 지는 사람 무조건 먹는 거야. 마치 무슨 벌칙처럼.
1: 아, 지는 사람이 먹는 거?
0: 예.
1: 아, 생각이 났네. 저 빵을 먹는데 되게 배불리 다들 먹었어요. 근데
0: 예.
1: 빵이 한 덩어리가 남은 거예요.
0: 크게.
1: 크게 남은 거죠.
0: 예.
1: 그래서 그거를 세 등분을 나눠가지고 지는 사람 먹기를 한 거예요. 진짜 배부른데 지는 사람 먹기. 세번다 제가 져가지고요.
0: 아이고,
1: 그
0: 참.
1: 살이.

0: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 아이고 저런. 자, 우리 AI 루미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하이 루미.
0: 하이,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루미야, 나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말이야. 탕수육 한 조각이 남은 거야. 아, 근데 아무도 안 먹고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 그래, 그 마지막 한 조각은 결국 식어서 딱딱해질 때까지 방치가 됐어. 네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은 왜 생기는 거니?
0: 네, 한국인의 심리를 분석했어요. 그런 상황은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1: 집단주의 문화? 왜 이렇게 거창하게 나와 또?
0: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은 타인의 시선과 집단 내에서의 평판을 강하게 의식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조각을 덥석 먹는 행위는 타인에게 식탐이 많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거든요. 내가 먹고 싶다는 욕구보다 남에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다는 욕구가 더 크게 작동해서 선뜻 젓가락을 뻗을 수 없었던 거죠.
1: 아,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느라 마지막 한 조각은 남기고 있었다는 거네.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남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0: 네, 걱정 마세요. 저 루미가 접시 싹싹! 마지막 한 점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꿀팁을 전수해 드릴게요. 먼저, 명분을 가진 사람이 먹게 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한 점은 오늘 밥 사주는 이슬이가 먹자! 또는 고기 맛있게 구워준 루미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네! 처럼 완벽한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1: 오, 그래. 확실히 그 명분을 만들어주면 먹는 사람도 부담이 없긴 하겠다. 또 다른 방법 있어?
0: 센스 있는 강제 배분 전략도 좋아요. 마지막 한 조각을 공용 집게로 쓱 들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 접시에 올려주는 거죠. 배려심 뿜뿜, 호감도 상승이에요.
1: 그거 괜찮네. 센스 있다는 얘기 좀 듣겠다. 근데 솔직히 내가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어떡하지?
0: 그렇다면 우선 가위를 들고 자, 저희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라고 하면서 음식을 잘라버리는 거죠. 인원수에 맞춰 한입 크기로 작아진 순간 모두가 평화롭게 마지막 한 조각을 맛볼 수 있어요.
1: 맞다. 작게 잘라놓으면 쏙 집어먹기 편하지. 아휴, 이제 눈치 게임은 끝이다. 고마워.
0: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 또 불러주세요.
1: 네,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AI 루미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0: 야, 이 집단주의 문화 좀 심각하네요.
1: 아, 뭐 집단주의라 그래서 좀 약간 심각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0: 네.
1: 예,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예, 저는 오늘 갑자기 코너 진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먹기 싫을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네가 먹어. 오늘 뭐 네가 오늘 제일 적게 먹었으니까 네가 먹어.
0: 예.
1: 네가 사니까 네가 먹어. 뭐 이러지만 근데 내가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0: 예.
1: 근데 그냥
0: 말을 못하고,
1: 쭈뼛 떼다가
0: 예.
1: 지나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일단 내가 젓가락이든 포크든 콱 집어. 그러고서 네가 먹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다 그러면 그냥
0: 예.
1: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준 사람이
0: 예.
1: 되는 거고
0: 예.
1: 혹시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뭐
0: 아,
1: 집은 김에 내가 먹고 어때요?
0: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는
1: 네,
0: 거네요.
1: 한번 그냥 확 내가 먹긴 먹는데
0: 예.
1: 단번에 먹기는 좀
0: 아,
1: 미안하니까.
0: 그것도 눈치가 좀, 예. 보이네요.
1: 결국은 눈치구나.
0: 네.
1: 네, 근데 뭐 살면서 남을 배려하는 건 좋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0: 맞습니다.
1: 아끼다가 못 된다고 서로 그냥 눈치만 보다가 아무도 못 먹게 되는 상황만 안 벌어지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야, 그리고 강제 배분 전략. 와,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자,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1: 그러니까 요건 좀
0: 네.
1: 미리
0: 미리 나누는 거죠.
1: 미리
0: 예.
1: 딱 우리가 세
0: 자기 거.
1: 사람이면 세 조각 남았을 때 미리 배분에 들어가고
0: 예.
1: 인원수가 많을 땐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인피니트의 노래 듣고 갑니다. 내꺼 하자.

0: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방우호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살펴볼까요?
1: 저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꼭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너튜브든 예능이든 드라마든 일단 뭔가 재생이 돼야 숟가락을 들 수 있는데요. 조용히 밥만 먹으려고 하면 아, 이게 또 괜히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밥 먹기 전에 자연스럽게 휴대폰부터 찾게 되고 영상 하나 틀어놓고 나서야 편하게 식사를 시작해요. 그렇다고 꼭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 내용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틀어놓는 것 같아요. 영상 없이 혼밥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는 건가요? 제가 밥 먹을 때 영상을 꼭 틀어놓는 건 핸드폰 중독인 걸까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0: 아, 이제 혼자 밥을 먹을 때, 흔히 말하는 혼밥할 때 영상을 꼭 틀어놓는 습관이 있으시다고. 아, 이거는 네. 보통은 이제 식사 자리에서 혼자 영상 보고 핸드폰 하면 약간 실례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다 같이 먹을 때. 예. 근데 혼자 할 때는 괜찮을 것 같기도
1: 집에서는
0: 하고.
1: 집에서는 이제 습관이어서 그런데 저도 이게 그런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요. 식탁에 핸드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0: 아예 식탁에 고정으로다가
1: 거치대를 갖다놓고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 딸과 엄마와 아빠가 각자의 거치대로

0: 셋이 같이 식사하실 때도
1: 네, 딴 거를 각자가 봐요.
0: 뭐 가족 가정 문화라고 생각하시니 하시면 제가 뭐 할 네. 말은 없는데 약간 좀 그렇다.
1: 좀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에는 아 그래도 얼굴 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네. 저는 좀 영상을 좀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혼자만.
1: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상대를 보면 다들 보고 있으니까.
0: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 성우님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전해주세요. 아. 그거 보면서 먹으라고.
1: 네. 지금 밥 먹고 있지? 그러면서
0: 입맛이 돌지 네.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집은 그 네. 아이들이 예, 식사절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시기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저도 좀 참고 예. 우리 절대 다른 것들 뭐 TV도 끄고 보던 TV도 끄고 그렇게 좋다. 먹는 편이거든요.
1: 예.
0: 그래야지 이제 식사에 집중하고 밥 먹다가 우리끼리 대화도 하고 음식에 네.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안 그러고 진짜 못 틀어놓으면
1: 우리 집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한 번 놓치니까 예, 쉽지가 않습니다.
0: 자, 아니요.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 아, 네네.
0: 근데 혼밥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1: 아, 맞습니다. 혼자서.
0: 자, 청취자분들은 인별그램에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까?
1: 송욱희님. 그냥 식사 친구가 필요한 것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없이 드시는 분들은 아 오늘 하루 어땠지? 하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랍니다. 하셨습니다.
0: 아 이것도 공감이 갑니다. 가끔 저도 혼자 먹을 때 먹으면서. 예, 저도 생각해보니 뭐 틀어놓고 먹을 때가 많네요. 근데 혼자 먹을 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먹는 데만 집중하진 않잖아요. 잘 우리가 뭐 먹방로도 아니고.
1: 네네.
0: 자, 조유희님.
1: 요즘은 다들 폰 보면서 밥 먹지 않나요? 핸드폰 없이 먹는 사람은 너무 배고파서 영상 볼 틈 없이 밥부터 흡입하시는 거 아닐까요? 급하게 드신다 오히려.
0: 네, 아 그래요. 네. 너무 밥 급하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보면서 여러 번 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
1: 네. 0402님. 저도 예전에는 꼭 영상을 봤는데 어느 순간 영상에 너무 집중해서 밥을 대충 먹고 있더라고요. 습관이 굳기 전에 한 번씩 휴대폰 없이 먹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도 잘 인지를 못하고
1: 네네.
0: 우리 물론 배가 부르면 이제 압니다만 우리가 보는 네.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근데 막 정신 팔려가지고 먹다 보면 씹는 것도 대충 씹을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0: 너무 많이 먹었는데도 배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1: 뭔가를 먹을 때 영상을 보는 제 딸을 좀 관찰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네.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는데 오. 영상을 틀어놓고 먹는 거예요.
0: 예.
1: 근데 마라탕 먹는 걸 틀어놓고
0: 그 햄버거를 마라탕이라 생각하고 먹는 건가?
1: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예. 야, 마라탕 먹는 거를 틀어놓으면은 거기서 마라탕 맛 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0: 아니군요.
1: 네 예. 그러더라고요.
0: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보통 화장실에서 네. 어렸을 때 이제 책
1: 맞습니다.
0: 화장실에 책을 갖다 놓고 네네네. 거기 이제 큰일 볼 때 우리가 네네. 책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선 빨리 일 보고 일어나야지. 거기 오래 앉아 있어 버릇하면 변비 생기고 뭐
1: 맞습니다.
0: 탈 난다고.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그 뭐야 이렇게 네. 휴대폰 같은 거, 뭐 영상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보면 난 육아를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
1: 너무 잘하시네요.
0: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1: 좀만 계시면 더 안 들으실 거예요.
0: 아 추석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1: 싸우셨어요?
0: 싸우고
1: 고생하셨네요.
0: 혼내고 미안해가지고 사과하고 이번엔 내가 사과하고 다음엔 쟤네가 사과하고
1: 아 그러셨어요?
0: 아 후회하고 싸우고 후회하고 아 진짜
1: 아유 어떤 상황일지 너무 그려지네요.
0: 믿을 건 루미밖에 없습니다.
1: 네.
0: 하이 루미.
1: 네, 저 왔어요. AI 루미예요.
0: 루미야, 나 혼자 밥 먹을 때 꼭 영상 틀어놓거든. 그냥 필수 루틴이랄까. 네가 봤을 때 나 핸드폰 중독이니?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사할 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핸드폰 중독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일상적인 습관이죠.
0: 아우, 다행이다. 그럼 영상 없이 정적 속에서 혼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
1: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늘 간이 딱 맞네. 음식의 맛에 온전히 집중하는 오감 몰입형. 두 번째,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뇌를 쉬게 해주는 휴식형. 세 번째, 아까 그건 이렇게 말할걸.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는 내면 정리형까지 있습니다.
0: 어우, 나한텐 너무 어색해. 나는 왜 영상을 안 틀면 심심하고 심지어 밥맛까지 없는 걸까?
1: 그건 바로 뇌가 도파민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진 뇌는 자극이 없는 정적을 지루함이나 약간의 불안감으로 인식하거든요.
0: 아, 또 다른 이유도 있나?
1: 또 하나는 미디어 동반자 효과 때문이에요. 영상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면 마치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듯한 온기를 느끼면서 정적이 주는 헛헛함이 채워지는 거죠.
0: 그렇구나. 내가 핸드폰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기 스마트폰 쓰는 시간을 좀 줄여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방법이 있어?
1: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생활 꿀팁을 전수해 드릴게요. 먼저 화면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시각적인 자극을 줄여보세요. 화면이 흑백이 되는 순간 지루한 기계처럼 느껴져서 사용 빈도를 줄일 수 있답니다. 또 쓸데없는 알림은 꺼보는 게 어떨까요? 핸드폰에 불쑥불쑥 알림이 뜨면 자꾸 손이 가게 되거든요.
0: 아, 그래. 나도 핸드폰 설정을 좀 바꿔봐야겠다.
1: 또 루미가 강력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0: 가장 좋은 방법?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제일 먼저 말했어야지. 빨리 얘기해줘.
1: 혼자 밥 먹을 때 정적이 어색하다면 오디오로 빈자리를 채워보세요. 너튜브에서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화면은 잠시 닫아두고 소리만 들어도 좋답니다. 이음밤 별 다섯 개 에요.
0: 그래, 알았어, 루미야. 정말 고맙다. 항상 애써줘서 고마워. 땡큐.
1: 네, 항상 당신 곁에 있는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0: 네,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영상 틀어놓는 습관이 있다는 사연자분께 AI 루미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1: 네, 미디어 동반자 효과가 있군요.
0: 왜 이렇게 자꾸 거창한 소리를 해. 우리 AI 루미가 재미 들린 것 같아요.
1: 네, 이게 혼자 밥을 먹으면 좀 헛헛한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인가가 옆에서 채워주는 기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 하지만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게 이제 밖에 식당 가서도 뭐 먹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으니까 예전에 저희가 클 때만 해도 혼자 밥 먹으면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 직장에 갔다 와서 퇴근해서 밥을 먹는데 아내분이 밥을 차려놓고 그 옆에 안 있어주면 꼭 있어달라고 화내는 남자분도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뭐 밥 얻어 먹냐 지금 막 이러면서.
1: 그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0: TV 같은 데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먹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흔해지고 빈도수가 높아졌으니
1: 맞습니다.
0: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무슨
1: 맞습니다.
0: 겨우 허기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조절이 좀 필요하겠다. 네.
1: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거리를 두는 생활에서 흑백 모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네요.
0: 있어요?
1: 시각적인
0: 몰라.
1: 자극을 줄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컬러로 보지 말고
0: 그러니까요.
1: 좀 거리감도 좀 못생기게 나오게 약간 아니, 그렇게 보는 건가?
0: 흑백 모드로 하면 약간 그 우리가 아무래도 시력에 그 지장을 줄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휴대폰이 근데 좀 덜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할 줄을 모르는데
1: 그러니까요. 그 눈에 블루라이트 뭐 그 버전은 약간 노랗게 만드는 버전이 눈을 좋게 하는데 흑백 모드는 아예 색깔을 다 없애는 건가 봐요.
0: 그냥 까만 그 비닐봉지를 하나 덮고
1: 흙으로 비닐봉지 정겨운 나라네요.
0: 그래요. 자, 한석규 씨의 노래 듣고 갑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0: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1: 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AI 루미를 찾아주세요. 소소하고 엉뚱한 고민도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터쿵 앱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0: 네, 오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루미야 잘가.
1: 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0: 스위스로 옵니다. 집으로 가는 길.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죠. 예, 거북이의 비행기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어? 가타 보냐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바비킴의 고래의 꿈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6449님의 사연입니다. TV에서 마블 영화를 해주길래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아들이 배트맨이랑 아이언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로 30분 동안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게 토론할 일인가요? 글쎄요. 우리 어렸을 때막 그런 애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태권도하고 유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뭐, 권투하고 레슬링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막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종 격투기라는 게 생겨가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격투기끼리 붙어서 UFC니 뭐 K1이니 뭐 이런 대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짓수라는 종목의 선수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는 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배트맨하고 아이언맨은 다른 영화사죠? 이게 마블하고 DC하고 갈려서 얘네 둘은 아주 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 영화 속에서 만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뭐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이런 그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은 헐크 물론 뭐 거의 한 편이긴 합니다만 같이 싸우는 걸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일인가 싶네요. 30분 동안 토론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부자간에 아주 건전한 부자간의 토론이었다 생각해요. 저는 아이언맨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하는데 배트맨도 만만치가 않아서 진짜 모르겠네. 이승환 씨의 노래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폴킴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6951님, 다이어트 중인데 TV에서 음식 프로 나올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세상은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을까요? 2kg 빼면 떡볶이랑 튀김 5종 세트 다 먹고 올 거예요. 다 먹고 오면 2kg 회복 되겠는데요? 아니, 다이어트 중이신데 TV에 음식 프로를 왜 보고 계세요? 다른 데 돌려야지. 그 끝까지 보고 있으면서 힘들다고. 나 참. 견뎌야죠. 예전에 저 아는 분 중에 금연에 성공하신 분 중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 금연을 시작하면 술자리는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 마시면서 담배 피우는 게 당연하던 시절에 이제 요즘은 아예 실내에서는 이제 금연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는 못 끊는다고 가서 다른 사람들 술 마시면서 담배 피는 걸 옆에서 탁 견디면서 자기가 한 일주일 버텼더니 그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됐다고 막 하시던데 같은 의미인가요? 예, 음식 프로 보면서 참아내시는 거 예, 응원합니다. 예, 2kg 빼시고요. 예, 떡볶이 튀김 5종 세트 실컷 드세요. 최성곤입니다. 네가 좋아.

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이생강 명인은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예능 보유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생강 명인이 다루는 악기는 대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관악기를 두루 연주합니다. 2005년에는 이생강 음악인생 60주년 기념 앨범이 나왔는데요. 죽향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음반을 보면 여러 관악기 연주곡들이 두루 실려 있습니다. 대금산조, 피리산조, 퉁소산조, 단소산조, 그리고 소금독주, 태평소 독주곡까지 수록돼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단소산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단소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죠. 소리가 아주 맑고 청아한데요. 국악 입문자들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한 국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풍류음악, 민간음악에서 단소가 두루 사용됐고요. 20세기 들어서는 단소산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생각 명인도 자신만의 단소 산조를 구성해서 연주하고 있죠. 이생강의 단소 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단소로 이런 연주를 할수 있군요. 원래 단소라는 악기는 그 구조상 산조처럼 극적이고 격동감 있는 음악을 연주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소리도 작고 낼 수 있는 음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단소 산조를 처음 만들어 연주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전용선 명인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후에 단소 산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오늘은 이생강 단소 산조 자진몰이 들어봤습니다. K클래식 한 장이었어요. 김계희 외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고향의 봄.

양방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아리랑 하모니까지 듣고 왔습니다. 3056님, 피곤해서 얼굴이 초췌하긴 했지만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려는데 친절하고 앳된 직원이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거 있죠? 나이 들어서 기계 못 만지게 생겼나 봐요. 아이고, 과잉 친절이셨구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갔는데 누군가 해주시겠다고 하면 아우 감사합니다 할 텐데 이런 옛날 말로다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많이 피곤해 보이셨나 보다. 좀 요즘 휴식이 필요한 때라고 그 직원분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유 멀쩡히 그냥 응? 멀쩡히 서 있던 처녀가 그 임산부석에 저기 자리 양보 받은 얘기도 있는데요. 뭐 삼산입니다. 어른.

삼산의 어른에 이어서 뮤르의 다시 가을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예, 오늘도 또 더불어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덕분에 예,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시죠. 천지윤의 해금 연주곡 월정명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준디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노인 한 분은 하나의 박물관이다. 그들 삶의 흔적에 그들의 기억에 축적된 삶의 지혜가 모여지면 그 어떤 박물관과도 비교할 수 없다.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하나의 박물관이 문을 닫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노인의 날인데요. 그들의 평생에는 마치 하나의 박물관을 지을 수 있으리만큼 엄청난 지혜가 아로새겨져 있기에 노인 한 분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노인의 날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전통 청려장을 수여합니다. 청려장이라고 하면 명화주 줄기로 만든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무병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지팡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기로소에 들어가는 국가 원로에게 왕이 궤와 장을 하사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는데요. 오늘 노인의 날, 이 땅의 모든 노인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시조 만수산 들으면서 산책길 문을 엽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수를 만수주라 하더이다. 진실로 이잔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만수산 만수봉 만수정 만수주 만수무강 이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노래죠. 오늘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첫 곡으로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노인 한 분은 하나의 박물관이란 말씀드렸는데요. 평생 살아온 그들 삶의 흔적, 살아오면서 축적된 엄청난 지혜가 모여지면 그 어떤 박물관과도 비교할 수 없지 않다.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하나의 박물관이 문을 닫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노인의 날이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관습은 삼국시대 이래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국가 제도로 정착되기도 하죠. 해마다 음력 9월이면 80세 이상의 관리에게 양로연도 베풀었고요. 학덕이 높은 원로 대신에게 궤와 장을 하사했습니다. 궤와 장은 안석과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이 원로에게 하사했던 이 장,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를 잘 보면 지팡이 끝에 방형의 살포라는 것을 박아놓았습니다. 제가 1900년도 후반 무렵에 이 궤장 하사연을 연구할 때였는데요. 지팡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 끝에 뭔가 이상한 게 박혀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고 한참 고민했는데요. 어디에도 자료가 없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살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살포는 원래 논에 물꼬를 트는 용도로 쓰는 농기구인데요. 그걸 작게 축소해서 지팡이 끝에 단 겁니다. 국가의 원로란 이 사회에 뭔가 막혀 있을 때 마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주는 존재와도 같다 하는 생각에 원로의 지팡이에 그 상징적인 농기구, 살포를 박아 놓았던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노인의 날, 우리 사회에 그런 역할을 담당할 원로라는 존재, 그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불교 음악인 범패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음악, 짓소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짓소리는 호소리를 다 배워 익힌 범패승이 배우는데요. 한문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사설을 노래합니다. 발성을 제대로 익히는 것도 어렵고요. 선율도 쉽지 않은 음악에 속합니다. 영산제나 수륙제 같은 의례를 행할 때 괴부를 옮기는 괴불 이운 절차에서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나무 영산회상 불보살, 일체제불 제대보살 마하사를 노래하는 범패, 거령산 듣겠는데요. 박성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무 영산 회상 불보살 일체재불 제대보살 마하살을 노랫말로 해서 부르는 범패 짓소리의 하나 거령산 들으셨는데요. 나무 영산 회의 회 한 글자만 가지고 아주 긴 선율을 느려서 불렀는데요. 그래서 짓소리를 들으면 마치 모음창처럼 들리곤 합니다.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범패 예능 보유자셨던 박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노인 한 분이 하나의 박물관이란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근 지인들 부모님들 두 분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빈소 없이 부의금도 받지 않더군요. 일면 어색하지만 이해가 가는 장례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즘에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장에 부조나 부의금 받지 않은 곳이 많아서 확실히 우리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또 1007님께서 우리 10월에는 10배 더 많이 웃고 10배 더 많이 행복해지자 하는 내용의 예쁜 엽서와 함께 오늘의 산책길 함께 걸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10이란 숫자를 연이어서 3번이나 쓴 센스 있는 글이네요.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평조회상 중에 골랐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끝곡까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정릉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그런지 타령장단이 유난히 경쾌하게 들리네요. 평조의 사항 중에서 끝의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하셨는데요. 정농학회의 연주였습니다. 정농학회의 정농은 바를 정자, 농사, 농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바른 음악을 농사짓자, 이런 취지로 이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976년에 창단돼서 올해로 50주년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모임이 소원해진 감이 있습니다만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음악회도 하고 음원도 내기를 기다려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은 창단된 지 4년 후인 1980년에 발매한 음반에 수록돼 있습니다. 1430님께서 가을의 문턱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직도 잘 때 여름 이불 사용하고 있는데 추워요 하셨습니다. 아, 저는 어제부터 내내 덥던 여름 이불을 바꿨거든요. 아주 딱 좋던데요. 이 고니고니님도 오늘부터 이불 바꿔보세요. 아주 쾌적한 수면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듣기 팔아서 출석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해요. 드디어 11월 말이면 저도 노인에 등극합니다요. 서울 올라가서 공짜 지하철 타봐야지 하셨습니다. 와, 우리 고니고니님 지공거사 등극을 축하합니다. 지공거사 아시죠?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거사입니다. 우리 고니고니님도 이 지공거사의 유유자적한 삶을 앞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금요일에 즐거운 산책길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봄봄님 말씀대로 금요일에 산책길, 이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라서 아주 즐겁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우리 가곡 중에 속도가 가장 느린 노래 이수대엽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봄의 노래를 가을에 듣는 맛도 즐거운데요. 봄에만 볼 수 있는 연녹색의 버들, 노란빛의 꾀꼬리가 나오는 풍경이라서 그림 같습니다만 실은 봄 석 달 동안 임의 부재 때문에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가 북이 돼서 그리움의 직조를 힘겹게 짜낸 이의 노래입니다. 우리 가곡은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어서 부르는데요. 초장 앞에 전주격인 대여음이 있고요. 3장 뒤에는 간주격인 중여음이 나옵니다. 5장으로 나눈 노랫말 먼저 읽어드릴게요. 초장 버들은 실이 되고 2장 꾀꼬리는 북이 되어 3장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4장 누구서 5장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듣겠습니다. 김윤서의 노래 김치자의 검고 연주입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습니다. 김윤서의 노래 김치자의 검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대금과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보허사 4장 준비했습니다. 보허사 하면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인데 여기에 어떻게 대금이 포함되어 있을까 의아하실 텐데요.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이 음악을 대금과 가야금이 같이 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금 선율을 새롭게 만들어 연주하도록 한 음악입니다. 보허사는 전체가 7장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20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로

연주하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속도를 다소 빠르게 해서 10박 한 장단의 음악으로 전환됩니다. 오늘은 여전히 속도가 느린 20박 한 장단의 보허사 4장을 듣겠습니다. 노부영의 대금,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음악이네요. 보허사 사장 들으셨는데요. 노부영의 대금,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일하면 3일 연휴가 돌아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박수. 즐거운 금요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향기, 고뇌는 우리 영혼의 보전에 필수적 조건이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모으고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와 관련한 좋은 글을 모아놓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주제에 대해 보완해주는 여러 다양한 글을 인용하고요. 그 출처 혹은 작가의 이름을 밝혀놓았고요. 또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는데요. 글의 끝부분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글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뇌는 우리 영혼의 보전에 필수적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10월 28일 일기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우리 육체의 보전에 필수적 조건이듯 고뇌는 우리 영혼의 보전에 필수적 조건이다. 1. 대기의 압력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파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빈곤이나 참혹한 노동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운명의 변덕 같은 압력이 없다면 점점 오만이 커져 파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어리석은 광란의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다. 쇼펜하우어. 2. 의사는 이 병자에게는 이런 처방을 내리고 저 병자에게는 저런 처방을 내린다. 마찬가지로 신도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질병과 상처, 커다란 손실 같은 처방을 내린다. 의사의 처방이 병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인 것처럼 신이 인간에게 시련을 주는 것도 도덕적 삶의 회복과 인류 전체의 연대 회복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병자가 의사에게서 약을 받듯 내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약이 입에 쓴 것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다. 병자에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듯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자연에서 하나하나의 존재가 자신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세계의 건강과 완전함은 바로 그런 우발적인 일의 의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성으로 사는 자연은 이성적으로 작용하며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어김없이 모든 존재자의 연대 보전을 돕는다. 아우렐리우스. 3. 우리는 고뇌 덕분에 깨어나 활동하게 되고 오직 고뇌 속에서만 삶을 느낀다. 칸트. 4. 지상의 삶에서 불행을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불행은 인간을 신성한 정신적 고독으로 이끌어 고향에서 쫓겨나 어떠한 세속적 기쁨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의도도 순수하고 행위 자체도 올바른데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것 역시 행복이 될 수 있다. 그 일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 공허한 영예의 해독제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존경과 사랑을 잃는 그때야말로 인간은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 캠피스. 5. 신이 우리에게 신이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스승들을 주었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기쁘게 그들에게 복종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스승들이 있다. 그것은 빈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다. 파스칼. 6. 항해사의 솜씨는 폭풍우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군인의 용감함은 전장에서

시험되듯이 인간의 용기는 삶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드러난다. 대니얼. 7.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시련으로 받아들인다면 행복도 불행도 똑같이 유익하다. 8. 번영에 익숙해지지 마라. 번영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가진 자는 잃는 것을 배우고 행복한 자는 고통을 배워라. 실러. 9. 세상의 삶에서 자신을 떼어놓고 자신의 죄가 세상의 고뇌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아무 죄 없는 자신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뇌를 짊어졌다고 반발하는 사람만이 고통과 고난을 느낀다. 마무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벌을 받은 유대인의 전설이 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 고뇌 없는 삶을 사는 벌을 받은 인간이 있다면 그것 역시 마땅하게 느껴질 것이다.

0: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0월 28일의 일기. 우리 삶에서 고뇌는 우리 영혼의 보전의 필수적 조건이다 라는 글을 만나보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우리 육체를 보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영혼의 고뇌는 우리 영혼을 보전하는 데 필수적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 사상가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가진 자는 잃는 것을 배우고 행복한 자는 고통을 배우라 하고요. 우리에게 스승이란 빈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실현으로 받아들인다면 행복도 불행도 똑같이 유익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행복은 받아들이고 빈곤이나 불행과 같은 것은 피해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그렇지만 힘든 것, 고뇌 이런 건 모두 우리 영혼의 보전에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톨스토이의 일기,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의 내용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8296님께서 톨스토이 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냥 이야기 들으시다가 편하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만 받아들여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춘향이가 옥에 갇힌 이후의 일인데요. 옥에 갇힌 춘향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 헤맵니다. 잠이 들어서 춘향이가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춘향이는 이몽룡을 만나고 둘이 손도 잡습니다. 초경, 이경, 3, 4, 5경이 되어 파루를 치는 그런 무렵의 일인데요. 초경, 이경, 3, 4, 5경의 경은 시간을 헤아리는 단위죠. 예전에는 밤 시간을 5경으로 나누었는데요. 초경은 밤 7시에서 9시, 2경은 9시부터 11시, 3경은 11시부터 새벽 1시, 4경은 1시부터 3시, 5경은 새벽 3시부터 5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서 초경, 2경, 3, 4, 5경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밤 7시경부터 새벽 5시경의 어느 언저리의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시간에 춘향 모친과 향단 이도령이 함께 옥에 갇혀있는 춘향이를 만나러 갑니다. 춘향이의 꿈속 내용 진양조 장단에 맞춰 부릅니다. 꿈속에서 이도령을 만난 춘향이의 꿈속 이야기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이 꿈꾸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초경 삼사오이 뒤니 팔부시가이 되었구나 팔부

이두원의 단소 연주로 청성곡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향단질도지참반려우

我娘干家啊，曾安家，看心安多

춘향 문은

충우가 대자여 바람은 새치동지듯 불

관심무살 도깨비론

옥몰은 털컥 털컥 낙수는 뚝뚝 천둥은 번개 번쩍 따.

가정미를 허유느냐. 참아 오너라.

머리에는 금관을 세우고 몸에다가

긁어서 주여야구. 준양아, 네가 이게 웬일이냐? 만사가 내 죄다. 준양이 망은 몇 판가 웃고 산란한

또 도련님이 나를 보시면 누구

정의를 부르네. 사정이 사정이 사정이를 어머니 불원들 목사정이는 참여들었구나.

0: 정신을 차려.
1: 끝부분에서 춘향 모친이 춘향아 내가 왔다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춘향에게 말하는 부분까지 들으셨는데요. 춘향가 중에서 옥에 갇혀있는 춘향이가 비몽사몽간에 꿈꾸는 내용 감상해 보셨습니다.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 거짓골이 돼서 찾아온 이도령을 본 춘향 모친이 그를 데리고서 함께 춘향이가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가서 춘향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이고요. 춘향이는 꿈속에서 이도령을 봤죠. 이도령 손을 꼭 잡았는데 이도령 손이 아니라 엉뚱한 걸 붙들고 있어서 허망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은 실제로도 이도령을 만나는 걸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들으신 대목 중에는 둘의 상봉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대목 바로 뒷부분에서는 이 둘의 옥중 상봉 장면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 코너에서 들려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문자 주셨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말씀들 감사합니다. 고뇌, 도덕적 겸손 등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톨스토이 글이 참 인용한 구구절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죠.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한범수류 대금산조입니다. 대금의 명인 한범수는 모든 만물의 생성 소멸의 원리가 음양에 있다. 그런 이치가 이 산조의 구성 원리에도 적용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이 산조의 철학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죠. 대금산조의 창시자인 박종기 명인에게 대금산조를 배우셔서 일가를 이루셨는데요. 오늘 한범수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이세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박용호의 대금연주였고요. 이세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회심곡 골랐습니다. 회심곡은 불가초 회심곡.

0: 작곡 소리조 회심곡이 있는데요. 오늘 소리조 회심곡을 안비추, 이윤주 두 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이대에 기도하신다 마치고 왕손 성실 빌려하신다 관심보다

안전의 보험을 빌고 실성님 전명을 빌어 열달 배설 하루 이 세상에 생겨나니 우리 부모나 이게 이를

두고 나를 곱게 길러 건너 어려서는 저를 몰라

3만 6천일에 병든 날과 잠든 날이면 걱정 근심 다제하며 탄사시불 못 사는 인생 어느 하가 품은 건가 벌써냐 청춘 가고 백발언이 애달구두 슬프도다 막은애리 춘초 연년오기여 왕소는 귀불괴라 토록 같은 우리 인생 한번 아차 돌아가며 다시 오기 어려외라 어제 오늘 성든 몸이 저녁내로 병이 들어 신라같이 가는 몸에 태산같은 병이 들어 불어나니 어머니여 자한나니 냉수로다 인삼노 영약을 쓴들 약효력이 있을 소면 매인 불러 설경한다 경떡이나 입을 쏘냐 헌리하여 누웠을째 제1전에 진관대왕 제2의 조관대왕 제3의 송제대왕 제4의 호관대왕 제5의 염라대왕 제6의 번성대왕 제7의 태산대왕 제8의 평등

대왕 제구의 도시대왕 제십전에 오두절륜대왕 열시왕전매인 사자 일찍사자 월찍사자 한 손에 든 철봉 들고 또 한 손에 잠금지나 세사슬을 비켜차고 학등같이 굽은 길로 하살같이 달려들어 닫은 문을 박차면서 성명 삼자 불러내니 정신이 아득하여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 스름 다 못하냐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약탄관이 해버려 있고 지손 구원 극진한들 칼목심이 몸을 쏘냐 친구번님 많다 해도 어느 친구 도행하면 일가 친척 많다 해도 어느 일가 대신 가리 부사장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허배허누 대문 밖을 승나스니 적삼내여 손에 들고

0: 신말삼 저승길이 못하더니 호날레게 당해서나 대문 밖이 저승이다 청춘이가 고배에 발에 올 줄 알았으면 침입이 밖에다 가시성이나 사한방 세상 천지 동펀인데 해신곡을 허서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할 일을 합시다.
1: 소리조 회심곡 안비취 이은주 두 분의 소리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국가 원로가 기로소에 들어갈 때는 궤와 장,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했는데요. 지팡이 끝에는 살포라고 하는 일종의 농기구를 작게 축소한 형태를 만들어 박았습니다. 살포는 물이 막혀있던 논에 물꼬를 트는 농기구인데요. 지난날 우리 가뭄 끝에 논에 물을 대면 물꼬를 트는 역할을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인 원로에게 맡겼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물꼬를 트게 해주는 게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로의 존재가 중요한 시대에 오늘 노인의 말 날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노인분들의 수명장수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우리 언어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사라지잖아. 소멸돼 버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라는 건 사실 언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생소해져 버려요. 이 고재를 많이 들어보질 않으니까.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10월 5일 월요일 밤 9시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의 유일한 전수자, 세월 속에 잊혀져가는 가락을 12줄 위에 되살려온 김진애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

0: 운전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서늘해진 요즘이죠. 요즘 문득 내 마음 한 구석을 들여다보면요, 참 이상하게도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다짐할수록 오히려 그 불안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도 있고, 또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서운했던 기억이나 부끄러웠던 한마디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하곤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은 참 많이 배웠지만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떼어놓을 수 없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원리도 모른 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내가 지금 조급해졌구나 하는 기본적인 감정조차 읽어내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과 남의 눈치 살피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내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던 시간들, 오늘 토요일 하루만큼은요, 내 마음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너그러운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보허사 2장입니다. 단소의 오병옥, 가야금의 김은경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보호사 2장이었습니다. 단소의 오병옥, 가야금의 김은경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또 개천절 아침입니다. 앞서 내 마음을 읽고 다루는 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은 섭섭하지 않게 배려하고 또 자식들 마음, 이웃들 형편 살피는 데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왔는데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서 파도처럼 일렁이는 작은 걱정이나 외로움 앞에서

나는 나이 들어서 왜 이런데, 아유 주책이야,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덮어두기 일쑤 아닌가요? 전문가들은요, 그럴 때 가만히 호흡을 고른다거나 내 몸의 감각에 잠시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멈출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 손에 쥐고 나를 알아가고 아껴주는 편안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토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된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고운 숨결을 해설과 함께 만나는 시간,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그리고 매주 토요일 깊어가는 가을 아침 사색의 길을 열어주는 인문학 코너죠. 사자성어, 그 한 줄의 지혜까지 알차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남창가곡 반우반개 반엽 3월 3일 듣겠습니다. 노래의 박인규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오늘을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선별한 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0년에 제작한 이영태 흥보가 음반 가운데 흥보 놀보에게 비는 대목에서 흥보 매맞는 대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흥보가 어린 자식들의 굶주림을 보다 못해 형 놀보의 집에 찾아가는데요. 염치불구하고 왔으니 한번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놀보는 먹을 것을 내주기는커녕 마당쇠를 불러 몽둥이를 가져오게 하고 끝내 흥보를 때리는 대목입니다. 아니, 안 줄 거면 그냥 돌려보내기라도 하지. 굶주린 동생에게 매질까지 하다니 참 야박한 형이죠. 흥보의 간절함과 놀보의 심술이 선명하게 맞부딪히는 순간인데요. 이 소리를 들려줄 이영태 명창은 김소희, 안숙선, 남혜성, 박송희, 박봉술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고 2009년에는 흥보가, 이듬해에는 적벽과 완창 무대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음반은요,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견 소리꾼의 힘있는 소리를 기록한다는 뜻으로 제작됐습니다. 녹음은

0: 마친 이영태 명창은 자신의 힘을 60% 정도밖에 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60%가 이 정도라면 온 힘을 다했을 때는 과연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더 좋은 소리를 내고 싶었던 소리꾼의 패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흥보의 애원에서부터 놀보의 모진 매질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 소리, 김규형의 북으로 듣겠습니다. 흥보 놀보에게 비는 대목에서 흥보 매 맞는 대목까지입니다.
1: 이러고 건너가다가 놀보 하인 마당쇠를 만났겠다. 아이고 이거 작은 서방님이 아니십니까요? 어찌 이렇게 건너오십니까? 얼른 도로 건너가시지요. 예, 마당쇠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을 아니 뵙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성큼성큼 들어서 사랑 앞을 당도하니 어찌나 겁이 났던지. 아이고 형님 소임무난이요. 놀보가 영창문을 열고 내다보며 그 누시오? 형님 동생 흥보로소이다. 흥보, 흥보라. 나는 5대차 독신으로 내려오는 줄을 삼척 동자가 다 알거늘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 될 줄 알고 두손 합장.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움이 굶은 처자가 오드러 침을 그저 허구에 싸운

군상 오면 할일 없이 죽기가 되오니 형님 덕태구 사르가 지다 표가 되거든 한섬만 주이고 쌀이 되거든 단발만 주시오 그도 저도 신중기가 실

자식을 살리겠소. 과연 내가 원통하오. 불하여서 못 살리겠소. 찬성 꼭 경.

통크급니다.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너 이놈 심심하던 차에 잘 만났다. 여봐라 마당쇠야, 곧간 문 열고 뒤로 돌아가면은 지리산에서 근목쳐 내온 닭달 몽둥이가 있은 게 이리 가지고 온나. 이런 놈은 복날 개 잡듯 잡아 패야 하느니라. 돌보놈 거동 마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져 들고 내.

두지 안에 가득 가득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두지 얼며 전관조자 흔들 절록방 금괴 안에 다물다물이 환호를 지어 떼돈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괴또 널며 찌갱이 조자 흔들 구진방 우리 간에

말을 들어매고 대기놈 강도놈아 좁은 길 벼락치듯 강짜서구매 계집 쥐도 담에 걸친 구랭이 치듯 딱딱 철팍 아이고 형님 나 죽겠어 이놈 딱딱 아이고 형님 사람 좀 살려주시오 이놈 딱딱 아이고 형님

못하고 그저 허거 퍽퍽 맞는디 안으로 쫓겨 들어간벼.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주시오. 아이고 형수씨 사람

과연 형수님이 흥보를 살려줄까요? 이영태의 소리와 김규형의 북으로 흥보, 놀보에게 비는 대목에서 흥보 매맞는 대목까지 들었습니다. 가락을 따라가다 보면 흥보가 참 안쓰럽다가도 이 야박한 형제 이야기를 이토록 생생하게 풀어내는 이 소리의 재미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60%밖에 담지 못했다던 이영태 명창의 말이 무색하게 더 길게 듣고 싶은 훌륭한 소리였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다음 시간에도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 담긴

흥미 있는 우리 음악 한 곡을 꺼내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풍류입니다. 연주의 우민영 외 여러분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0: 서도풍류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우민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우리 식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반찬 하나를 꼽자면 단연 매콤하고 시원한 김치겠죠. 잘 익은 묵은지로 얼큰한 찌개도 끓이고 따끈한 밥 위에 얹어 드시려고 김치통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어? 이 흰 게 뭐지? 겉면에 뭔가 피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까운데 위에만 걷어내고 푹 끓여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셨다면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만일 그 색깔이요 푸르스름한 초록색이나 시커먼 검은색을 띠고 있다면 그건 김치가 상했다는 신호이자 몸에 해로운 독소 곰팡이입니다. 한번 곰팡이가 생기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겉면뿐일지라도 실제로는 균사체와 포자가 이미 전체로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독소는요 열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찌개로 푹 끓이거나 볶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드셨다가는 간과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나 검은색 곰팡이가 보인다면 아쉽지만 김치 전체를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김치 겉면에 하얗고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막들은 곰팡이가 아니라 골마지라는 자연스러운 효모 성분입니다. 이 하얀 골마지는요 독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깨끗하게 걷어내고 물에 씻어서 찌개로 끓여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중한 김치 어떻게 보관해야 곰팡이 없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째, 김치를 꺼낼 때는요 침이 묻지 않은 깨끗한 전용 젓가락으로 먹을 만큼만 덜어내야 합니다. 둘째, 공기와 닿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까 김치 겉면을 배춧잎이나 위생비닐로 꼭꼭 눌러 덮어서 밀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냉장고 문 쪽은 문을 열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김치통은요 냉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한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장독굿 듣겠습니다. 연주의 의령 집돌금 농악 보존회입니다.
1: 여보게들! 예! 이 집 꼬리장, 된장, 간장 맛좋으라고 장독굿 한번 해보세요! 울려라 지신아 지신발.

의령 집돌금 농악보존회의 연주였습니다. 장독굿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시나위입니다. 연주의 서영호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곡 서영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신 신하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나누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옛 정취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 서울 종로 서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랜 시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것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곤 하는데요. 스승에게 물려받은 귀한 기술 위에 자신만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젊은 장인들의 특별한 전시가 바로 그 서촌 골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길을 잇고 길을 짓다 전시 소식인데요. 이번 전시는 서울 종로구 서촌 유스케이크에서 지난 10월 1일 목요일에 문을 열어 오는 10월 10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국가 무형유산의 명맥을 이어가는 금박과 누비, 매듭, 소목 등 12개 종목의 이수자 30명이 참여해서 정성으로 완성한 작품 53점을 선보이는데요. 전시장에서는 조선시대 여성 예복에 좋은 일을 바라는 나비 문양을 담아낸 한미정 이수자의 단아한 노건삼을 만나볼 수 있고요. 은은한 빛을 머금은 조상옥 이수자의 옥 공예품, 또 전통 기법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이에다 이수자의 삼장 놀이개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 가구와 자수 작품 등 우리 전통 공예가 지금 시대를 만나 어떻게 새롭게 피어나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부담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가을날 서촌 나들이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둘러보기에 참 좋은 전시, 길을 잇고 길을 짓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일곱 형제 바느질 전해드리죠. 소리의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입니다.

이야기에 이 아이까지 없었으면 퍽이나 서글플 뻔했지. 하늘이 지금과는 다르게 나름 공평하여 남편복 지지리도 없는 이에게 아들복은 주었는가. 일곱째 아들 녹디생이 제 어미를 닮아 손끝이 야물게.

0: 아가, 너희가 뭘 한다고 이러느냐? 그냥 이 시간에 책을 읽지야.
1: 아이고 어머니 웬말이오, 배고파서

0: 징요 협숙해자 갓근까지
1: 어미 혼자 하던 일을 일곱 배로 하는구나.
0: 이렇게 보내는 시간 옛 일곱 달 지내고 보니 남섬 마을 곳곳 여산 부인 파는

일곱 형제의 바느질이었습니다. 소리의 판소리아지트 노래박스였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가을입니다. 가을의 풍경을 가야금으로 그려낸 곡인데요. 황병기 선생의 작품입니다. 세 개의 짧은 악장에 맑게 갠 가을 하늘과 쓸쓸히 내리는 비 그리고 낙엽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가야금 가락을 따라 저마다 떠오르는 가을 풍경을 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황병기 작곡,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로 가을 듣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가을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황병기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 2악장입니다. 연주의 경기 도립국악단입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창문을 열고 가만히 숨을 고르다 보면 평일 동안 무척 바빴던 세상이 이제 조금 찬찬히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어찌나 빠르고 바쁘게 사는지,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오히려 천천히 익어가는 것의 귀함을 짧은 네 글자 속에 담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사성어는 바로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은 클, 대, 그릇, 기, 늦을, 만, 이룰, 성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원래 이 말의 뿌리는 노자의 도덕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자는 세상의 근본 이치인 도를 설명하면서 아주 큰 사각형은 모서리가 보이지 않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깊고 큰 진리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 묵묵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위나라에는 최엄이라는 아주 기계가 넘치는 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에 긴 수염을 늘어뜨려 외모부터 당당했고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바른말을 올려 만인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동생인 최림은 형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말 주변도 없고 겉모습도 볼품이 없어 사람들은 늘 둘을 비교하며 놀려댔습니다. 아니, 사촌형 최염 장군은 저리도 당당한데 어찌 최림은 저리 멍청하고 보잘것없을까? 그 모진 수근거림에 최림의 어깨는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사촌형 최염 장군만은 아우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아우야, 큰 종이나 커다란 쇠솥이 어찌 하루아침에 뚝딱 빚어지겠느냐. 대기만성이라 했으니 묵묵히 땀 흘리다 보면 너 또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사촌형의 따뜻한 말들을 나침반 삼아 최림은 묵묵히 학문과 무예를 닦았는데요. 훗날 나라의 큰 재상이 되어 황제를 곁에서 보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여정입니다. 연주에 이현의 농입니다.

들으신 곡은 여정이었습니다. 연주의 이현의 농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은 큰 그릇은 천천히 빚어진다는 뜻의 대기만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양에도 이와 닮은 속담들이 있는데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오랜 속담도 그렇고 영어로는 늦게 피어난 꽃을 가리켜 레이트 블루머라고 한답니다. 요즘 우리는 인터넷과 SNS 속에서 남의 화려한 성공을 자주 마주하게 되죠. 누구는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초고속으로 승진했다더라, 뭐 이런 소식에 아직 피어나지 못한 청년들은 자신이 실패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화려한 결실 뒤에는 수천 번의 평범한 하루와 묵묵히 거쳐온 땀과 인내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난 세월도 바로 이 대기만성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찬설이 맞으며 일터를 지키던 날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땀방울을 쏟아붓던 그 수많은 날들 말입니다. 그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겹겹이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깊고 단단한 그릇으로 오늘날의 여러분을 빚어낸 것이겠죠. 시간은 우리의 청춘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윽한 깊이와 결을 더해준

셈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봄에 피는 꽃이 있으면 찬바람 부는 가을 서리 속에서 더 짙은 향을 내뿜는 국화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요하게 역동하는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야금의 박지현, 더블베이스의 최인환입니다.

고요하게 역동하는 들으셨습니다. 가야금의 박지현, 더블 베이스의 최인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마무리 곡인데요. 개혁을 원하듯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보고자 시도한 작품, 강상구 작곡의 젊음에 붙이는 풍경입니다. 재즈와 우리 음악의 한의 정서에서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문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젊음에 붙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연주의 이문수의 여러분이었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에 함께한 솔바람 물소리였습니다. 비바람을 견딘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말차 라떼에 이어 요즘 슬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차가 있는데요. 바로 호지차입니다. 녹차를 높은 온도에서 볶아 구수하면서도 초콜릿 같은 달큰한 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팔기 어려운 찻잎을 볶아본 데에서 이 호지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쓸모를 다한 줄 알았던 찻잎이 뜨거운 불을 지나면서 전혀 다른 맛과 향을 갖게 된 거죠. 뜨거운 시간을 지나 더 구수하고 더 달콤해진 맛. 그래서인지 호지차는

이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뜨거운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더 깊어진 것들이 있지요. 오늘 아침엔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네, 쌀 오늘 첫 곡은 신영원의 노래 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곡식도 과일도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단단하고 달콤하게 익어가죠. 그래서 올해 포도가 진짜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깊어지는 차가 바로 호지차입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원하시는 곡이나 또 신청 사연 있으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 또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와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정적인 노래 두 곡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악기가 많지 않아서 목소리, 또 그 목소리가 말하는 노랫말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특히 좋은 노래입니다. 여유와 설빈의 너른들판 앞서 들려드리고요. 이어드리는 곡은 김나리의 나무입니다.

포크 듀오 요요와 설빈의 너른들판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나긋나긋한 전가 보컬리스트 김나리의 목소리로 나무 듣고 왔습니다. 이 나무는 나태주 시인의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창작곡인데요. 이어서 시에다가 멜로디 붙인 노래 한 곡 더 이어드릴까 싶네요. 심지어 가수 이름도 시와이네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나의 노래고요. 시인 오장환을 노래하다라는 앨범 수록곡입니다. 오장환 시인의 이야기를 멜로디를 붙여서 날개를 다룬 것인데 어떻게 멜로디를 붙이고 노래하는지 귀 쫑긋 들어보죠. 시와의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

언제 들어도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죠. 싱어송라이터 시화가 부른 노래 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제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진짜 힘줘서 이 팀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양치기 소년단의 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했던 이 양치기 소년단의 노래 한 곡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라는 노래고요. 이 양치기 소년단 특유의 자유분방한 연주와 노래, 거침없는 메시지 전달, 이 노래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전주가 굉장히 길어요. 노래 전체 러닝타임이 4분 43초인데 1분 정도 전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특이한 거냐 하면요, 요즘은 러닝타임이 2분대의 노래도 참 많이 나오고 노래 시작되자마자 한 5초도 지나지 않을 새 바로 노래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길게 뜸을 들이듯 전주에 연주하는 곡들을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는 얘기죠. 1분 넘게 진행되는 전주,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밴드의 연주는 2000년대 모든 락 밴드들이 떠올라요. 뭐 델리 스파이스나 언니네 이발관. 그렇지만 그들의 음악보다도 조금 더 진지한 모습이 이 노래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록의 진지함도 찾아볼 수 있는 양치기 소년단의 노래 우리 함께 들어보죠.

0: 양치기 소년단의 우리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양성필의 대금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신아리랑 듣고 왔어요. 장단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한데요. 그 속에서 대금이 꼿꼿이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참 멋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의 노래입니다. 이 최고은 씨는 가야금 병창을 전공했었고요. 지금은 싱어송라이터로 자신이 부를 노래를 직접 짓고 또 노래하는데요.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 하이랜더입니다. 디아스포라, 아나스포라,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서 타지에서 살게 된 우리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귀향하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판소리 창법이 살짝 느껴지실 것 같고요. 영어 가사도 특별하고 구음도 좋고 무엇보다 기타의 그 하모닉스 주법이라고 있어요. 평소에 기타가 내는 소리가 장기장장장장 이라면 하모닉스로 연주하면 똥띵똥똥똥 이렇게 음이 높아지고 맑아집니다. 그 기타의 하모닉스 주법도 요런 거구만 하면서 무릎 탁 치고 들어보시면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의 하이랜더에 이어서 BTS의 아리랑 연곡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검은고 명인 허윤정을 중심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블랙스트링의 불의 파도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화를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일상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어들이네 쌀 2부 첫 곡은 이준호 작곡가의 작곡 또 김혜란 명창의 소리로 우리 비나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송내관 오시는 날.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 잔뜩 하고 만나봅니다.

0: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쏙쏙 속내관 송용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네, 10월의 첫 토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송내관님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1: 푹 쉬었고요. 한번 토요일에 날 뻔했네. 나도 모르게. 어머.
0: 그러니까요. 지난 토요일은 방송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 자, 오늘부터 또 개천절 연휴예요.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
1: 저는 늘 다음 방송을 생각하고 있죠.
0: 와,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영화 오디세이 특집을 했고요.
1: 아, 오디세이 아직도 못 봤네요. 아,
0: 보셔야죠. 바쁘시구나.
1: 다들 인생 영화라고 다들 진짜.
0: 인생 영화요.
1: 단 한 명도 안 그런 분이 안 계세요. 다 그래 다.
0: 송내 혼자 가기 못하면 저 또 따라갈 수 있어요.
1: 나 혼자 안 본 거 아마 안 본 거 같아요. 주변에.
0: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2023년이었어요. 때가 9월이었어요.
0: 3년 전이네요.
1: 네, 제가 이제 원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0: 깨톡?
1: 네. 혹시 방송 출연 가능하냐고 알고 봤더니
0: 용진 씨.
1: 아는 작가님이
0: 출연 가능해요.
1: 아니, 전화를 했죠. 네. 그랬더니 방송을 하는데 국악방송에서 출연 가능하냐고. 오. 알고 봤더니 저랑 꽤 오래 방송을 같이 했던 작가님이신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진행자가 누구시냐. 그래서 이한철. 괜찮아. 잘 될 거야. 바로 승낙하고. 그리고 9월 27일 웃기는 사교육이 첫 방송이 이제 방송을 탔죠.
0: 와, 이때가 우리 얘기네요. 우리 얘기.
1: 예, 2023년 9월 27일이니까 정확히 약 3년 전이죠. 만으로.
0: 딱 만으로 3년이죠. 예.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만 3년 함께 했었네요.
1: 3년 했어요.
0: 와, 대단하다 진짜.
1: 자, 심지어 오늘이요 150회예요.
0: 오.
1: 평균적으로 한 달에 4번 한다고 치면 1년에 한 50회 되잖아요. 예. 3년이면 150회잖아요.
0: 우와.
1: 정확히 맞네요.
0: 우와, 야. 대박이네요.
1: 그렇죠?
0: 자, 그러면 오늘 자연스럽게 3주년 특집으로 가는 건가요?
1: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0: 좋네요.
1: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제가 매번 되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많이 찾아보고
0: 이건 정말

0: 포장용이야. 라디오 전파를 한번 타고 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준비한 그 싱크 있잖아요.
0: 예.
1: 파일이 612까지 했으니까 600개를 와. 넘긴 거예요.
0: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파일 다 찾아야 되죠. 뭘 찾을지 먼저 고민해야 되겠고.
1: 그렇죠.
0: 근데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나 뭐 영화 속 장면은 뭐 검색하고 이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뭐 1960년대 뉴스라든지
1: 아니, 심지어 북한 영화도 내가 이렇게 북한에서 만든 안중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0: 그리고 막 영국 영화 속 장면, 뭐 노르웨이 덴마크 영화 속 장면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들려주면서 심지어 해석도 잘 네. 해주시잖아요. 이거 보통 능력자가 아니면 못 합니다.
1: 그만큼 애증이 있다는 뜻, 애정이 있다는 뜻이겠죠.
0: 그러니까요. 예.
1: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추억 삼아서
0: 예.
1: 지난 3년의 여정을 한번 쫙 밟아보자.
0: 아~ 예.
1: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일단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0: 어떤 거요?
1: 제가 1994년인가 대학가요제.
0: 또 저 대학가요제.
1: 빠빠빠빠빠. 아니 그분이 앞에 계셨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지금도 신기하고 예, 저는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그 생방을 봤잖아요 직접.
0: 예.
1: 저도 대학생으로서 봤는데 그 제가 작가님께 저의 첫 출연 그 순간을 좀 달라 파일을
0: 아...
1: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0: 와 기대되네요. 어떻게
1: 3년 전
0: 얘기를 나눴을지 2023년 9월 27일 송내관의 첫 출연 어떤 모습으로 인사를 했는지 들어보죠.
2: 9월 27일 수요일 이한철의 청하해드린 햇살
3: 우리의 역사가 귀에 쏙쏙쏙 송내관 송용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송내관 송용진입니다.
3: 아니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지금 내관 복장으로 오셨어요 저희 방송을?
4: 예 많은 분들이 그냥 잠깐 입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3: 네. 일상복인가요?
4: 아 그럼요. 저희 맙소사. 집에 딱 가면은 네. 드레스룸에 문을 딱 열면은
3: 네.
4: 흰색 와이셔츠 대신에 네. 내시복이 20벌이 걸려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입으세요.
0: 와 이랬구나.
1: 이랬어요. 3년 전인데.
0: 여러분 3년 전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 결이 좀 다른가요? 여전한가요?
1: 야. 전 여전히 내시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전 첫 방송할 때 저희가 찍어뒀던 사진도 지금 야, 보고 있는데요.
1: 똑같네.
0: 거의 다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여전한 송내관과 함께 3주년 특집으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 우리가 그 제가 처음 와서
0: 예.
1: 한 얘기가 사실 이제 궁궐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0: 오호.
1: 예, 그때 이제 사극 용어로 이제 여러 가지 살펴봤잖아요.
0: 아 저희가. 맞아요, 기억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듣던 말들이 그렇죠. 사실은 궁궐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3년 추석을 보내고
0: 예.
1: 바로 한글날이었어요.
0: 오.
1: 예, 그래서 한글 특집을 했죠. 우리가 아니, 한글날
0: 그거
1: 특집.
0: 보니까 문자를 기념하는 날. 이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싶은데요.
1: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그죠?
1: 왜냐면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알파벳 데이 없거든요.
0: 알파벳 데이.
1: 한자의 날 없잖아요.
0: 진짜요?
1: 우린 있잖아요.
0: 한문의 날 이런 거 없잖아요.
1: 그렇죠. 그 유일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유일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다.
0: 야.
1: 그래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 맞네요.
1: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을 기념하는 거죠.
0: 아하. 다음 제가 주 또 한글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1: 그죠. 다음 주가 한글날이잖아요.
0: 음흠.
1: 그 한가람은 또 세종대왕 아닙니까?
0: 예.
1: 그 세종대왕이 왜 위대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시에 한글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세종대왕의 최측근들이었어요.
0: 예. 개혁은 누구나 이렇게 하기
1: 힘들어요.
0: 힘들다.
1: 예,
0: 그 이유가 그렇죠.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1: 그렇죠. 모든 권력과 모든 정보가 한자에 네. 있는데 그 한자를 없애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면 자기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는 대중화가 돼버리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면 기득권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들었던 이 싱크인데
0: 예.
1: 2019년 영화죠. 나란 말싸미. 송광호 씨가 배우님이 세종대왕 역을 맡았는데
0: 예.
1: 그 부인이죠. 소헌왕후랑 고뇌하는 장면이 있어요.
0: 이게
1: 그 장면을 준비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영화 나란 말싸미 속 장면입니다. 세종대왕의 고뇌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5: 문자를 새로 만드는 일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소.
6: 똑똑한 신하들 놔두고 왜 혼자서만 해달 개달하세요?
5: 새 문자를 만들자고 하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할 자들이 바로 그 신하

0: 남은 작자들이요. 그들이 대대손손 권력과 신분을 유지하는 무기가 한자고 한문인데 그 알량한 기득권을 포기할 것 같아.
1: 영화나란 말싸미 속 장면입니다. 송강호가 연기한 세종대왕의 고뇌 장면.
2: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세종대왕은 서울 한양에서 나고 자라셨겠지만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좀 남아주세요.
2: 아, 그걸 잡으시네 역시. 아, 네이티브는 달라요.
1: 네. 네. 자,
2: 이제 우리가 이제 세종 한글날 특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달 들어서서 기록 이야기를 했어요.
1: 기록 이야기요.
2: 네,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물하면 또 조선왕조실록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때 진짜 재밌었던. 네. 게.
2: 그리고 그 지도 얘기했어요. 대동여지도. 네. 이 두 기록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재밌었던 게 조선왕조실록에 왕이 말해서 떨어졌는데 이 얘기는 실록에 남기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 그 자체를 다 글로 남겼다.
2: 남겼어요. 예.
1: 너무 재밌었어요.
2: 정말 대단한 사관들입니다.
1: 그러니까요. 예.
2: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2016년작이죠 영화 고산자라고. 예. 차승원 씨가 이제 그 김종호 역할을 맡았죠.
1: 음흠.
2: 예. 그 대동여지도가 여러분 높이가 6.7m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대동 김종호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지역 지도가 있잖아요.
1: 예.
2: 그 지도를 모아서 편집을 한 거죠.
1: 아~ 네,
2: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지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1: 오, 집대성 한 거네요.
2: 그렇습니다.
1: 그나저나 김종호 선생님께서 오늘날에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2: 완전 어메이징 그 자체겠죠.
1: 그러면서 네. 내가 두 발로 뛰면서 만든 거랑 비슷한데?
2: 비슷하네. 뿌듯함.
1: 한반도의 모습이?
2: 네,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의 그 장면과 150년 전 대동여지도가 거의 일치하니까.
1: 그니까요.
2: 대단한 편집력이죠.
1: 맞습니다.
2: 자, 그리고 우리가 KBS 그때 대하사극을 했어요.
1: 오.
2: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그래서 고려 특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1: 예.
2: 고려 거란 전쟁 특집과 팔만대장경 이야기를 했어요.
1: 요때 그때 이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죠.
2: 예, 그렇죠.
1: 예.
2: 막 시작할 때래 가지고 아주 장안의 화제였죠.
1: 예.
2: 그래서 우리가 특집을 했습니다. 고려 특집이죠. 음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1: 예.
2: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몽골이 거란이 침략해서 막아냈잖아요.
1: 그렇죠.
2: 몽골 침략에서 또 막아냈잖아요 우리가.
1: 와,
2: 대단한 거죠.
1: 그러니까요.
2: 근데 그때 몽골 침략을 우리가 불심으로 막으려고 했고 그때 만들어진 게 팔만대장경이었는데.
1: 맞습니다.
2: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팔만대장경을 왜 만드냐? 그 시간에 차라리 무기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 2012년 드라마예요. 무신이란. 네. 드라마가 있는데 MBC 드라마인데.
1: 어허.
2: 여기에 주지스님이 왜 팔만대장을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줘요. 연지희 씨.
1: 예. 자, 드라마 무신 속 장면입니다. 주지스님이 팔만대장경의 힘을 언급하는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3: 백성들이 과연 대장경의 힘으로 오랑캐들이 물러가리라고 믿는다고 보십니까?
4: 믿게 해야지. 대장경을 글자 하나로 본다면 무엇이겠는가? 마음 심자야 이 사람아. 말하지 않았는가? 희망을 주자고 말일세. 믿음이 있으면은 힘이 생긴다네. 어려운 시절을 넘길 수 있는 힘 말이야.
1: 오, 주지스님이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셨네요.
2: 그 팔만대장경 자체보다는.
1: 예.
2: 거기에 의지한 힘이고 그 팔만대장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거잖아요.
1: 간절히. 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2: 그렇습니다.
1: 거네요.
2: 정확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예.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송래관 첫 출연 날 들었던 음악인데요.
2: 아, 그래요?
1: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군악 듣습니다.

0: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군악 듣고 왔습니다. 송송 송내간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은 3주년 특집으로 어떤 길을 이 코너가 걸어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그 2023년이요. 예.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었어요.
0: 오호.
1: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0: 맞아요.
1: 3년간의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0: 예.
1: 그 잘 보면은 고려도 그렇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 항상 기회가 오잖아요. 예. 그 우리도 보면은 코로나도 보면은 결국 그 우리가 극복을 했잖아요.
0: 와,
1: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을 했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뛰었고 그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식 선진국이 됐죠.
0: 맞아요. 예. 네.
1: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면은 기회가 온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 바로 허준. 그래서 허준 특집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0: 아, 2023년 11월 29일부터
1: 맞아요.
0: 예. 찾아보니까 예. 허준의 인생 자체가 위기 극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신분이 좋지 않았어요, 허준이.
0: 예.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의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동의보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3년 12월 달이에요.
0: 예.
1: 광화문에서 서울 라이트 쇼라고 그 미디어 아트 쇼를 했어요.
0: 오호.
1: 그래서 제가 광화문 특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0: 아.

0: 예. 그러니까 광화문이라는 게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졌지만
1: 예.
0: 임진왜란 때 이게 무너졌고
1: 음흠.
0: 고종 때 다시 만들어졌고 일제강점기 때 다시 한번 무너지고
1: 부지고.
0: 박정희 대통령 때 다시 만들어지고 음흠.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허물고 노무현 대통령 때 다시 시작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완공이 됩니다.
1: 이야, 바로 그 광화문 앞에서 얼마 전에 BTS 컴백 콘서트를 했었죠.
0: 했죠. 바로, 예. 맞습니다. 예. 아, 저 이성계 대왕님이 보셨으면 깜짝 놀랐을 일이죠.
1: 그러니까요.
0: 전 세계인들이 봤으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1: 네.
0: 2014년의 시작은 사실 이순신이었죠.
1: 우와.
0: 당시에 그 명량, 한산, 그리고 노량이 이제 개봉이 됐어요.
1: 음흠.
0: 그래가지고 자 이순신이라는 단어가 진짜 장안의 화제였어요. 이때.
1: 맞습니다. 이 노량이 아마 2023년 12월 말에 개봉했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개봉되자마자 바로 또 다뤄주시는 송내가님의 센스. 그러니까 지난 2주간도 오디세이 영화를 하신 거잖아요.
0: 했어요. 와.
1: 야, 이 시대적 감각 좋다.
0: 아, 좋아요. 네.
1: 그때 송내가님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23전 무패를 이어가는 동안 자기 부하를 거의 안 죽인 세상의 유일한 장군이었다.
0: 정확합니다. 예, 세상의 유일한 장군이었죠.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일주를 하잖아요.
1: 예.
0: 해남부터 부산까지 그 남해안 앞바다는 다 이순신의 서사가 있어요.
1: 와.
0: 그러니까 그 남해를 우리가 이순신 해라고 불러야 된다니까요.
1: 와, 진짜로요. 바다 이름을.
0: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준비했던 게 바로 그 노량의 그 부분을 준비했는데
1: 예.
0: 사실 노량이라는 게 그 임진왜란이 거의 끝날 상태였거든요.
1: 아, 그러니까
0: 사실상 끝났는데 이순신만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1: 아~
0: 나는 한 명의 외놈도 우리가 이제 그냥 살려서 보낼 수 없다. 그들이 한 만행을 생각해라. 그래서 끝까지 네. 추적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전투가 노량이었어요.
1: 우와, 예. 이 얘기 그때도 했었죠.
0: 했었어요. 그때도.
1: 참 예.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0: 제가 그래서 그 장면을 준비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영화 노량 속 장면입니다. 노량 해전을 준비하는 이순신의 독백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2: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3: 하나같이 전쟁 이후만을 바라보는구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나니. 우리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4: 발포하라!
1: 자, 영화 야. 노량 속 노량 해전을 준비하는 이순신의 독백 장면 들어보셨습니다.
0: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1: 예.
0: 사극 명배우 특집을 했어요.
1: 아, 기억납니다.
0: 명품 배우 특집. 야, 이거 그 우리 1990년대 사극의 세자는 모두 이분이 나오셨죠? 정태호 배우님.
1: 맞아요. 세자 전문 배우.
0: 전문 배우. 그리고 이제 그 정조의 일생을 다룬 영화죠. 영린에서 현빈 배우님이 또 정조 역할을 맡았고.
1: 아, 이 영화를 보는 모든 남성을 오징어로 만드는 배우죠. 네.
0: 장본인이죠. 그리고 광해 왕이 된 남자 영화를 통해서 이병헌 배우님의 또 연기를 우리가 그 역사와 함께 살펴봤죠.
1: 맞아요.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그 배우가 연기한 역사 속 인물까지 함께 살펴봤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은 설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설 특집으로 왕릉을 가보자.
1: 오.
0: 조선 왕릉 이야기를 또 우리가 했죠.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또 왕릉 기행 저자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0: 맞아요. 예. 네. 보면은 그 피라미드 왕릉이잖아요.
1: 오.
0: 네, 타지마할도 왕릉이고.
1: 맞네요.
0: 근데 보면은 너무 웅장하고
1: 오.
0: 진짜 왕릉 써 있잖아요. 근데 조선 왕릉은 숲 속에 있어요.
1: 와.
0: 들어가면 뭐가 왕릉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대부분의 왕릉이 보존되어 있고
1: 예.
0: 그리고 지금도 후손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고
1: 와.
0: 그 무형의 문화가 지금도 전승되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이 됐다.
1: 음흠.
0: 그리고 바로 3월달 아닙니까?
1: 아, 3월달 저 기억나요. 이때 우리
0: 야.
1: 미스터 선샤인.
0: 야, 오. 이거 진짜 야 정말 미스터 선샤인은 지금 봐도 더 예술이야.
1: 저 인생 드라마예요.
0: 인생 드라마. 네. 저도 인생 드라마입니다.
1: 아, 작년 이거랑 나의 아저씨랑.
0: 나의 아저씨.
1: 네.
0: 어른 OST. 그때 우리가 이제 3.1절 특집으로. 의병의 활약을 다룬 미스터 션샤인 대작이죠. 아. 그리고 유관순 일생을 다룬 영화 한거.
1: 오 맞다.
0: 그리고 독립군의 활약을 다룬 봉우동 전투. 그리고 항일 무장단체의 활약을 다룬 영화 암살.
1: 아.
0: 몰랐으니까 해방됐지 몰랐으니까
1: 해방됐지 몰랐으니까
0: 알면 그랬겠나. 그.

0: 아, 이정재.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한글 지킴이로 지킴이들의 활약을 다룬 말모이죠.
1: 예. 네,
0: 그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3.1절 특집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이 영화 속 장면들도 다 발췌해서 오셨잖아요.
0: 네, 제가 다 이제 편집해갖고 준비했죠.
1: 네, 그 중에 하나 들어볼까요?
0: 들어봐야죠, 우리. 아, 우리 또 주인공 예신이. 아, 미스터 선샤인.
1: 독립된 조국에서 그거잖아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주인공 예신의 마지막 독백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2: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 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1: 여기까지.
0: 야, 여기까지.
1: 자, 성령간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See you again 하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리면서 미스터 선샤인 OST 수록곡 듣습니다. 멜로망스의 좋은 날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OST 수록곡입니다. 멜로망스의 좋은 날 듣고 왔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박순아의 가야금 연주로 미키 미노루 작곡의 소나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규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야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그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널리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제세 2화의 정신에 개천절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은 개천절을 기억하는 노랫말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바님은 단군이시니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텄다. 이날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위당 정인보의 시를 율창으로 노래하는 음악 오늘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유창의 율창, 김종환 전인근의 대금, 강용북의 피리, 김민서의 장구, 원나경의 해금 연주로 율창 개천절 함께 하시겠습니다.